0: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요즘 갈수록 세상이 참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0: 네.
1: 뭐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까지 펼쳐지면서 더더욱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정말 빠르고 깊숙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맞아요.
0: 살짝 겁도 나더라고요.
1: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편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불편함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0: 아, 불편함이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모든 걸 스마트폰이나 AI 기기로 할 수 있는 이 시대지 않습니까?
0: 네.
1: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손글씨를 배우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책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 전자책이 확산되는 시기에 오히려 종이책을 찾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맞아요. 그러고 보면 그 편한 길을 두고요. 네. 둘러가야 하는 둘레길도 지역마다 생기는 것 같고요.
1: 맞아요.
0: 또 요즘 스마트폰 사진 대신에 필름 카메라를 찾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뭐 그리고 요즘에 뭐 인스턴트 음식 대신에 슬로우 푸드가 각광받기도 하고요.
0: 네.
1: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전문가들은 다소 불편하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 운동을 해야 건강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1: 맞아요. 네.
0: 막상 운동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1: 우리 집사님.
0: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리고 또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또 불편합니까? 하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1: 그러고 보니까 뭐 영양제 챙겨 먹고 하는 거 되게 번거롭고 귀찮지 않습니까? 불편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것을 챙겨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고 건강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사실 일상생활이 이럴진데 우리 신앙은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0: 네, 맞아요. 경건생활이 매번 우리에게 편하고 반가울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불편함을 무릅쓰고 실천하는 그 경건의 선택들이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뭐 새벽기도 이것만큼 불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새벽기도를 나가는 성도들은 정말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새벽기도가 나를 지킨다.
0: 맞아요.
1: 이런
0: 맞아요.
1: 이야기 하잖아요.
0: 맞아요. 버틸 수 있는 힘, 약하기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기에 또 그걸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1: 주일 예배 그게 얼마나 사실 주일 그 황금 같은 시간에
0: 네.
1: 정말 깔끔하게 씻고 옷을 입고 또 교회 가는 거 얼마나 불편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0: 네.
1: 그런데 그 불편함이 우리를 살게 하고
0: 맞아요.
1: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0: 맞아요. 어제 수요일에도 사실 너무 피곤해서 밤에 갈까 말까 했는데 가서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1: 예.
0: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그 불편함 사실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해지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0: 네.
1: 불편하게, 다소 불편하게 살아야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다. 우리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그 신앙의 형식들, 더 나아가서 경건의 선택들이 알고 보면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0: 아멘.
1: 자,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경건이 우리의 하루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뜰한 공식 두 가지의 영양제. 이 영양제 챙겨 드시는 것도 불편하지만 이 불편함이 오늘 하루를 지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의 선물 잘 챙겨 가시면 좋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을 준비했어요. 오늘 네 구절 준비했는데 자, 오늘 이번 주가 시냇물 컨셉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꽃이 또 폈습니다.
0: 아.
1: 그 시냇물과 주변에 또 꽃이 펴서 계곡 주변에 아름답게 좀 펼쳐져 있는데 오늘 이 이미지 받으시고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또 틈틈이 읽고 또 고백

0: 하시면서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말씀으로 세워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말씀을 저희가 준비했는지 한 구절씩 소개해드려볼까요?
1: 네, 첫 번째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0: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범사에 경건은 유익합니다. 우리를 지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1: 아멘. 아멘. 네, 다음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0: 아멘.
1: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0: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신청했습니다.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이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근데 진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거 좀 받아가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또 오늘 하루 더 나아가서 이번 한 주에 표대로 삼으면 참 좋겠다. 네. 싶은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선물 꼭 잘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불편할 수 있어요. 기도가 매일 막 우리한테 편하고 막 친밀하고 가깝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어떤 불편한 그 무릎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도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드란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를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를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자, 그러면 자 오늘의 키워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아무도 이제 확인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항상 먼저 그 기도문을 오픈을 하거든요.
1: 네.
0: 이제 지금 아마 지금 오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네. 아마 지금쯤은 보내시지 않았을까. 네. 한 분 1278번님 벌써 보내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집사님께서 요즘에 약간 좀 힌트에 진심이시거든요. 키워드 힌트에 진심이시기 때문에 오늘 집사님의 힌트 좀 기대해봅니다.
1: 아, 기대? 실망할 수도 있지만 전 이걸 잘하고 싶어요. 이런 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고 포기하는 순간도 많고 좀 성실하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0: 아하, 그렇군요. 이걸 잘하고 싶은데.
1: 네.
0: 이게 근데 그 일단 초성을 좀 알려드리죠.
1: 네.
0: 초성은 어떻게 될까요?
1: 기억, 기억.
0: 기억, 기억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 제일 처음으로 말씀 씨앗 이미지 받은 분들 중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이 가장 이제 상단에 있거든요. 그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오늘 기억 기억 초성을 지니고 있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약간 듣기 평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인데 여기서 기억 기억 초성을 가지고 있는 두 글자의 단어가 뭘까요?
1: 이 생활을 좀 잘하면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근데 요거를 좀 우선순위로 두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0: 어제도 살짝 읽어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젠가 그저껜가 읽어드렸었는데 자, 그 베드로 후서 1장 17절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6절부터 좀 읽어드리면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0: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가 키워드였었을 때,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이것을, 인내의 이것을, 이것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인내에 무엇을 더해야 될까요?
1: 네.
0: 인내에 더해지는 이거, 여러분께서, 아, 그거! 아셨다면, 샵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이제 슬슬,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너무 감질나실 테니까, 자, 우리 바로 공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경건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경건 되겠습니다. 오늘 약속이라고 5101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약속은 아닙니다. 자, 기도문 이렇게 주셨는데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되고 키워드를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돼요.
1: 네, 경건이라고,
0: 경건이라고
1: 보내주시면 기도문
0: 문자
1: 나갑니다.
0: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건, 경건.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네요. 라고 6981번님께서 또 문자 주셨는데.
1: 네.
0: 저희가 알려드리니까. 네.
1: 근데 이게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0: 네.
1: 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저도 아침에 굉장히 분주했거든요.
0: 네.
1: 뭔가 말씀도 요약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저희 교회에서 성경 일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네. 성경도 또 읽어야 될 것 같고 또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0: 바쁘네요, 마음이.
1: 네, 생각을 네. 딱 끊고 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짧게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자. 그냥 성실하게 하자. 그리고 기도도 우리가 막 거창하게 오래 못한다면 그냥 짧게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눈을 감고 내 진심을 말한다면 그게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운전하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화살 기도라고 짧게 짧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면은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리고 이제 너무 또 깊게 여러분께서 너무 이제 해야 될 것 많지 않습니까?
1: 네.
0: 해야 될 것 많은데 경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1: 그렇죠.
0: 말씀과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랑했더라니 임팩트 있게 여러분께 두 가지의 선물 드리지 않습니까?
1: 네, 말씀과 기도.
0: 그렇습니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예, 사랑했더라니 여러분의 경건의 최소한을 좀 채워드리니까 두 가지의 영적 보약, 영양제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말씀 씨앗 이미지 드리고 있는데 샵 9330번 씨앗, 씨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 또 기도문 나가지 않습니까?
1: 네.
0: 읽는데 한 1분 정도 되나요? 그거밖에 안 걸리니까 여러분께서 읽고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기도문 잘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경건입니다.
0: 경건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샵 9330번 문자 남겨주시면서 또 길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풍성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합니다.
0: 자, 리컬러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자, 오늘 방금 들으셨던 찬양은 리컬러였어요. 리컬러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찬양이 나가는 동안 따라 부르시면서 네, 피곤을 좀 날려버리고 계셨는데. 피곤치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항상 강건하시길 네,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아멘. 기도했습니다.
1: 아멘. 지치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항상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파트너인 저뿐 아니라 모든 방송가족분들께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신다면요.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경건입니다.
1: 저희 발음이 그리 썩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경근이라고. 아마 주변에 경근이라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경근, 견, 근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0: 근데 문자 보낼 때요, 네, 나도 모르게 오타를 쓰는 경우가 참
1: 아하,
0: 많더라고요.
1: 이럴 수가.
0: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내가 오타 쓴지를 몰라요.
1: 아하.
0: 자, 경건이라고 다시 한번 경, 보내주시면 견, 감사하겠습니다.
1: 경경이라고 보내신 분이 계신데 안타깝게도 아마 기도문이 안 갔을 겁니다. 정확하게 오타 없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왜 기도문이 안 오는 거야, 혹시 내가 오타를 치진 않았을까라고 스스로 한번 의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씨앗 그리고 경건, 네, 두 가지의 선물 각각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문자 오늘도 얼른 소개해 볼게요. 네, 0675번님 문자 주셨네요.
0: 네, 씨앗 감사해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멘.
1: 자, 그리고 이제 경건 문자가 이어집니다. 자, 3369번님.
0: 네, 씨앗과 경건을 담은 기도문도 오늘도 기다립니다. 늘 성령이 충만한 장찬희 PD님께서
1: 네.
0: 매주 또 이렇게
1: 오늘 순서를 더더욱 그런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제가 네, 좀 들떠 있네요. 스스로 좀 생각했을 때.
0: 혹시 좋은 일 있으셨나요?
1: 그냥 약간 이제 제가 여전히 아직까지 뭐 100% 이제 감기에서 회복되진 않았지만 뭔가 예전의 목소리를 좀 시원하게 좀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0: 네,
1: 제가 스스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죠.
0: 네,
1: 그래서
0: 정말
1: 제가 약간 좀 흥분해서 좀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좋게 예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0675번님께서 또 문자 주신 게
0: 네,
1: 경건의 삶으로 주님께 기쁘게 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소서라고 문자 주셨는데, 요즘 참 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문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760번님.
0: 네, 모든 것을 놓고 편하게 살고 싶은 약한 마음이 유혹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들은 멀리 해야겠지요.
1: 자, 근데 이거 저는 오늘 키워드가 경건이다 보니까

0: 우리가 경건에 힘쓰게 되면, 그리고 경건에 힘쓰기 어렵다면 그냥 교회가 정하고 있는 공예배를 충실하게 참석하는 것도 되게 경건에 있어서 좋은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자연히 우리 삶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의 자리에 함께 했을 때 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삶에 있어서 허망한 그 불순물들은 자연히 우리 삶에서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9023번님.
1: 아유, 이분께서는 좀 힘드실 것
0: 야,
1: 같아요.
0: 야, 대단한데요, 진짜.
1: 7살, 5살, 3살. 아이들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또.
0: 와.
1: 매일 출근하며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네요.
0: 정말 순서에 맞게끔. 3살, 5살, 7살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 네, 그래서 서로 간의 차이가 2살 터울로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새 자녀를 키우고 계신데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요.
1: 네, 그렇지만 또 칭찬하고 싶네요. 또 네. 일까지 하시는데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아마 건강하게 잘 키워주실 겁니다. 네,
0: 경건에 힘쓰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덩달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야 하고 매 순간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거룩해야 해요. 8865번님께서 당부의 메시지도 전해주셨고요. 자, 1234번님.
1: 네, 은혜로운 말씀 날마다 감사합니다. 찾아서 적다 보니 말씀 리스트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야. 1234번님입니다.
0: 야, 저희 한번 모셨잖아요.
1: 아, 이분께서는 또 찾아서 또 적고 또 묵상하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0: 구절들을 하나하나 또 적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덧 말씀 리스트가 돼서 꽤나 묵직해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저 아는 집사님께서 네. 그 이제 환갑이 좀 넘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 가기 전에 필사를 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서 요즘 필사를 하고 있는데
0: 예.
1: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0: 예.
1: 밖에 나가서 놀다가도 빨리 집에 들어가서 필사를 하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있으시대요.
0: 어허.
1: 그래서 아, 필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0: 근데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그 어떤 한 권사님께서
1: 네네.
0: 그 새벽 기도 자리 다른데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 놀러 가셨다가
1: 맞아요.
0: 새벽 기도 자리에 그 어떤 그 향과 그 느낌 그게 너무 그리웠고 거기에 딱 갔을 때 주어지는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기뻐하셨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면서 그 경건의 자리 있잖아요.
1: 네.
0: 그 경건의 자리가 주는 평안함 그리고 그 느낌 그것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아멘 아멘.
0: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풍경 그리고 예, 뭐 교회 안에서의 그 여러분이 자주 앉는 그 자리에서 누렸던 그 평안함 그리고 감격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8016번님 천국 가기 전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바로 경건이죠 라고 문자 주셨는데
1: 맞습니다.
0: 함께 저희가 그것을 잘 그 과제를 완수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489번님.
1: 네, 경건입니다. 그리고 어제 수요 생수 수요예배
0: 생수예배라고 하나 봐요.
1: 생수예배라고 하시나 봐요. 목장 식구들과 함께 저녁 먹고 같이 예배 드리셨나 봐요. 함께함이 은혜였고 감사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 충전이 되는 건강한 목장이 되길 기도하며 보냅니다.
0: 근데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 네, 저도 사실은 어제 사랑하는 또 우리 또 집사님들과 함께 오랜만에 야외에 나가서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의 그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0: 예.
1: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는데 정말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0: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1: 네.
0: 그래서 지금 그 공동체를 벗어나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손길을 건네고 연락 한번 드리고 할 수 있었으면 그들이 다시금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0: 포기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고요. 자, 8865번님 문자까지 소개해볼까요?
1: 네,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0: 하고 방송 듣습니다. 주님 경건한 하루가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이 뜰한 방송을 듣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신청합니다. 2450번님. 출근할 때 좀 서늘한 듯 했는데 점점 더워진다고 하네요. 여기는 청주입니다. 그래도 그늘도 있고 바람도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멋진 하루 여러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한 분이 제가 오타냈나 봐요. 신호 대기 중에 빨리 보내느라 제가 겸손이라고 보냈어요. 경건. 자, 오늘 키워드 경건이죠. 네. 자, 오늘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경건 문자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성경의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와서 비상대책 회의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이 시간은 사소하지만 의미 있고 무겁지 않지만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유쾌하면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1: 당장 막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요.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그런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사랑이들한 비상대책회의.
0: 서머 스페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대책회의도 이제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잠정적으로 오늘까지 하고 휴식기를 갖습니다.
1: 아, 목사님 얼굴이 환하신데요. 네,
0: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분, 오늘 특별한 두 분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의에 참여하시는 귀한 패널 분들이십니다.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이시고요. 오늘 특별한 자매님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임가영 자매님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데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김효성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3: 예, 그럼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요.
0: 네.
3: 네,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0: 아, 네. 항상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아니, 함께 하신 분 누구신지 좀 짧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아, 그 저희 교회 집사님의 따님이시면서
0: 네.
3: 네, 또 굉장히 또 찬양을 잘 하시는 임가영 자매님이라고 저희 교회 청년이신데요.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또 약간 그 공백기가 있었어요.
0: 신앙의 방학 기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3: 방학 끝나고 오셨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사실 오늘 주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에 어떻게 본다면 생생한 증언을 해주실 어떤 그런 분으로 또 모셨거든요.
2: 네.
0: 자, 아무튼 저희 우리 함께하게 되셨는데 소감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가영자미님.
2: 아, 네. 일단.

0: 그냥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가난 성도를 대표해서 나온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잘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자, 네. 그럼 오늘 회의 주제를 우리 박은영 집사님 바로 좀 공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2: 네, 어떻게 하면 가난 성도가 돌아올 수 있을까?
1: 자, 뭐 한동안 저희가 좀 가벼운 주제들로 좀 다뤄봤다가 이제 또다시 조금 무겁게 저희가 한번 비상대책 회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쾌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자, 그렇다면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가난 성도 자체가 이제 교회를 떠났지만 여전히 크리스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로 좀 다시 돌아와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목사님께서 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당연한 거 아닙니까?
1: 아.
3: 그래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 예.
3: 이제 또 다른 분들은 또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1: 네.
3: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잃어버리듯이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아, 그런 의미에서.
3: 네.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1: 호흡할 수가 없는 거고.
3: 그렇습니다.
1: 아, 우리가 결국은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함께 한 몸을 이뤄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영자매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0: 네.
1: 가영자매님은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0: 네.
1: 제대로 한번 여쭤보도록
0: 네,
1: 하겠고, 자, 일반 성도들의 기준에서 교회를 잘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기준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가난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보실 때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네.
3: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1: 예.
3: 그 예전에 이제 보니까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는 가난 교인이 11%였거든요.
1: 네.
3: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2017년에는 20%,
1: 예.
3: 23년에는 29%, 작년 기준으로는 31%를 넘기 시작했어요.
1: 예.
3: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3명 중에 1명은 가난 성도라는 얘기인데,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1: 아,
3: 들고.
1: 코로나. 네.
3: 근데 이게 또 나이대로 보니까 가난 성도가 또 20대에 집중돼 있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1: 예.
3: 그러나 부모님이 가라고 하는 친구들.
1: 하하.
3: 그런 상태에서 대학교를 간 거야.
1: 예.
3: 그러면 통계적으로 반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1: 예.
3: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난 교인으로. 그리고 남아있는 반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또 반은 가난 교인으로 또 이렇게 바뀌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믿음의 확신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
1: 저는 이제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또 코로나가 하나의 어떤 명분을 준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떠나고
3: 준비가요.
1: 싶었는데, 딱히 명분이 없다가.
3: 잘 됐다.
1: 코로나,
3: 지금이다.
1: 옳다구나, 코로나야? 오케이. 하면서 이제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또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3: 맞아,
1: 코로나 말씀하셨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 좀 드렸고요. 자, 박은영 집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저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동감이 되는 게,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1: 예.
2: 이제 타지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갔다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들 안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1: 아, 새로운 무언가에 좀 적응을 하고.
2: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기존의 아이들은 서로 많이 친하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한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1: 예, 맞아요.
2: 그 네. 안에 들어가는 게 뭔가 담이 있어서.
1: 아, 맞아요.
2: 발을
1: 맞아요.
2: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 떠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1: 맞아요. 실제로 근데 꽤 많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2: 네. 그러니까
1: 어떤 새로운 공동체,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문화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확실히 이제 목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근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0: 의지가 강했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때만큼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에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어색함을 깨고 내가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젊은 세대 입장에서 그래서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가끔씩 고향 갈 때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한다든지 혹은 고향 교회 온라인 예배를 내가 참석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타협하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또 교회에 상처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교회에서 또 오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이지만 경건이 어떻게 본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불편함을 계속 편함으로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떠나서 다시 돌아가면 불편하니까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자 이제 생생한 증언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가영자매님 그래 오늘 정말 주인공입니다.
1: 네.
0: 가영자매님 나는 네. 아니지 아니 뭐 내 얘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네. 얘기여도 좋고
1: 네.
0: 왜 우리 가난 성도라고 지칭하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좀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뭐 멀리 갈 거 없이 너무 제 이야기여가지고요.
0: 네, 왜 떠나셨어요?
1: 네. 그 코로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이게 안 나갈 수 있는 계기 같은 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네. 모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의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때 조금 뭐 하지 뭐 이때 조금 뭐 하면서 예배 드리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밀리는 것 같아요.
0: 아.
1: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삶을 살면서 바쁨과 피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예. 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 느꼈던 것들보다는 이게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지는
0: 맞아요,
1: 거죠.
0: 네.
1: 그리고 이제 분주하고 지치다 보니까 아, 이번 한 주만 좀 쉬면서 좀 정비해야지 뭐 다음 주에 가지 뭐 하다가 이게 계속 밀려요. 계속 밀리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은 한켠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온라인 예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나를 계속 이제 위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 이제 가난한 성도가
0: 아 그러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네. 게 나는 교회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한쪽 구석에 여전히 있었던 건가요?
1: 그럼요. 아. 계속 있죠.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주시는 거고 아는데 있던 내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0: 근데 이제 얘기 들으면서 이 어떤 어릴 적부터 우리 안에 이런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좀 찝찝함 스스로에게 네. 그게 너무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1: 맞아요.
0: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이제 뭔가 주의 성수를 안 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찝찝함을 느껴야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1: 맞아요.
0: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 진짜 내가 이 교회 절대 안 나갈 거야. 내가 진짜 뭐 다시는 안 나가 뭐 이런 마음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1: 그렇죠. 저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토요일 밤쯤 되면은 네. 이제 아 좀 피곤한데 아 나 진짜 내일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 되면은 아 내가 이번 주에 이거 일하느라 너무 힘들었고 어제는 또 이렇게 하느라 힘들었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좀 오늘 좀 쉬면서 그냥 혼자 묵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0: 피로 사회가 또 굉장히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사실 내가 결단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리라 마음먹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쉼에 대해서 더 의미를 부여하면서 약간 느슨하게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를 자연스럽게 안 나가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그러면 더더욱 이제 장기 방학이 또 펼쳐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일단은 뭐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생한 이야기를 해주신 가영자매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그들이 왜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좀 돌아올 법한데 왜 안 돌아올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영자매님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1: 이제 떠나 있는 동안 그 한 구석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0: 예.
1: 네, 나 다시 교회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다시 가려고 하면은 그 마음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다시 가면은 너무 오래 쉬었던 거 아니야? 너무 오랜만에 왔다. 뭐 이런 말을 들을 것 같고 또 오랜만에 갔는데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어떡하지?
0: 오늘 이걸 내가 있어요?
1: 이 말이 내가

0: 못 와닿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1: 아, 이미 거죠. 어색함이 생겨서 내가 그 어색함이 나에게 있어서 좀 크게 의미로 다가오는군요. 큰 그쵸, 의미처럼.
0: 그쵸, 맞아요. 이제 뭔가 눈치,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아,
1: 기존 성도들을 향해서 약간 민망함이 또 그쵸? 있는 거군요.
0: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시야에서 세상에서 점점 이제 시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당장의 말씀보다는 가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아하.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를 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말을 들을까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지만 마음에 약간 뭔가 눈치가 있는 거죠.
1: 아, 그런 그게 실제로 또 내가 섬겼던 교회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괜한 걱정들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충분히.
0: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 우리 옆에 이제 우리 또 그 돌아온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들으시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2: 생생하네요.
1: 아, 근데 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2: 좀 들어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고.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요즘 SNS나 언론 통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게 좀 정당성을 부여하는 예,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예.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사실 교회가 어떤 의무와 헌신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또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네. 이게 어떤 좀 수직적인 교회 문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게 교회가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어떤 노동의 현장처럼 좀 이미지가 혹시라도 전달이 된다고 했을 때 또 저 주춤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마음에 분명히 좀 죄책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거룩한 찝찝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거룩한 찝찝함을 계속해서 다른 그렇지. 걸로 이제 본인이 좀 그 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은 옳고 예수 그리스도는 좋으나 교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
2: 스스로 명분을.
1: 네, 그렇게 명분. 그래서 나는 그런 곳에 안 나갈 거야. 혼자 내가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것을 스스로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스스로 또 거기에 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교회를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고 우리 박은영 집사님은 또 그런 주변의 분들이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3: 네.
1: 왜 안 돌아오는 걸까요?
3: 상처겠죠, 상처.
1: 상처, 맞아요. 네.
3: 떠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큰 게 상처 같아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 그리고 비교 속에서 어떤 열등의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도 목사님하고 우리 자매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가 환대 은사가 아닐까? 뭐 꼭 그 은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정말 주님 주님의 전에 왔을 때 환대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죠. 또 사랑해주고 반가워주고 이러면은 사실 싫어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1: 네. 화해와 용서 그리고 환대 네. 뭐 이런 것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 나눴던 것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이제 교회가 그 사람들을 맞이한다면 그들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좀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제 가난 성도들을 맞이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두 분이 또 이야기 나눠준 것처럼 그런 요소에 대해서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여전함은 또 실망감으로 이제 남을 거거든요.
2: 그럴 수 있죠.
1: 다시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용기에 있어서 격려 자체가 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에 이제 신앙의 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돌아왔는지를 먼저 이제 이렇게 좀 구분 짓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합니다만 네, 떠난 적이 없는 분들과 이야기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 박은영 집사님.
3: 네.
1: 주변에 좀 방학을 마치고 좀 돌아온 분이 계실까요?
3: 계시죠. 계신데,
1: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셨을지.
3: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고난의 시간들을 한 번씩 겪잖아요. 누구나 역경의 시간을 겪으면 그때 하나님의 콜링이 또 있어서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분은 어머님을

0: 친정 엄마를 떠나 보내고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슬펐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났대요.
1: 아하, 네.
0: 예전에 그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향기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그리워서 자기 발로 스스로 다시 교회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공허하고 외롭고 허전했을 때 그때 그 또 따뜻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발길을 다시 교회에

0: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
1: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0: 상당한 용기와 맞아요.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이제,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내가 돌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이 신경 쓰이겠어요. 근데 그런 신경 쓰이는 부분에서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마음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좀 없어질 수 있다는 그 걱정과 불안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역할들, 기존 성도들이 정말 돌아왔을 때 그 성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훈련,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또 김효성 목사님. 자, 그런 돌아온 경우를 좀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2: 그렇죠. 가난이셨는데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례로는 저희 교회 이제 한 남자 청년분이 이제 다시 돌아오신 경우가 있는데
0: 예.
2: 어머니가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시력을 잃게 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0: 예.
2: 이제 기도하러 교회로 다 나왔다가 다시 이제 또 어머니도 모시고 왔다가
0: 예.
2: 어머니가 또 눈이 많이 좋아지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만났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0: 네네.
2: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온라인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공간이 있나 봐요.
0: 네.
2: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시 이제 교회로 나와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빈 부분이 채워지는 경우들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까 이제 또 PD님 말씀하셨던 거짐 거룩한 찜찜함.
0: 네. 아, 지금 무슨 말 하시나 했어요. 거짐. 내가 무슨, 네.
2: 그러니까 자녀를 바라봤을 때, 오랫동안 이제 가난교인으로 살다가, 자녀를 보니까 아이를 좀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좀 키우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다시 이제 자녀의 교육, 기독교적인 교육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돌아오시게 된 계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통 분모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거룩한 약간 찝찝함이 계속 작용을 하다가 그게 연결고리가 돼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근데 그 거룩한 찝찝함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만 근데 그게 진짜로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심어주면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떠났더라도 그 영적인 그 갈급함과 뭔가 죄의식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가하거나 가볍게 여기진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가영 자매님께 여쭤봅니다.
1: 네.
0: 가영 자매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좀 하루 이틀 쌓여가다가 결국은 좀 어느 정도 장기간
1: 네.
0: 방학을 하셨는데
1: 네.
0: 어떻게 돌아오게 되셨을까요? 그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1: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용기와 결단이 엄청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0: 예.
1: 근데 그거는 생각을 해보면 그 용기와 결단은 주님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타이밍에 딱 주시는구나. 네.
1: 맞습니다.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 살면서 이제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노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때가 있었거든요.
0: 예.
1: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0: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네요.
1: 네, 어떤
0: 네.
1: 거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절대. 네, 절대 채워지지가 않고요. 이제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을 때 저는 그때 성경을 한번 용기를 내서 그때 열었어요.
0: 와, 그래요. 네,
1: 그 용기를
0: 성경을 펼쳤군요.
1: 네, 성경을 펼쳤는데 그때 시편 139편 말씀이 좀 탁 치고 왔던 것 같아요. 그 말씀 중에 내가 스올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노래하는 시간대 자꾸 찬양이 좀 더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찬양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마음에서 힘이 나요. 마음에서 힘이 나고 세상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무언가가 채워지면서 다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는데 이렇게 결단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마음을 품고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돌아오는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어쨌든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거다. 혹은 이제 원래 섬겼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라 할지라도 돌아올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0: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어떻게 그 마음을 좀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난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 근데 아마 이제 가영자매님께서는 어쨌든 이제 스스로 용기를 내서 스스로 좀 돌아오게 되셨는데, 그렇게 돌아오면 너무나도 이상적이겠지만, 이제 스스로 굉장히 좀 명분이 필요하거나 그 명분을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여전히 안 가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가난 성도에서 다시금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은영 집사님 의견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좀 돌아올 수 있을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좀 하거나 준비하면 좋을지. 뭐 그런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변 사람의 권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른이 되면 강요는 참 싫잖아요. 네. 누군가 나한테 명령을 한다든지 강압적인 건 굉장히 싫거든요. 예. 그래서 잠잠히 그 사람 곁에서 계속 머물면서 마음도 많이 공감해주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함으로 옆에 있는다면 돌아오지 않을까요?
0: 아, 그리고 약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연락을 어쨌든 이제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만 틈틈이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1: 좋죠. 그리고 특별히 그 경조사 때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들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0: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
1: 때. 네. 결혼식도 좋고 또 장례식 때 사실 굉장히 슬플 때 잊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면 다시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서 돌아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0: 근데 경조사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어야겠네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아예 연락을 끊고 이제 그 나갔으니 땡!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지금 몸은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뭐 카톡 뭐 프로필을 확인해 본다든지,
1: 네.
0: 혹은 뭐 SNS를 통해서 근황을 확인해 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지만 누군가 나한테 먼저 연락했을 때 어머 이 사람이 나를 잊고 있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누군가 나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고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뭐길래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푸나? 이 생각이 들면서 교회는 따뜻한 곳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이 많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문이 조금은 더 열리는 것 같아요.
0: 근데 실제로 가영자매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래를 하는 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뭐 콘서트라든지 혹은 이제
1: 이런
0: 신곡 발표라든지
1: 너무 좋죠.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슬쩍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2: 너무 좋은데요.
0: 네. 근데 가영자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가영자매님은 이제 원래 이제 기존의 교회로 돌아오셨단 말이죠.
2: 네.
0: 이제 그렇게 좀 왜냐하면 다른 교회를 충분히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원래 내가 섬겼던 교회로 다시 돌아온 뭐 그런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2: 네. 사실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예.
2: 강단에 서서 이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의 전달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어떤 교회는 별로 이 교회는 나와 맞지 않아 이건 아니에요. 근데
0: 예.
2: 그 마음에 어느 순간 딱 들어오는 따뜻함이 있어요.
0: 김효성 목사님께?
2: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났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
0: 예.
2: 이렇게 그 알 수 없는 눈물이 있거든요.
0: 예, 예, 예.
2: 근데 이제 엄마 따라서 이제 엄마가 가야지. 너 요즘 좀 그런 것 같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0: 어허! 가족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약간 좀 심리를 읽는 것.
2: 칩니다.
0: 심리를 읽는 게 중요하군요.
2: 눈치를 채요.
0: 아하. 네,
2: 저희는 엄마였고요. 저는 네. 이제, 아니, 나는 뭐, 그냥 뭐,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하다가, 와! 해서 이제 그날 갔는데, 그날 말씀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 헌금할 때 특성을 하시거든요.
0: 예.
2: 그때 부제가 한별이에게였었나요? 그 남자 성도님이 찬양을 하셨었어요.
0: 예, 예.
2: 거기에서 진짜 눈물이 정말
0: 펑펑펑.
2: 진짜 펑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이제 옆에서 막, 그래, 가영아,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슥 휴지를 이렇게 주시면서 울어 너 얘가 우네 약간 이런
0: 적당한 거리도 네, 적당한 필요하겠군요. 거리, 네, 스스로 이제 그 네. 은혜에 몰입할 수 있게끔 이제 내가 너무 옆에서 네. 다 해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
2: 네 맞아요. 네.

0: 결국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안에 계시고 네. 이거 울림을 주시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아하.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계속 이제 교회로
1: 새신자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신자에게 접근하는 방식과는 확실히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김여성 목사님께서 굉장히 어깨가 좀 뿌듯해지실 것 같은데 우리 김여성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분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의견이 좀 있다면 잠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강영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게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코이노니아를 하는데 코이노니아는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라 같이 뭐 이제 저희는 뭐 에어로폰이나 뭐 신앙송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 그냥 같이 이렇게 취미 활동 또 공통 분모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턱을 낮추는 그런 소그룹들이 교회에 좀 많았으면 그러면 그런 기회가 돼서 또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1: 네. 여지를 계속 마련해 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이게 어쨌든 명분을 그들에게 좀 좀 슬며시 주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관계를 계속해서 뭔가 이어 나갈 수 있는 무언가
2: 아까 기다리고 있어.
1: 예, 뭐 장례식장이나 뭐 결혼식 혹은 이제 콘서트 뭐 이런 것을 좀 챙긴다든지
2: 맞아요.
1: 뭐 그런 것들 이제 계속해서 뭔가 접점을 만들어 두는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돌아오고 싶은데. 괜히 내가 떠났던 것에 대한 좀 미안함과 어색함. 그러다 보니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끔 여겨지는 다양한 연구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자 그냥 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지 않을까
2: 그럼요.
1: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여지를 많이 만들어두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정적일 때 야 이제 됐어 그냥 가자. 내 말 듣고 따라와 마지못해 따라오게끔 그렇게 연출해주는 것도 참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용기를 내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같이 뭔가 해준다면 참 힘이 될 것 같고 또 훨씬 더 자연스럽게 교회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 이제 시간이 거의 좀 초과됐기 때문에 기존 성도들을 향해서 짧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권면의 말씀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가난한 성도들을 믿음이 약해서 방황하는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그들은 교회 안의 어떤 문제나 누구보다도 아파했던 가장 순수한 신앙일지 모르거든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삶이 그들이 돌아오고 싶을 만큼 따뜻하고 매력적인 곳인지를 먼저 좀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정죄의 눈빛 대신에 언제든 돌아와서 기댈 수 있는 넉넉한 품으로 우리가 준비된다면 아멘.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자, 목사님 뭐 좀 이제 뭐 시간이 좀 초과되더라도 이거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신앙을 이어나가고 있는 또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이 시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 가고 싶으나 그 명분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학 중인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짧게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낙심해서 혹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가졌던 의문과 아픔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상처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계셔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만 상처를 준 것도 사람이겠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이 사람 공동체를 통해 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좋고요. 그저 멀찍이서라도 따뜻한 공동체의 온기를 조금씩 다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의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그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하늘정원교회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제든 따뜻하거나 시원한 차 한 잔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2: 아하.
1: 직접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2: 아하.
1: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기존에 원래 난 하늘정원교회 섬겼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근데 내가 방학 중이다 하신다면 대환영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얼른 하늘정원교회로 발걸음을 다시 옮기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자 이제 방송

0: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우리 가영 자매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1: 네. 네. 아, 오늘 너무 은혜 깊은 시간이었고요. 사실 제가 오전에 이렇게 깨이는 날이 별로.
0: 아, 역시 아티스트. 역시 아티스트. 네.
1: 근데 오늘 아침은 정말 눈이 일찍 떠졌습니다. 아, 네. 네, 6시에 일어나서 전날 기도하고 오늘 아침도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너무 편하게 이끌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역시 가영 자매님 돌아오니까 좋죠?
1: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0: 역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은혜 밖에 벗어나면 우리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상대책회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정 휴식기를 가질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잘 감안해 주시면
2: 좋겠습니다. 방학이다. 자,
0: 네, 지금까지 김효성 목사님 그리고 임가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집사님, 저희도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3: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경건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영자매님께서 이 찬양을 열심히 불렀다고 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저희 2부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사랑의 뜰한 묵상 노트. 나의 삶에 오늘 하루만 주어진다면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할까?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그의 단편 세 가지 질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일이라고 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인 것 같다. 위대한 삶은 남들이 부러워할 성공을 성취하거나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만이 아닌 듯하다. 조그만 일에도 마음과 정성을 들여 사람을 세우고 주어진 일에 성실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삶을 대하는 자세이다. 삶의 소중함은 유한한 시간을 인식할 때 더욱 깊어진다고 한다.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도 평안과 승리로 맞이하길 소망한다.

0: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 이 시간만큼은 온 세상이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사랑했더란 당신을 위한 노래.
0: 자, 이 시간은 사랑했더란 청취자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기 위해 정말 그런 목적으로 마련한 시간입니다.
1: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또 축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0: 자, 이 시간 여러분께서 샵 9330번으로 이름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그 이름을 넣어서 세상 단 하나뿐인 특별한 축복송을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1: 여러분들의 이름도 좋고요.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도 좋습니다. 선정이 되면요. 그 이름 넣어서 축복송 불러드립니다.
0: 자, 저희가 그 6월달, 벌써 6월이 지났죠. 6월달에는 저희가 그 특정 대상을 전해서 좀 축복송을 불러드렸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머 스페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코너를 조금 달리해서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까지 좀 대상을 좀 특정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자, 아무튼 함께 하시는 멋진 자매님 계시죠? 찬양사 역자 박찬미 자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지난주에 저희가 사모님 축복해 드렸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0: 네, 혹시 우리 어머님께서 혹시 들으셨을까요?
2: 방송 끝나고 바로 전화 오셨어요.
0: 네.
2: 그래서 같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0: 아, 진, 아, 공감이 되셨나봐요. 네.
1: 네. 아. 그러셨던 것 같아요.
0: 아유, 그러셨구나.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까 싶긴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방송가족분들께 그러한 감동이 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어떤 대상을 오늘 좀 정했는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잠시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 대상을 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잠시 하나님의 곁을 떠난 가난 성도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찬양의 가사를, 축복송의 가사를 지금 잠시 방학 기간을 가지고 있는, 원래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가 지금은 교회의 그 뜰을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축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머 스페셜을 앞두고 이제 약간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서머 스페셜 특집 코너를 좀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찬미자매님께도 아직 얘기를 좀 안 드렸는데 찬미자매님과 함께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준비할 게 특별히 없을 겁니다.
3: 아, 처음 드리시죠.
0: 네, 준비할 게 특별히 없을 건데 네. 딱히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잠정 휴식기를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코너는, 그래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더욱더 마음을 내서 이 시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가나안 성도, 여러분 주변에 가나안 성도가 계시다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내가 혹시 지난주처럼 지금 저 잠시 방학 중입니다. 그런 용기 있는 분들 계시면 저 방학 중인데 저를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밝혀주시면 무조건 축복송을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번, 오메저 9330번. 이번 주는 축복송 가나안 성도, 혹은 잠시 이제 교회 뜰을 좀 벗어나 계신 분들 그 이름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집사님, 저희가 이제 우리 찬미자매님의 라이브 찬양을 먼저 듣고 이제 축복송을 불러드리거든요. 찬미자매님의 곡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곡을 준비하셨을까요?
1: 저는 오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 조효진 자매님의 곡인데요.
0: 아~
1: 네. 아, 너무 좋죠.
0: 그 곡을 어떻게 아셨어요? 네. 정말. 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1: 예.
0: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혹시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다.
1: 야.
0: 이거 여러분께서 영상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최근에 또 정식 음원을 발매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 이거 진짜 감동적인 찬양인데 이 곡을 또 오늘 또 이제 그 오늘 주제에 좀 맞춰서 또 그렇게 준비를 하셨나 봐요.
1: 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지금 쉬고 있어요.
0: 신앙의 방황기.
1: 네.
0: 또 방학기를
1: 마음에 예수님은 믿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0: 아이고.
1: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너무 많이 생각나서 이 찬양을 꼭 그 친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0: 알겠습니다.
1: 네. 네.
0: 다시 한번 제목 소개해 주시죠. 네.
1: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0: 네, 찬양 우리 박찬미 자매님께서 불러주십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네.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가 이제 참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고 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박 집사님께서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0: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제일 잘 알고 있고 너가 기도하지 않아도 너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고
1: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0: 네, 네. 너가 어디 있든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 네.
1: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특별히 가나안 성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름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이름을 넣어서 축복송 불러드리는데 오늘 가사가 그래요. 오늘 가사가 이제 가나안 성도들을 향한 이제 교회를 이제 교회 뜰을 잠시 벗어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을 향한 그런 가사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해서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여러분 가족, 뭐 자녀들도 좋고요. 자녀도 좋고 뭐 부모님, 뭐 혹은 교회 성도님, 기존에 함께 교제했던 성도님도 좋고요. 혹은 주변에 또 뭐 조카라든지 뭐 누구든 다 좋습니다.
0: 그리고 또 이렇게 선정이 돼서 녹음을 해서 들려주면 아마 가나안 성도였어도 마음이 활짝 열려 다시 주님 전에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1: 네, 그렇죠. 네. 뭐 물론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다짜고짜 하면 되게 불편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그 이름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저 안 해도 돼요. 라고 하지 마시고.
0: 네.
1: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가나안 성도인데 저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 저 진짜 축복받고 싶습니다. 하신다면 신청해 주시면 무조건 저희가 그거는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불러드릴 예정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9734번님께서 제가 활동 지원사로 환자분을 모시다가 환자분의 입원으로 인해서 지난달부터 갑자기 일하다가 못하게 됐습니다. 아유. 환자분의 쾌유를 빌며 제가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 주님이 아쉬우니 제가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또 마음에 그래서 좀 울적함이 있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정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 이제 말씀과 찬양으로 많은 힘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이 항상 함께하니까 방송을 잘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4006번님 문자 주셨네요.
0: 축복송 부탁합니다. 대한이 민국이 사랑이 영광이 이름으로 부탁해요.
1: 혹시 이 대한이 민국이 사랑이 영광이가 다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건가요? 혹시 그렇지 않고 축복송에 이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하셨는지 궁금한데 자 오늘은 가나안 성도 특집이기 때문에 오늘 근데 여러분께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뭐 사모님이라든지 목사님 이럴 때는 신청이 많았습니다. 쉽게 신청을 하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많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막 그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청하면 웬만큼은 다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먼저 5776번님 문자 주셨어요.
0: 아유, 사업 실패 후 또 우울증에 빠진 딸. 그래도 주일은 지켰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완전 방에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번 주에 또 생일이었는데 축하도 못했고요.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아유, 네. 방에서 안 나오고 계시대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뭐 심한 상처와 또 아픔이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0: 이름이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따님의 성함이 김소연이라고 하는데 오늘 바로 불러드립니다. 오늘 지금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로 불러드립니다. 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멜로디를 저희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가사를 좀 바꿔봤는데 소연 이름을 넣어서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가사 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1: 네, 소연이를 향한 주의 사랑 일평생 동안 변함 없네. 은혜의 자리 나아가면 참 평안 임해요. 너무 오래 떠났다고 괜한 자책하지 말아요. 주님의 사랑 소연이의 삶을 떠난 적이 없어요.
0: 자, 이 가사로 우리 박찬미 자매님께서 1절은 이제 찬송가를 그대로 불러주실 거고요. 2절 이어서 소연 이름을 넣어서 축복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을 위한, 당신만을 위한 축복송입니다. 함께 들으시죠.

0: 아멘.
1: 아멘. 주님의 사랑 결코 소년 삶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절대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그 삶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다 불러드린다 말씀을 뭐 드렸습니다. 뭐 저희 다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74번님 문자 주셨네요.
0: 네, 안녕하세요. 저의 귀한 딸 이영민 지금 31살입니다. 중학교 이후 가난한 성도입니다. 어느 날 천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1: 1000번을 불러도 가사를 좀 바꿨어야 되는데. 아, 아쉽습니다. 자, 이영민 31살 중학교 이후, 그러니까 중학교가 14살부터 16살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6살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15년째 와. 지금 방학을 좀 보내고 계신데,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거룩한 찝찝함이 있을 겁니다. 거룩한 찝찝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분명한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날을 응원하고 또 기대하면서 이 시간 또 축복송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영민 이름을 넣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양의 가사를 저희가 좀 바꿔봤거든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0: 네, 지사님? 영민이의 빈자리 채울 자 없네. 계절이 바뀌어도 세상은 자연히 잊힌다 하나 주님은 기다리네. 영민이의 이름 주께서 기억하사 돌아올 길 위에 사랑을 두고 오늘도 기다리네.
1: 아, 돌아올 길 위에 사랑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영민 자매님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찬미 자매님의 음성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러니까 그 축복 찬양은 두 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1: 왜냐면 한 번 듣고 어, 뭐야? 했다가 다시 한 번 쐐기를 박는 거죠.
2: 알겠습니다.
1: 우리 박찬미 자매님께서 또 축복송 우리 영민 자매님을 위해 불러주십니다.

0: 아, 우리 박은영 집사님 어떠십니까? 네. 돌아올까요? 네.
1: 아, 돌아오겠죠. 네. 돌아올 것 같고, 예전에 좀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믿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좀 열심을 내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기록하고 절대 그 이름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택한 자녀는 영원한 자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하나님 전에 돌아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할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0: 네. 우리 정말 돌아올 겁니다. 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이제 오지연 성도님 또 김소연 성도님, 이영민 성도님, 또 이제 동혁 이름으로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 오지연 성도님 그 찬양 불러드렸나요?
2: 안 불렀습니다.
0: 오지연 성도님 지금 몇 년째 쉬고 있습니다. 문자도 드리고 하는데 아직 그분의 쌍둥이들도 보고 싶은데 부탁드립니다. 오지연 성도님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그냥 바로 불러드릴게요. 우리 오지연 성도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의 가사를 저희가 조금 바꿔서 바로 이제 이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오늘 남은 분들도 다 축복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찬미자매님의 축복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 539장의 가사를 좀 바꿨는데 즉석에서 바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지연 성도님, 우리 가나안 성도님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정말 가사처럼 새 아침, 이제 곧 새 아침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 저희가 항상 이제 뭐 이제 이쯤에서 마칠 계획이었는데 이제 다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끝날 때는 좀 이제 후다다다닥 열심히 좀 부르곤 하는데. 자, 1323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아들 동혁이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방학 중입니다. 제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또 믿음의 동혁자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자, 동혁 이름을 넣어서 우리 그 참미자매님께서 곡을 네.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했던 세 곡 중에서 어떤 곡이 우리 동혁 형제님께 좋을까요? 네.
2: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0: 할렐루야. 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자, 저희 이번에는 이제 앞에 찬양 부르는 거 없이 바로 축복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군을 향한 축복송입니다.

0: 아, 좋네요.
1: 아멘.
0: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03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고등학교 2학년 박서준, 기말고사 중인데, 주님 지혜 주셔서 시험 잘 보고, 가나안성도 이제 그만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자! 우리 아드님이 또 있어요. 첫째, 박영준. 예배 자리는 나오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옵소서 하셨는데, 집사님.
1: 네.
0: 우리 첫째는 분명히 만날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서. 그쵸?
1: 네. 서준이, 영준이 축복합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서준. 서준 이름을 넣어서 어떤 찬양 부르면 좋을까요? 참이자매님.
2: 저는 고등학생이시기 때문에 그 자책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오래 떠났었다고 괜한 자책하지 말아요. 이 노래를 또 불러드리고
0: 갈 길을 밝히보시니 가겠습니다.
2: 괜찮을까요?
0: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동형 서준이죠. 서준을 향한 주의 사랑 일평생 동안 변함없네.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참이자매님께서 불러주실게요.

0: 네, 남해.
1: 아멘.
0: 와, 마지막에 정말 힘차게 불러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어느덧 돼버렸어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우리 찬미자매님 어떠셨습니까?

0: 아, 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생각나서요.
1: 아, 우리 사랑하는 친구분.
0: 네, 아, 네. 사랑하는 그 친구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하나님께로 언제든 그들은 돌아올 거라 믿는데. 오늘 저희가 1부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환대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고, 우리 집사님께서도 혹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실 가나안 성도 혹은 가나안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용기와 격려의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어서 오세요.
1: 아멘. 네, 지금까지 정말 멋지게 항상 라이브 맞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는 박찬미 자매님과 함께했고요. 우리 찬미 자매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저는 이제 사역하실 네. 때 이런 이벤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렸던 그 모든 가사들 다 이제 자유롭게 쓰셔도 되니까.
0: 그래도 되나요?
1: 그럼요, 그럼요. 원하시는 대로 이벤트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도 하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0: 너무 좋습니다.
1: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전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박찬미 자매님 제 SNS에 박찬미 검색하면 되죠?
0: 네. 네,
1: 찬미 검색하셔서 이제 사역 문의해 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영혼으로 찬양하는 정말 라이브인가 아닌가 긴가민가하게 만드시는 우리 박찬미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지사님 저희도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2: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나요?
1: 네.
2: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경건입니다. 샵9330 0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이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1: 네. 샵9330 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9330 0번으로 오늘 경건, 씨앗 네, 각각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두 가지의 선물 정말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도 풍성한 은혜와 감동이 가득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2: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1: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교통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

13회 청소년 드림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 숲학교 권오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아이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아이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복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7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4차 청년대학생 지저싸미를 진행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길튼교회 최성렬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스더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대전 안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로장로 김영기 장로고요. 극동방송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요. 가슴에 새겨지거든요. 아주 그 목사님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 찬양, 또 우리 진행하는 분들이 아주 감동을 주고 눈물도 나게 하고 웃음도 나게 하는 그런 걸 들으면 힐링이 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괜히 은혜스러워서 아주 찬양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아주 사랑하고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의 작은 기도와 물질의 봉사가 이 방송을 제작하고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는 데 상당한 자긍심이 있고요. 이렇게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할 때 저는 그냥 아내 먼저, 아들, 딸 먼저, 손자 먼저, 우리 가족부터 했어요. 제일 쉬워요. 우리 그 손자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태어나서 바로 100일 때 했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이 방송을 들으면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전파 선교사가 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해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내가 어떤 내 것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아도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앞으로 등기내주면 내 집이잖아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면 내 방송국이에요. 내 방송이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1: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울고 웃으며 여러분과 함께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극동방송의 가족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과 생명을 전해주십시오.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828국에 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떤 잘못된 기대감을 품었던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한때 그는 스스로 그 사실을 증거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머릿속에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이해의 발생인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보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잘못된 이해를 가졌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3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보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신 그분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의심의 질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금 앞서 읽은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요즘 지내고 계시는지, 무슨 일들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상당한 인포메이션을 전달받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고 무슨 일 펼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던 다양한 정보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켰던 게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일반적인 기대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불신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역사를 펼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감옥 밖에서 보여주고 계신 그 모습을 그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잘못된 이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잘못된 이해가 잘못된 기대감을 낳았던 것이고, 그 잘못된 기대감은 반드시 좌절될 수밖에 없기에 이렇게 상처받고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감옥에까지 있었으니, 육체의 고난까지 더해졌으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의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의 경우는 훨씬 더 악조건인 상황이라고 했죠. 당시 그는 차가운 감옥 속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만으로 그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만, 이제는 의심의 구름까지 덮치게 됨으로써 더 깊은 실망과 낙담 속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까지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기다리고 내가 증거하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기대감이 이런 불행한 감정, 실족함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기대감, 그리고 잘못된 이해,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데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바로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내 안에 올바른 기대감만이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엉뚱한 기대감으로 낙심하게 하거나 내 스스로를 불행해 만드는, 그렇게 되는 어리석음을 내가 스스로 범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주는 소망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면서 걸어나가는 건강하고 건전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감은 절대 나를 낙심케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약속들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기대감 갖지 말고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옳지 않은 기대감으로 내 안에 상처를 만들지 말,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부유하고 풍성하게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삶의 행복을 잃어버린다고 했죠. 왜 그러냐? 사람은 의심과 낙심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의심과 낙심에 빠지게 한다고 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그리고 실패가 사람을 낙심케 한다라고 그렇게 거의 동격처럼 그렇게 인식한다고 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요인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의심하고 낙심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는 고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서도 의심하고 낙심하지 않으므로 삶의 행복을 가져갈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의심케 하고 낙심케 만드는 두 가지 요인을 살폈죠. 그 첫째가 현실의 고난에 대한

0: 잘못된 이해, 그리고 둘째가 주어진 현실을 잘못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기대를 갖는 것, 그리고 고난 자체에 매몰되는 것, 바로 이러한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잘못된 이해와 고난에 대한 우리의 너무나 섣부른 판단,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의심의 구름을 거쳐내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지혜롭게 해석하여서 고난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종류의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연단이든지 간에 혹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징계의 성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변장한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들을 고난을 통해 반드시 나에게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삶을 완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한 가지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건 고난 자체가 아니라 의심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 의심과 낙심을 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믿음으로 결단하고 벗어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23국의 7000번, 523-7000번 대일 장로교회나 042-828국의 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수만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 대지진 현장을 돕기 위해 국내외 교계와 국제구호단체들이 전사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항이 폐쇄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재정과 의료자원을 빠르게 유통하며 국경을 넘는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데 조시연 PD가 전해드립니다.
1: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어제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금 5천만 원을 나타샤 페르난데스 대사 대리에게 전격 전달했습니다. 봉사단은 현지 공항 폐쇄와 항공편 취소로 직접 현장 접근이 어렵게 되자 대사관 채널을 통해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후원금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등의 성도들이 모은 헌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봉사단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연계해 현지 선교사 11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베네수엘라 한인침례교회 등을 통한 구호 통로 확보에 나섰으며 한국교회 총연합도 전국교회에 모금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국제 기독 구호단체들의 발빠른 대응

0: 도 이어져 국제 사마리안 퍼스는 지진 직후 현지에 전용 항공기를 띄워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갖춘 이동식 긴급 병원을 설치하고 전문의를 배치해 환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조시연입니다.
1: 전 세계 기독교 애니메이션의 흥행 기록을 새로 쓴 영화 다윗의 한국어 더빙판이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성경 속 역사 고증과 정상급 배우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기독교 문화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이 작품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 배우 박보검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 목소리 연기로 참여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이 지난 30일 언론 시사회를 열고 오는 7월 10일 전국 극장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110분에 응축한 이 영화는 아프리카 선교사 가정 출신의 필 커닝햄 감독이 38년 동안 기획하고 할리우드 제작진이 합류해 완성한 대작입니다. 영화는 3000년 전 유대 광야의 생활 양식과 사울 궁전의 모습을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생생하게 재현해냈습니다. 특히 소년 다윗의 영웅담을 넘어 왕좌를 위협받는 늙은 왕 사울과의 인간적인 갈등을 잠엄하게 묘사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시사회에 참석한 관객들은 박보검 배우의 맑은 음색과 역동적인 드라마가 깊은 울림을 준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이슬람권의 한 보안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최근 한국의 파송교회가 인터넷 단체 대화방에 선교지 국가의 국기와 실명을 담은 홍보물을 올린 것을 보고 급히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상용화된 위치 추적 인공지능과 시각 언어 모델은 사진 속 위치 정보가 지워져 있더라도 주변의 건축 양식이나 도로 노명 같은 시각적 단서만으로 사역지의 위치를 1m 오차 수준까지 정밀하게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기도 편지나 주보 역시 인공지능이 흩어진 정보와 조합해 선교사의 신원을 역추적하는 치명적인 단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송 교회들이 사역을 과시하고 홍보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교 보고서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사역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제한적 공유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주요 개신교단들이 목회자 수급난 극복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신규 목회자 지원자 수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목사고시 응시생이 1,078명으로 지난해보다 5.7%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도 올해 목사 안수자가 110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고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엄격한 선발 대신 교육 중심의 기조로 정책을 전환해 올해 수련 목회자를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62명을 선발했습니다. 교단의 문턱을 낮추고 젊은 인재와 여성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교육 중심의 행정으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이번 변화는 정체된 목회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세워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가 피해자 지원단체를 이끌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 민사 5부는 김 교수가 J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김 교수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정정 공고문을 6개월간 게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며 상고하지 않아 이번 재판 결과는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JMS 측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교수의 제보를 거짓 악성 루머로 왜곡하고 전체 사실관계를 조작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김도형 교수는 이번 판결로 집단적인 명예훼손의 진실이 밝혀진 만큼 신도들이 교단의 실체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아이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창피해서 숨을 곳이 아닙니다. 엄마의 얼굴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힘든 것은 넘어진 상처보다 혼자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때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그 한마디에 아이의 울음은 잦아듭니다. 상처가 금세 낫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문제 자체보다는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도 결국은 풀처럼 시들어 사라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슬픔과 탄식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겁고 지쳐있다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붙들어 보십시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와중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유진삼입니다. 네, 이 시간은 방송 과정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특별히 자녀 세대를 위해서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은 샵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042-825-9331번에서 4번까지 넉대의 전화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는 소망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시며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방송에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중보기도에 함께해 주실 예수은혜교회 김영주 목사님 그리고 주 에스더 사모님 오혜경 유지원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망가족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의 소망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1: 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0: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아홉 제자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못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 단번에 이 오느라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한 번에 내쫓아 주셔서 귀신이 그를 잡으면 불에도 물에도 넘어진 그 아이가 살아났고 구원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창피하니까 사람들 다 가고 조용했을 때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는 왜 못 내쫓았죠? 예수님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하나님의 능력 치유의 역사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0: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가 나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소돔과 고모라의 불기둥 불구덩이 유황 불구덩이에서 롯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치유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시퍼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은 샵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042-825-9331번에서 4번으로 넉대의 전화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문자사연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9507번님께서 안녕하세요.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 올립니다. 저희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대출, 공동명예집, 선한 길로 저희가 매매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무릎 통증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의 가난 기도 제목과 또 무릎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사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복된 분의 이 기도 제목을 꼭 들으셔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온 가족이 예수님 꼭 잘 믿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뚝 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대출 공동 명의의 집에 이 일이 선한 길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순적히 이루어지게 또 매매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찾아왔을 때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를 내신 하나님께서 이 매매의 길이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은 우리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뼈에 윤택하게 하는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무릎 통증도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이 시술이 수술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치유의 빛으로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저의 관절 속에 비추어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가정에 물질적인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줄 믿고 또 무엇보다 영과 육이 강건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우리 집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이 시간 3318번님께서 안녕하세요. 남편의 사업장을 탄탄하게 넓혀주시고 대응교회 그리고 수요 예배 반주자를 보내주십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흥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0: 네.
1: 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아, 정말 너무나 반주를 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0: 예.
1: 잘 연결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예. 요즘 반주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가 봐요, 교회마다.
1: 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우주 만물, 인간의 생명을 내시고 가장 먼저 해주신 것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2: 아멘.
0: 택한 백성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오니 탄탄하게 하여 주시고
2: 아멘.
0: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 아멘.
0: 특별히 대원교회 수요예배 반주자를 보내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찬송을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대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수요예배 반주자를 간절히 찾고 있사오니 모든 것을 아시고 순적히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분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또 연결되게 찾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120문도가 열심히 모여 기도할 때 복음 전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진 것처럼 우리 대은교회가 부흥이 되어 선교하고 전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좀 사업의 지경도 넓혀주셔서 대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 얼마나 귀하세요? 이런 분 보면 우리 목사님 좋으시잖아요.
0: 예,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요. 목회자들에게 참 힘이 되는 귀한 성도님이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아, 9734번님께서 제가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던 중 환자분이 수술로 입원을 하셔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데 환자분 KU와 그리고 저의 경제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 분을 만날 수 있도록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렵습니다. 예. 일할 수 있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그렇죠. 예.
1: 특별히 또 이렇게 어려운 분을 또 섬기시는 일이잖아요.
0: 예.
1: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또 일자리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예.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좀 격려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예.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또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꼭 그걸 아시고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활동 지원사로 잘 준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중에 이렇게 다치셔서 입원하셨는데 다치신 분도 하나님 잘 회복되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 아멘.
0: 특별히 생활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이분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쳐 주셨는데 일하고 싶어하는 귀한 성도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여호와 일에 되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분을

0: 꼭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정말 귀한 일을 또 하시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어려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기도했으니까 또 잠깐 기다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9178번님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아버지 강봉철님, 그리고 언니 강나영님, 남동생 강관효님, 여동생 강아름님. 네, 가족 구원에 복음의 열매가 올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네.
1: 네.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0: 예. 저 지금 보니까 지금 혼자 믿는 것 같은데요. 아빠도 언니도 남동생도 여동생도. 가족 구원은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또 사실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 상급이 클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가족 구성원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빠가 또 형제가 나는 천국 갔는데 지옥 가면 물 한 방울도 없는 출구도 없는 끝도 없는 무적행 속에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온 가족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꼭 들어주시옵소서. 천국은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빠 강봉철, 아빠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 하나님 귀한 이름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꼭 역사해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각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2: 아멘.
0: 이 시간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 기도한 분 심령 속에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갈 마음이 예수님 믿을 마음이 생기도록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럼 또 성경 말씀이 있는데
0: 아멘.
1: 이분이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주님께 부르짖을 때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가정의 선교사님이시잖아요.
0: 예.
1: 네, 복음의 열매가 있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네, 이 시간 1814번님께서 최병희 전파 선교사님이신데요. 누님 최효숙님, 7월 7일 화요일 날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가족이니까 함께 더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또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누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제가 2131분한테 한 말씀 드리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요한복음 9장에 밥 못 부는 분 침을 뱉고 흙을 이겨 눈에 붙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을 때 나았어요. 그런 것처럼 직접 고치실 수도 있는데 있는 재료, 세컨더리 소스죠. 활용하셔서 고치셨는데 하나님이 수술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또 의사의 손길,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꼭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병희

0: 전파 선교사님 누님 최효숙 누님 7월 7일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또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우리 예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질병을 체휼하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질병을 체휼하신 그리고 낫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권능을 믿사오니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보혈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려 보내주셔서 오장육부 세포혈관 모든 조직 속에 예수 보혈의 피가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고 피가 닿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암덩이가 떠나가고
1: 아멘.
0: 새로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1: 아멘.
0: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또 나면서 소경된 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 발라 실로암 물에 가서 씻을 때 그의 눈이 떴던 것처럼 하나님 귀한 누님 이렇게 수술 받을 때 집도의 메스를 손길을 모든 마취와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잘 허벅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최병의 전폐 선교사님도 극동방송 열심히 돕고 계신데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 선교 앞장서는 복된 전파 선교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이 시간 7057번님께서 얼마 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소망의 기도 모든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시에 인천 성모병원에서 갑상선 암수술을 받게 된 전도사입니다. 입원하신 분 중에 제일 크게 해야 해서 맨 마지막 4시에 한다고 합니다. 대기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지금 네. 이제 입원하셔서 네. 이제 수술을 오늘 오후 4시에 하니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함께 하시고 영과 육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도움 말씀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0: 아멘. 우리 귀한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완치시켜 주실 줄 믿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헨리 나웬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인데 Wounded Healer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갑상선 암수술 받게 된 게 생각지 못한 일이고 한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암수술 받는 분들의 마음도 알게 되고 또 치유도 받게 되고 그분들을 또 잘 위로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귀한 계기 또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잘 받으시고 또 잘 깨어나시고 잘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장육부 세포혈관을 의사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더 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 아멘.
0: 우리 호르몬을 조절하는 이 갑상선 암수술을 앞둔 우리 귀한 전도사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오보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생각지 못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마취도 잘 되고 수술도 잘 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성도님들의 질병을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셔서 회복되고 건강하여서 주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귀한 전도사님으로 꼭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전도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0: 어머니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아멘. 수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집도 의나 간호사 모든 수술 과정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잘 수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우리 전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할게요. 네, 0715번님께서 고3인 막내가 오늘 중간고사 마지막 날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 성적을 끝으로 고3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시를 지원하고 수능을 보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현유의 이름뜻이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특정 대학에 꼭 합격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마땅히 머물러야 하는 곳에 있고 그곳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엄마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고3 아이들과 부모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0: 아멘.
1: 아, 고3이 그러네요, 목사님. 네, 예. 정말 중간고사가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정말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 현유 씨가 현유 학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복을 현유에게 꼭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이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길 기도합니다.
2: 아멘.
0: 특별히 우리의 생명, 지혜, 호흡, 목소리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얻게 된 지혜와 재능, 생명,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유 믿음의 어머니 잘 양육한 것을 믿습니다. 요 현유에게 오늘 중간고사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에 믿음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 명철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시험을 볼 때 그동안 공부한 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많은 답 가운데 정답을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2: 아멘.
0: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교에 가서 잘 공부하고 잘 준비된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훌륭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꼭 교회 잘 다니게 해주시고 성경 열심히 읽게 해주시고
2: 아멘.
0: 믿음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2: 아멘.
0: 저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믿고 기도합니다.
2: 아멘.
0: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있게 하여 주시고
2: 아멘.
0: 모세와 같은 지도력 다윗과 같은 믿음 용기 솔로몬 같은 지혜 다니엘 같은 순결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많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선교하는 복된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오늘 우리 중보 기도로 오신 우리 예수 은혜교회 사모님, 집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진짜 어머니의 심정으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우 학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현우 학생에게 지식과 명철과 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0: 네.
1: 네, 이 시간 우리 3318번님께서 딸의 임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줄 기도 제목인데 얼마나 간절한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1: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1417번님께서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평안한 학교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친구를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타까운 또 사연이지만 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두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0: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큰 위대한 인물을 주셨는데 그 시작은 한나 믿음의 엄마의 성전을 나간 기도요 주의 종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축복해 주셨을 때 그 말씀 믿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게 된 믿음을 통해 사무엘을 갖게 된 것처럼 귀한 우리 성도님 딸의 임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학생 학급 폭력에 연루되어 있는데 하나님 생각지 못한 인생의 어려움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일이 없나니 하나님은 몇 부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꼭 함께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이런 일에 다시는 연루되지 않도록 의의 길 복된 길 믿음의 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학생이 되도록 하나님 이 사춘기의 시절에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과 훈계뿐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학생이 주의 교훈과 훈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역사해 주시길 또 이 문제가 학교 폭력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저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4492번님께서 6월 29일에 해병대 입대하는 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부대 안에서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꼭 맞는 병과에 배정받아서 그곳에서 신앙생활도 잘 감당하고 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네.
1: 우리 아들을 처음 보내시면 그 마음이 상당히 저도 처음에 아들 보낼 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무엇보다 목사님 군성교 또 감당하고 계시는데 더 뜨겁게 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0: 제가 뭐 논산 육군훈련소도 많이 가보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정신을 배워서 영국 경제연구소가 한강의 기적 10가지 중에 그 한 가지 꼽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일 같은데 사실은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고 국방의 의무를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대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약속하신 하나님 귀한 아들 군 입대하는데 저의 입대와 또 훈련 생활 자대 배치 그리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오히려 군 생활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 나라를 지키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성장하고 건강하여서 어머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자대 배치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들 꼭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우리 아드님 또 군대 가서 그 아드님의 그 보석 같은 또 달란트가 더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쵸, 아멘. 목사님? 어디에 배정받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아드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예. 이 시간에 우리 9536번님께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전에 왼쪽 폐에 종양이 있어서 폐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정기 검진 폐사진을 찍었는데요. 오른쪽 폐에 종양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남편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면서

0: 킹덤 제너레이션이라는 청년 캠프를 하는데 우리 두 딸이 참여합니다. 이번 주 일주일간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캠프와 함께 하시고 섬기는 종들과 참석한 모든 청년들, 특히 두 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두 분을 위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하나님, 햇빛이 우리 몸에 비추어 비타민 D를 형성하고 우리를 건강케 하고 균을 멸하는 것처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폐에 있는 종양이 하나님의 능력 비치면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는 것을 믿사오니
2: 아멘.
1: 이 시간 저의 종양을 제거해 주시고 아멘. 수술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 아멘.
1: 우리 예수님 열두 제자 3년 동안 정말 귀하게 훈련시키셔서 전 세계를 변화시킨 것처럼 귀한 자녀들, 이제 킹덤 제너레이션 청년 캠프에 두 딸이 참여하는데 하나님 잘 훈련받아서 미스바 성애처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2: 아멘.
1: 신앙이 바로 정립되게 하여 주시고
2: 아멘.
1: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2: 아멘.
1: 삶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2: 아멘.
1: 새로워져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2: 아멘.
1: 진행하는 모든 분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캠프에 관계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0: 네, 우리 두 따님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4320번님께서 암수술 받고 요양 중에 있는 몸 상태와 6월부터 복귀를 원하는 직장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실직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붙들며 의지하고 있는데 때로는 너무 막막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가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강건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추적 관찰 검사 위에 3개월마다 내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생계를 위한 길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장이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과 육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그리고 일자리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한 분 더 기도하는데 6981번님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친구 김금숙님, 남편 이은종님께서 지난 4월 폐암수술 후 6월 23일에 성대암수술하고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두 분을 위해서 목사님 뜨겁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 만나고 나서 평생도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복음 전하고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장막지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술하고 몸이 아픈 중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이 귀한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꼭 순적한 잘 맞는 직장을 꼭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 아멘.
1: 그래서 건강해서 하나님 일 잘 감당하고 직장 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아멘.
1: 저의 모든 검사도 추적 검사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2: 아멘.
1: 잘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2: 아멘.
1: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정받게 하여 주시고
2: 아멘.
1: 저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또 김근숙 남편 이은종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폐암 수술 후

0: 병상에서 성대 암수술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저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가촉자들, 언터처블 펄슨들을, 사람들이 만지기도 싫어하는 분들을 우리 주님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저 믿지 않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1: 아멘,
0: 병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1: 아멘,
0: 주님 붙들고 믿을 수 있는 복된 구원받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 영혼육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새로운 사람, 믿음으로 중생할 때 질병도 새로워지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페퍼스 헬퍼 마스크, 만년동 디지털 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 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 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 타올,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 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3: 네, 오늘도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극동방송이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모든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수 은혜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겸손한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번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을 본문으로 높여진 사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 왕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풍년이 있고 난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터이니 7년 풍년의 때에 다가올 대흉년을 대비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말에 왕과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하죠. 이렇게 요셉이 높여진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그 다음의 내용인데, 높여진 다음에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높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높여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여진 다음에 교만하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높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45절과 46절에 연거푸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요셉이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그는 그 즉시로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는 쉴새 없이 애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국정을 챙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력과 성품이 준비되어 있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실력과 성품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 자리의 무게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았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늘 한결같아요. 특히 여기에 46절에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는데 30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17세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13년의 세월 동안에 그가 노예 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이 13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것 역시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때가 있다. 이것은 목욕탕 주인만 하는 말이 아니라 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시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빨리 응답받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니 반드시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삶의 현장에서 때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때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출 때도 있지만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면서 의롭고 경건하고 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는 삶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른 보면 이 요셉의 출세가 한순간에 벼락 출세를 한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어쩌다 왕 앞에 말 한번 잘해서 꿈 해몽 한번 잘해서 인생이 갑자기 발풀려진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요셉의 꾸준한 신실함,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결과였죠. 그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심지어 잊힌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고 신실했고 또한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는 살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낙심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눈물로 뿌린 씨앗에 대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한결같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높여진 이후에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조급하게 나의 시간표에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높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51절,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잊게 하심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일을 겪지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어두웠던 기억들을 여전히 반추하면서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을 것은 잊어야 됩니다. 망각은 종종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지나간 일들, 때로는 어둡고 내게 여러 상처의 기억들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런 과거의 어두웠던 기억으로 인해서 여러분 현실과 미래를 망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길이 결국 경주와 같아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앞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길에 무거운 짐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상처를 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도 잊고 싶은데 어떻게 무거운 과거의 그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요셉은 그 모든 어두운 추억과 아픈 상처를 잊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런, 사실 그 모든 사건들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배다른 형제지만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강교한 보디발의 아내,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10여 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주인 보디발, 아내의 말 한마디 듣고 자기를 믿지 못하고 감옥에 처는 그 보디발을 어떻게 그가 잊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가 2여 년 동안이나 그렇게 감옥 안에서 잘 섬겼던, 그리고 도움을 주었던 술관원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잊을 버릴 수 없는 기억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의 문법적으로 독특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아닌 제3자의 행위를 말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즉, 그러니까 요셉 자신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풀이하기를 51절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이렇게 이제 추석을 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기억력이 나빠서 그 상처와 아픔을 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우개로 그 모든 상처를 다 지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이 너무 크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기억이 다 지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 덮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눈이 내리면 모든 천지가 하얀 눈으로 다 덮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심지어 쓰레기 더미,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도 눈이 덮이면 아름답게 다 덮여버리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능히 덮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주실 축복은 과거의 상처를 덮을 만큼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꿀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의 상처를 잊을 만큼 여러분의 미래에도 므낫세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고 조용기 목사님

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격언 중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으로 먹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밀을, 가루를 내어서 빚어 빵으로 만들어서 먹지요. 밀도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야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올리브는 어떻습니까? 올리브 그 열매가 눌러지고 압착이 되어서 그 기름이 짜질 때 우리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 대신 사용하는데 포도나무의 열매가 으깨어지고 눌려져서 깨어질 때에 포도즙이 나오고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이시기 전에 옛사람을 부수시고 때론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요셉이 빚어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괴로운 과거의 어두운 추억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상처들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지우개로 지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지울 만큼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지우개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배의 열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면 번성케 했다, 창성케 했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5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사실 요셉은 남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렇게 성공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사실 그는 고난의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와 노력으로 성공의 영광을 이룬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성공이 요셉의 공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요셉 자신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선 뒤에도 여전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있으나 그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 뒤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한 뒤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고3 수능이 다가올 때면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라 말이 없어도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영광과 공로는 자기 자신에게로 다 집중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믿음 좋을 때가 2등병 때일까요? 병장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2등병 때 정말 믿음 좋습니다. 특히 이제 훈련병 때 신병 교육대 입소를 해서 얼마나 그때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병장이 되고 편해지고 이제 제대할 때쯤 되면 애틋했던 그 2등병 때의 믿음, 입대했을 때의 훈련병 때의 그 믿음은 어디 간 데 없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사업이 성공한 뒤에는 별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강경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가 하는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출세와 성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돈을 지어줘 보거나 권세를 지어줘 보면 알아요. 그가 성공을 맛봤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없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다가도 권력이 주어지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없을 때 힘들 때 그렇게 겸손하다가 부가 있고 힘이 있으면 오만해집니다. 기도 안 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죠. 요셉은 최고의 권력과 부를 얻고 나서도 오직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성공했지만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잘될 때는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공 이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은 목에 힘주고 살라고 높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높여진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총리가 되었죠. 앞으로 닥쳐올 대기근의 때에 애굽만 아닌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위기에서 구해낼 사명을 부여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 스스로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총리가 되자마자 그는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애굽 온 땅을 돌아보는 거죠. 영거푸 그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그가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고 뭐 거들먹거리거나 교만했다거나 심지어 뭐 과거에 자신에게 해코지했던 그런 사람들의 복수를 했다거나 그가 사치와 방탕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일체 없습니다. 잘될 때도 못될 때나 요셉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잘될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들 때도 안될 때도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실 때 그 자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하는 일들, 직장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제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복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거 이 땅에서 뭐 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 차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복 그러면 내 인생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만을 생각해요. 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물질적인 복이나 때론 뭐 어떤 지위나 어떤 하나님 주신 권세나 지혜나 뭐 여러 많은 어떤 복을 여러분 받았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복 주시고 그 복 주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두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절이 5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대기근에서 애굽만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살아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복수할 대상일 수도 있고 원수일 수도 있는데 그들도 살리는 이런 놀란 역사를 이루어가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높이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

0: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그는 살리는 인생에서 살리는 인생. 그는 권력을 누리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담당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하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요셉을 세우시고 높여진 사람 요셉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직장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을 살리는 자로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병원에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는 뭐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남달랐습니다. 그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돌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돌보는 한 환자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 간호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 세계관 속에 있는 서구 문화에서 직업을 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케이션이란 말은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천직으로 알았고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케이션이란 말이 천직 혹은 사명이란 말도 쓰이거든요. 직업이 단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천직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살림이 목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높아짐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명이 목적이라는 사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이후에 아들 손주 낳고 대대로 잘 살았더라. 그러면 그는 한낱 소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에 오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기근의 때에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내 자녀를 높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기도를 좀 바꿔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와 내 자녀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높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수많은 사람을 세우는 놀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1: 저 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23-6038번 대전평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것은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첫 곡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주는 날을 기리시는 목자, 그리고 존 루터의 성가곡 아름답고 찬란한 안산 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3번 A마이너 작품번호 804번의 로자문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슈베르트가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으며 죽음에 대해 고민할 말기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슈베르트의 음악은 이 시기에 한층 슈베르트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서정성에 더해 내면성까지 깊어지는 그런 시기였죠. 특별히 이 작품의 로자문대라는 제목이 붙은 것은 슈베르트의 극부수 음악 로자문대에서 이 악장의 주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슈베르트 특유의 아름다운 가곡과 같은 선율이 기악 작품에도 녹아있는 그런 매력이 오늘 함께 하실 이 악장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함께 하실 이 악장의 아름다운 선율은 슈베르트 실내악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3번 로자문대의 이 악장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주 13번 로자문드의 2악장에 이어 함께 하신 곡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에 나오는 축배의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가운데 2번 왈츠 준비했습니다. 마리아 얀손슨이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의 사악장 왈츠, 마리아 얀손슨이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쇼팽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윤지원의 오보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린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7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최근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네. 예, 만났어요. 우크라이나에 현재 붙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 두 명이 있는데 이들의 거치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밝혔죠.
1: 그리고 북한군 포로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붙잡힐 경우 자폭을 바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러지 않은 이들을 배신자로 여길 게 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들의 가족들도 북한에서 이미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예. 그런 와중에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건 그만큼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겠죠.
0: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1: 네.
0: 남의 나라 이 전장의 총알바지로 보내진 북한군.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또 꿈을 꾸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한국에 왔구나. 다시 새 삶을 얻게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과 기도하고 있죠.
1: 그 목소리와 기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널리 전하고요. 특별히 북한군 포로들뿐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포로처럼 잡혀있는 수많은 북녘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남가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그리고 북한의 그 포로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을

0: 기다릴게요. 오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의 첫 찬양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 출석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떤 찬양 준비하고 있죠?
0: 우리가 꿈꾸는 나라 어노인팅입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함께 두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북한군 포로들 지금도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을 텐데 우리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간들 또 우리 정부까지 나서서 이들을 잘 좀 한국으로 데려오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 출석 인사로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데 518 군님 샬롬 여기는 전주입니다.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북한 군인과 그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0: 아멘.
1: 그들의 삶이 꼭 역전될 줄을 믿습니다 하시면서 전일수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기도의 한 줄 너무 귀한 네. 기도로 함께해 주셨어요.
0: 맞아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559 성도님도 어플로 남겨주셨습니다. 북녘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계속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1: 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병사들을 대한민국으로 꼭 오게 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1113님이 주셨는데 북한 땅의 독재 정치가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또 애청자분 와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외에도 대전에서 또 울산에서 서울에서 제주에서 또 원주에서 청주에서 포항에서도 오셨고
1: 양평에서도 오셨고
0: 예, 익산 전주 목포 다 광주 출석 체크 아직 안 하셨죠? 지역 꼭 적어서 함께 기도의 마음 출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꿈꾸는 목요일의 오해피데이는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병자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유롭게 그 마음과 시선을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0: 네, 축하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 여러분 지역 꼭 적으셔서 문자로 어플로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평창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찬양 사역자 조찬미 씨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야, 오늘은 전 세계 곳곳에서 OAP대에 함께 하시면서 잊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우리 캄보디아에 계신 6949님.
1: 게다가 새싹회원이세요.
0: 반갑습니다!
1: 어쩐 일로 캄보디아에서 계신지, 또 듣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0: 자, 6944님은 제주도 휴가 중에 OAP대에 들으니 감사합니다. 북한 포로 무사길 기도한다고. 또 여수에서도 광주에서도 저기요 울산이에요 하시면서 의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 민수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한 언어 다르긴 하지만 아 이렇구나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북한에서 사용하는 북한말 표현이 오늘의 대화 가운데서도 나오는데요. 이 아내가 사용하는 북한이 고향인 아내 하나가 사용하는 요 말들을 잘 들어보시고요. 이 북한말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점심 뭐 드셨어요, 여러분?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추장찌개, 순두부찌개.
1: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뭐 먹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네요.
0: 네. 근데 참고로, 오늘 음식 얘기인데, 네. 찌개 얘기를 드렸지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 말씀드렸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1: 뭐 찌개가 없으면 반찬이랑 드신 분도 계시겠죠.
0: 그냥 뭐 그렇죠. 밥하고 반찬만 있으면 되지 뭐. 자,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한뼘 차이.
4: 와, 자기야 이거 진짜 밥도둑이다. 너무 맛있어.
5: 여보, 지금 그것만 먹고 있죠? 고기만 너무 먹지 말고 찔게라도 좀 드시라요.
4: 찔게? 아, 찌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선 이것 좀 먹고.
5: 아니요, 찌개 말고 찔게 말입니다. 내가 아까 호박조림도 하고 멸치조림도 했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먹나요?
4: 그런 거를 찔게라고 하는구나. 알겠어. 아, 먹어야지. 그래도 고기 먼저 먹어야지.
5: 이렇게 편식하면 앞으로 고기 반찬은 없고 찔게만 드릴 거예요.
4: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찔게도 맛있게 먹을게.
5: 여보, 음식을 하는 데엔 고기나 찔게나 다 정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0: 정성이 들어간, 고기나 찔게나 다 맛있게 먹어야죠.
1: 그렇죠.
0: 자, 투정하지 말고.
1: 네.
0: 저도 사실 좀 투정하는 편이긴 한데. 매운 거, 매운 거.
1: 아, 그렇죠.
0: 네,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이게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식당에서 가장 놀라는 게 이거잖아요. 곡자로. 찔게가 나와요.
1: 그리고 또 또 달라고 하면은
0: 또 채워져요.
1: 맞아요.
0: 리필도 돼.
1: 외국은 이게 다 그릇마다 돈을 받.

0: 없잖아요.
1: 그러니까요. 자, 찔개라는 어이예요. 이게 꽃게할 때 개처럼 찔개는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말 단어로는 뭐라고 할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0: 찌개.
1: 찌개이다. 2번은
0: 반찬.
1: 반찬이다. 저희가 아까 속지 마시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정답 보내시면 안 돼요.
0: 근데 오늘 네. 이 아내 말 중에서도 이거 아니고 찌개 많이 드세요 라고도 맞아요. 하셨고 3058님은 이 투정을 하셨나 봐요. 고기 드시기도 전에 야채일까요?
1: 풀만 야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0: 근데 야채도 찔개가 될 수 있어요?
1: 그럼요.
0: 뭐. 그냥 생으로도 찔개가
1: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멸치 볶음도 있고 김도 있고 나물도 있고 이렇게 메인 뭐 고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1: 밥하고 국 그다음에 메인 요리 말고 이렇게 여러 개 놓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1번이
0: 찌개.
1: 2번이
0: 반찬.
1: 반찬인데 북에서는 찔개라고 합니다.
0: 네. 2061님은 오늘 점심 애호박 소금 절여서 쭉 짜서 계란 두 개 넣고 볶아서 다이어트식 하고 있어요. 아마 근데 이거를 찔개로 먹을 수도 있는데
1: 네.
0: 이런 다이어트식을 찔개만 드셨던 것 같아요.
1: 오.
0: 탄수화물 밥을 빼고 찔개만.
1: 어쨌든 여러분 맛있는 점심 모두 아직 못 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드시고
0: 네.
1: 너무 또 이거 투정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아유. 저한테 이거 투정하지 마세요 하고 저한테 문자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1번이
0: 찌개
1: 뭐 고추장찌개 된장찌개 네. 할 때 찌개 2번이
0: 반찬입니다.
1: 찔개라는 북한어 표현의 우리말 표현 여러분 맞히시면 돼요. 정답 어디로요?
0: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에 부과되는 샵 1069번.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셨던 5171님처럼 조금은 다르지만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아요.
0: 1번 찌개와 2번 반찬 가운데 보내주세요.
1: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찬양사역자 김도현 씨의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0: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3: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4: 나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6: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북에서 온 웅이님은 항상 이렇게 약간 수줍어 하면서
3: 얘기하시는 거예요.
0: 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우리 북에서 오신 거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은 최근 북한 관련된 소식에 대해 어떤 걸 알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가 접하는 북한 관련된 소식 중 대부분은 핵무기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도발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상대로 한 거친 표현이 담긴 담화 같은 것들이 주로 들리죠.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북한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나 북한의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국제적인 시각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차 더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북한, 알게 되는 만큼 더 기도하게 되는 통일. 오늘은 북한의 최근 소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자는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자, 여러분은 최근 북한의 어떤 변화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최근 들은 북한 소식 하나씩 한번 얘기해볼까요?
3: 최근에 전자결제를 시작했다는 거
0: 들었어요.
3: 모바일비. 전 너무 놀랐어요.
0: 네.
3: 우리 뭐 삼땡페이, 네땡땡페이처럼 삼흥전자지갑 들어보셨어요?
6: 삼흥이요?
3: 네, 삼흥.
6: 아.
3: 그래서 뭐 전성, 울림, 강성 뭐 이런 서비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종류도 많고 식당이나 상점이나 뭐 교통카드로도 다 전자로 결제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
6: 그러면은
3: 너무 신기하죠.
4: 신기해요.
6: 결제를 하려면은 그 모바일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바일 기기가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어
0: 많이 됐나 봐요.
3: 맞아요. 스마트폰 쓰는 게 그 2024년 기준으로 635만 명?
4: 630만 하셨네요.
0: 지금은 아마 1000만 명 가까이 됐지 않을까.
3: 북한 인구가 약 2600만 명.
0: 네, 맞아요.
3: 진짜 많이 쓰는
0: 아니,
3: 거죠?
0: 아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모바일페이 안 써보신 분들도 꽤 많을걸요?
3: 그렇죠.
0: 근데 중국은 사실 모바일페이 아니면 이제 생활이 안 되잖아요.
3: 맞아.
0: 네, 근데
3: 맞아요.
0: 북한이 이렇게 모바일페이를 한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이면에는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파악하셨습니까?
3: 뭐, 결제할 때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썼는지 이거 다
4: 맞아요.
3: 나오잖아요.
4: 기록이
3: 모바일 결제요. 통제하는 거죠.
4: 진짜.
0: 야, 감시하기 위한.
3: 아유, 그렇죠.
0: 네, 이 돈은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나와서 썼을까?
6: 수단이
0: 돈의 흐름이 수단.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모바일페이를 장려를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3: 오히려.
0: 네, 최근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을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하는데 보급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요. 또 뭐 스마트폰 보급이 돼가지고 배달 서비스도

0: 있어요. 북한에서는
1: 오, 배달을 시켜 먹고
0: 예, 그리고 신기하다. 우리처럼 그리고 이제 장보기도 됩니다.
1: 우와.
0: 네, 그리고 인터넷 오. 쇼핑몰도 생겼고 우리 웅이 씨 탈북하기 전에는 못 들어봤나요 이런 얘기?
2: 저는 네 배달 네, 처음 들어봤는데 식당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 네 먹으려면 이제 한참을 나가야 되는 산 넘고 강 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0: 아마 북한의 네. 이제 지방의 또 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웅이 씨가 네. 기억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주주님은 최근에 어떤 북한의 소식을 들어보셨어요?
3: 저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네. 북한 소식을 좀 접했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개헌을 했다고 맞아요. 들으면서 네. 헌법 역사상 최초로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명시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네. 아마 적대적 두 국가라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제 북한이 헌법 자체에서 명문화했어요. 남한은 다른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않고 또 북한은 영토가 우리 남쪽으로는 뭐 대한민국이 있고 이렇게 아예 분단을 기정사실에 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국을 지어버렸다라는 거 네. 너무 안타깝죠. 아, 네. 예,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4: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은 원래는 이제 탈북자를 발견하면 교화소로 보내던지 등으로 그렇죠. 했었는데
1: 아, 탈북 시도를 하려는
4: 네, 탈북 시도를 하려는
0: 아니면 뭐 북송당했거나 예.
4: 그런 분들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탈북 시도를 하면 바로 사살 가능한 법이 어?
0: 네, 지침이 내려졌어요. 네. 맞아요.
1: 그 자리에서 바로요?
0: 네.
1: 어머나.
0: 그만큼 이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탈북하지 않게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변화가 있는 건 알고 계셨죠?
2: 아, 네. 그런가는 간접적으로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0: 네. 아마 웅일 씨 탈북했을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4: 네.
0: 거예요. 예.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철조망이 놓여있고요. 전기기선이 흐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급감했어요. 한국에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중국으로 통해서도.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늘어난 게 해상 탈출이에요. 목선을 타든지 이렇게 오시는 분도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탈북민들이 이제 탈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정말 감옥과 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죠. 예. 또 우기 씨는 뭐 최근 들은 북한 소식 있으세요?
2: 저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이제 북한에서도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좀 놀라운 거였는데 제가 올 때까지는 북한에서 차량을 개인이 구입할 수 없었거든요.
0: 맞아요.
2: 네.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해도 그걸 국가 명의하로 두고 개인이 몰래 타고 다니는 거였는데 이제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이 차고인데 네. 그래서 얼마 전 뉴스로는 평양에서 그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사진을
1: 네, 올라왔는데 네.
2: 그걸 보고 정말 신기해. 깜짝 놀랐습니다.
4: 저도 이제 최근에 네. 웅인이 말씀 들으니까 차량 정비공이라는 직업이 엄청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의 자차 소유가 그렇죠. 가능하다 보니까 네. 그걸 정비해주는 직업이 확 뜨고 있다고 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북한의 이제 신흥 직업이고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는데 북한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돈 많은 돈주도 중심으로 개인 차량의 그렇죠. 소유가 늘어나고 하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남자가 차가 있어야 된대요.
1: 어머.
0: 북한에서도.
1: 진짜.
0: 예. 네. 그리고 또
4: 나만이나 북한이.
0: 북한이 새로운 직업이 하나 뜨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2: 에어컨이
0: 에어컨을
2: 있어요?
0: 장착하는
2: 에어컨이 있어요?
1: 선선하지 않아요? 그쪽에 있어서?
0: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북한에까지. 그래서 북한에도 에어컨 설치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설치 기사님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 웅이 씨 친구들에게 그런 네. 직업 가지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 어떻게 연락이 된다면은 네. 한 번씩.
0: 네.
1: 저 하나 또 들은 네. 게 있었는데 장마당이라는 게 존재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되게 은밀하게 끼리끼리 이렇게 좀 쉬타고 조용히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0: 그렇죠.
1: 최근에 뭐 인정까지 했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들은 거는 이게 국가에서 관리를 아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 장마당을요?
1: 네, 그래서 자리세도 나라에서 받고.
0: 그리고요, 장마당에 일하는 각 그 점포 주인들한테 똑같은 옷을 입혀요. 유니폼처럼.
1: 완전 백화점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경제를 이제 없애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2: 아, 일자리를 주듯이 하는 건가요?
0: 그거는 또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네. 여기 판매를 하고 싶으면 자리세를 내고 판매 금액이 또 얼마를 내고
2: 아, 돈을 받고
0: 맞습니다.
1: 아, 약간 플랫폼 사업처럼 되는
0: 맞아요.
1: 건가요?
0: 네. 아예 이제 장마당 없앨 수는 없고 이거를 내가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알았죠. 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또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통제의 의도가 가장 큽니다.
1: 이 또한 통제라니.
0: 맞습니다.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점점점 뭔가 억압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2: 아니, 뭔가 이제 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뭐 페이도 되고 네. 이제 개인 사유 재산도 인정해 준다. 장마당 뭐 그런 것도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0: 뭔가 좋아 보이지만
2: 네 놓고 보면은 개인의 그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0: 다 파악하고
2: 네,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한 그런 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약간 중국식 모델을 많이 따라가는 느낌이네요.
2: 아, 그렇네요.
3: 아, 저는 들으면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아, 내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이 적었구나.
0: 네.
3: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접하는 게 뉴스 보도에서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든지 핵 문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 문제, 대남 강경 메시지 이 정도인데 북한의 생활상, 주민들의 생활상이나 사회의 변화된 얘기도 사실은 여러분이 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뉴스 포털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1: 아, 그렇죠. 북한이 예. 따로 있죠.
0: 그럼요. 네, 북한 섹션도 네. 따로 있고 북한 전문 매체를 통해서 북한 내부 소식도 들으실 수 있어요.
1: 대박. 신기하다.
0: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소식을 발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2: 무엇보다 극동방송이죠.
1: 아, 이거 약간 냄새가 나는데.
0: 저희가 이제 북한 내부 관련된 소식을 기도 제목처럼 함께 나누면서 오프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1: 맞아요.
0: 때문에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 북한 땅에 전해드리는 그쵸. 또 남한 그쵸. 성도님들께 전하는 북한 소식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희 극동방송을 매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북한 관련된 상식은 늘어날 겁니다.
1: 네.
0: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본 거는 어떠세요? 우리가 그동안 참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구나.
4: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0: 그럼요. 관심을 더 가져야겠구나. 관심 생기면 맞아. 어떻게 됩니까?
1: 기도하게 되죠, 아무래도.
0: 그럼요. 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해 주신
1: 보라,
3: 주주,
4: 삼순,
2: 웅이었습니다.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관심이 생기면 소식을 찾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네.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매일매일 저희 OFP데이와 함께 하세요.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 전국의 극동반수 가족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OFP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9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찔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0: 네.
1: 그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찌개.
0: 찌개.
1: 2번이 반찬.
0: 반찬. 저는 사실은 밥 대신에 찔게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1: 어떤 찔게를 주로 드세요?
0: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 좋아해요. 네. 그리고 고기 찔게 좋아해요.
1: 고기만?
0: 네. 저는, 민수랑 좀 비슷해요.
1: 저는 김치만.
0: 예, 알겠습니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될까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네.
1: 찔개가 무슨 뜻일지 찌개일지 반찬일지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고요. 아까 한 분이 그 3017님이 시장이 찔개죠?
0: 오!
1: 하셨어요.
0: 네.
1: 아 이게 좀 헷갈리지 않는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0: 자, 여러분. 샵 1069번으로 어플로 자 마지막 2분 드리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뒤늦게 지금 점심 드시는 분들도 찔게 다 그래도 놓고,
1: 네,
0: 밥하고 물하고만 드시진 않을 텐데. 자, 정답은요?
1: 정답은 그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죠.
0: 네.
1: 북한에서는 찔게라는 이 표현이 반찬이라는 뜻이고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제 기사를 보니까 찌개보다는 북한에서는 국이 주로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네.
1: 찌개는 조금 더 식자재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찌개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해요.
0: 그래요. 저는 반찬하기 싫어서 점심으로 김밥 싸서 먹고 있어요. 8845님.
1: 네.
0: 저를 배고프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1: 청포도가 이거 가는 7월에도 극동방송과 함께

0: 더위를 이기고 있습니다. 네. 4137님 정답 반찬까지 잘 맞춰주셨고요.
1: 저희 남편도 고기만 너무 좋아해요. 5776님 오늘도 북한 선교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0: 네. 매우 새로운 표현이네요. 오늘도 하나 알아갑니다. 인천에서 점심 휴식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표현들도 있지만 네. 아예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그렇죠. 연상이 안 되는 표현들도 이렇게 많아요.
1: 네, 어떤 분들이 아까 고기를 민수가 그 말고 뭐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나물 반찬 뭐 이렇게 보내셨는데 모든 반찬을 찔개라고 북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0: 네.
1: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해남에서 늘 듣고 계시대요. 3392님 무너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잘 추스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이 중에서 또 저희 선물 보내드릴 분
1: 네.
0: 사랑하는 가족들 저녁 위해서 찔게 준비하기 위해 장 보러 가신다는 6224님 자주 듣는데 처음 남겨봐요. 새싹회원 9163님 반찬입니다. 제발 하면서 보내주셨던 5403님을 포함해서
1: 네.
0: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네. 자 우리 아내는 결혼 17년이 돼도 찔개 실력이 너무 안 들어서 제가 속상해요 하셨는데 그건 남편분이 하시면 됩니다.
0: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1: 자, 끝사장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서머 스페셜 시작이라
0: 네.
1: 한 주 동안 또 우리 임지연 PD가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또 치즈 마이크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생방송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레위기 모세가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나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소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수소를 잡고 손가락으로 제단뿔 하나하나에 피를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모세는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기서 속죄할 수 있게 했다. 그는 내장을 덮은 모든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지방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모두 불살랐고 그 수소의 가죽과 고기와 내장은 진 밖에서 불살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번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드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그는 수양의 각을 뜨고 나서 머리와 각을 뜬 여러 부위와 지방을 불살랐다. 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은 다음 그 수양을 통째로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것은 번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두 번째 수량, 곧 위임식 제물로 쓸 수량을 드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수량을 잡고 그 비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급히 얼마를 그들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렸다. 모세는 수량의 지방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지방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떼어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빵 한 개와 속이 빈 과자 한 개를 집어서 지방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놨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다. 그런 다음 모세가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손에서 다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랐다. 이것은 위임식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모세는 그 가슴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위임식 제물 가운데서 가슴은 모세의 몫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 얼마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회막 입구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 위임식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먹으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먹으십시오. 남은 고기와 빵은 모두 불살라 버리십시오. 위임식을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 회막문을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속죄하시려고 여러분이 오늘 행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밤낮으로 회막 입구에 머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명령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일을 모두 행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8장 14절에서 36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부한끼 은혜두끼 도시의 기쁨 두끼 최정민입니다. 어제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청취자분이 이런 문자를 했어요.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폐혈증으로 쓰러졌고 신장투석을 해야 했으며 결국에는 다리 절단이라는 큰 수술까지 받게 됐죠. 아내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졌고요. 두 아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한참을 제가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배를 오래 쉬던 두 아들이 아빠를 위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고 이제는 슬픔과 걱정보다는 감사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병원 생활도 계속하고 있고 회복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런데 이분은 어제 은혜라는 내용의 제목으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떠올랐어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정말 절망 그 자체였죠. 나라에는 폭력이 가득했고요. 정의는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 상황을 바꾸시기보다 먼저 하박국의 믿음을 세워가셨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책의 마지막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도 비어있죠. 그런데 하박국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자, 하박국처럼 어제 사연을 보내주신 그 청취자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 그런 사랑 할 수 있을까요?

네, 더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이란 찬양 7월 2일 제일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2시 7분 지나고 있네요. 자, 2시의 기쁨 함께하고 계신데, 아, 저는 어제 그 은혜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 나눴잖아요. 야, 근데 정말 어떤 응답받은 사연들만 쭉 올 줄 알았는데 응답되지 않고 심지어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보내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그 사연뿐 아니죠. 어제 방송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30년을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여성도님께서 30년 기도의 응답이 오빠의 암 확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라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오빠가 30년을 이 복음을 듣지 않았던 그 오빠가 암 확진 받고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와, 저는 놀랬어요. 자, 지금 1440번 도시를 먼저 오셔서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저도 전에는 이 긴 터널 끝에 서 계신 주님만 바라왔었는데, 뒤돌아보니 그 긴 터널을 혼자 걸어온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왔음이 큰 감사라고. 요즘에 이 생각 많이 해요. 그렇죠. 어제 이제 2026년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상반기 돌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였으면 걷지 못했을 그 길을 누군가와 함께해서 아주 우리가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얘기를 문자로 나눠주시면 청취자들께 소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밥상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한국전쟁 기념 특집으로 해서 제가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2주 만에 잠시 후에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문자 사면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기분 좋은 찬양 하나 듣고 가죠. 좋으신 하나님, 내 영이 주를.

0: 여러분의 밥상 고민 해결해주는 방송입니다.
1: 저녁 굶을 걱정 붙들어매는 방송.
0: 한참 웃다가 내일 뭐 먹기로 했지? 예, 네, 그것까지 잊어버리는 방송.
1: 밥상 해방일지 치킨 치킨 차카차카 조거조거 조 예.
0: 자,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0: 네, 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저희가 유교 특집에 네. 그 사모님 한 분이

0: 내가 좀 해줬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자리가
1: 예, 저 자리 없어지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제가 좀 조마조마하고 있었습니다.
0: 그분이 지금 이 사모님이 이 방송 듣고서 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소자리다.
1: 아 제가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큰일 났네.
0: 아, 그나저나 그 저희 방송 하는 걸
1: 네네
0: 그 SNS에 올리시잖아요.
1: 네 요즘에 뭐, 제가 퀴즈 한 거 좀 올리고 있습니다.
0: 반응이 좋다고?
1: 어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다른 지역의 극동 방송 큰일 났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지금 다른 지역에서 아 그 거기 극동 방송 말고 지금 이거 듣고 싶다 그러셔서
0: 네. 한번 지역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1: 네 포항 극동 방송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0: 포항 극동 방송 애청자가 목사님의 SNS를 보고
1: 예.
0: 아, 포항이 아닌 네, 이곳으로 오겠다.
1: 예. 네,
0: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1: 제가 이따가 아직 댓글을 못 달았는데
0: 네.
1: 이따 당장 오시라고 댓글 달겠습니다.
0: 아, 그 정도로 이 프로그램도 홍보가 되고 있고
1: 예.
0: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는데요. 자 이제 이 라디오 본방송이 메인입니다.
1: 예.
0: 여러분들 함께하시고 이 시간에 문자 참여하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밥상 고민을 해결드립니다. 어떤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죠?
1: 예, 치킨과
0: 네.
1: 곱창과 육수와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자, 이 선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1: 50원,
0: 장문은
1: 100원입니다.
0: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오늘 문제는 역대상에서 나옵니다. 사울왕은 누구와의 전투에서 죽었을까요? 1번 중국, 2번
0: 예.
1: 블레셋.
0: 아하, 어렵네요.
1: 네.
0: 자, 사랑은
1: 제가 요즘에 난이도 조정하느라 좀 힘듭니다.
0: 자, 사랑은 누구와의 전투에서 죽었을까요? 1번
1: 중국,
0: 2번
1: 블레셋
0: 중에서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로 어떻게 참여하시면 될까요?
1: 샵 933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물하시면 장문 100원이고 그래도 이걸 또 정답을 찾으시려면
1: 네.
0: 성경 어디서 찾으실 수 있을까요?
1: 역대상 10장을 보시면
0: 네.
1: 나옵니다.
0: 역대상 10장에 나온답니다.
1: 예?
0: 역대상 10장을 찾았는데 거기서 또 정답이 나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안 나오지니까 그렇죠?
1: 그렇죠.
0: 네. 네. 자, 사랑은 누구와의 전투에서 죽었을까요? 1번은
1: 중국,
0: 2번
1: 블레셋.
0: 네. 찬양 듣고 잠시 후에 올 거예요.

0: 네,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아, 찬양하시는, 인도하시는, 네, 우리 목소리가 익숙하시죠? 그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의 인도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 듣고 왔습니다. 2시 23분 지나고 있고요. 자, 밥상 예방일지. 오늘도 문스타 문상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0: 자, 문제 하나 드렸잖아요. 한 번 더.
1: 사울왕은 누구와의 전투에서 죽었을까요? 1번 중국, 2번 블레셋.
0: 네. 뭐 이런 문제를 내가 못 맞출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런 분들은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이 방송 자체가 지난번에도 목사님 그 보셨겠지만,
1: 네,
0: 교회 안 다니는 분도 들으세요.
1: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0: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저희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1: 예. 네. 아주. 복음이, 네, 방송을 통해서.
0: 그럼요.
1: 예.
0: 네. 자, 그리고 문자들 열어 보내주셨는데 2817번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1: 정답을 얘기해 주시고, 지금 역대상 묵상 중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0: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1: 예. 네,
0: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예. 매의 눈으로
1: 지켜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리고 1009번도 연락 주셨어요.
1: 네.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청취자입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7558번. 네.
1: 장사가 안 돼서 속상한데 찬양이 신나서 기운이 나요. 극동방송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0: 아, 이거 웃어야 되는 거죠?
1: 아, 응원합니다.
0: 그래요. 근데 네, 극동방송 또 틀어놓으시면, 네, 이제 막 손님들 물밀듯이, 예,
1: 아멘,
0: 몰려오실 겁니다.
1: 아멘.
0: 네. 자, 그리고 0651번님.
1: 네. 밤엔 선선했는데 오늘 낮은 정말 덥네요. 이번 주부터 매미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정말 여름입니다.
0: 맞아요.
1: 무더운 여름의 시작점에 목사님의 퀴즈와 함께하니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사실 6월부터 더웠는데, 아니, 네, 5월 중순부터 더웠죠.
1: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오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진짜 이제 여름입니다.
1: 네.
0: 네. 자, 이 여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고. 자, 5294번님.
1: 네.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힘든 오전 일 마치고 운전하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방송 감사합니다.
0: 아이고.
1: 사춘기 중2 아들 때문에 어제도 울었네요. 힘주세요, 주여.
0: 이게 참, 네. 저희 그 찬양 나가는 사이에도 목사님과 그 자녀 얘기하고, 예, 있었어요.
1: 저희 아들도 중1입니다.
0: 아하.
1: 예.
0: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평범했다가 중학교만 가면 왜 이렇게
1: 달라지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주 정확하게,
1: 그쵸,
0: 와요.
1: 그렇죠. 네.
0: 네.
1: 하지만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0: 그럼요,
1: 좀 생각하시면서, 네,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뭐 전하 목사님이나 다 그런 애들이었어요.
1: 아, 그렇죠. 저는 비밀인데 왜,
0: 그래요?
1: 자꾸 얘기하세요. 저 비밀인데.
0: 한번 묶어서 갈라려 했는데.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 자, 이분들 중에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이분이 전화를 받으시면 이분과 함께 저희는 퀴즈를 풉니다.
1: Yeah.
0: 그래서 준비된 선물이 뭐뭐 있다 그랬죠?
1: 치킨과 곱창과 육수 그리고 커피가 있습니다.
0: 자, 신호가 가는데, 자, 이분이 전화를 받으실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선풍기 틀고 산설한 곳에서 5개월 아기와 같이 듣고 계신데요.
1: 아, 역시 육아에는 극동 방송이 필요해요.
0: 아, 그럼요.
1: 네.
0: 어, 전화 받으셨어요.
2: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아, 네, 반갑습니다.
0: 여긴 극동 방송 도시의 기쁨. 저는 최정민이고요.
1: 네, 반갑습니다. 문상현 목사입니다.
2: 아, 네, 반갑습니다.
0: 네. 아, 통화 괜찮으세요?
2: 네, 통화 괜찮네요. 아기가 괜찮네요.
0: 네. 아, 아기 괜찮죠. 네.
2: 네. 이게
0: 5개월 아기들은,
1: 그쵸,
0: 자고 있을 수도 있어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간신히 재웠는데 막 전화하면, 그렇죠. 알아요, 그거. 지금 그런 시간은 아니고.
2: 네, 깨어 있어요, 같이.
0: 아이 육아하면서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1: 네,
0: 그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2: 네, 아기가 집이 조용하면 좀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놓는데, 네, 이왕이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있어요.
1: 아, 할렐루야.
0: 크게 될 겁니다.
1: 그러니까요.
2: 아멘. 네,
0: 아기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1: 아, 그럼요.
2: 네. 아,
0: 저희 꼭 그렇게 틀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어디 지역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2: 여기는 충북 청주예요.
0: 청주? 청주 어디예요?
2: 청주 개신동?

0: 개신동.
1: 네.
0: 오, 저희 지금 스튜디오 방송 진행하는 곳이 청주 수동에 있어요.
1: 아, 네.
0: 네,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으세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2: 네, 가까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 아, 네. 네,
0: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는
2: 네, 복명동입니다.
0: 복명동.
2: 네. 네. 청주 서문교회 아로 네. 오시면 안 되겠지만.
0: 그렇죠. 네. 교회는 어디 섬기세요?
1: 저는 청주 삼강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0: 아이고, 안강목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1: 네.
0: 아이고야, 좋은 그 개신동에서 가깝겠군요. 그렇죠.
1: 네.
0: 네네. 아이고, 아무튼 뭐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 아, 네.
0: 저희가 선물이 4개가 있는데, 이 선물을 이 4개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그 저희가 그 이 과정을 통과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네.
2: 저 성경 퀴즈를 10문제를 드릴 네. 겁니다. 1분 안에 네. 7개 이상 맞추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네.
0: 아, 목소리 굉장히 자신이 있으세요. 네,
2: 그동안 방송을 아마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자신이 있으실 거예요.
1: 몇 번 들었어요, 네.
0: 아, 그, 들어보니 뭐 저 정도야, 네. 내가 뭐, 아, 네. 그렇죠?
1: 아니, 그렇진 않은데요. 네, 막상 다가오면 떨릴 것 같은데요.
2: 난이도 올려야 되겠네요.
0: 그러니까요. 네. 문제 좀 바꿔주세요. 문제 빨리 바꿔주세요.
2: 빨리 바꿀게요. 아이고야.
0: 자, 그러면 저희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을 할 거고요. 아, 우리 아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1: 강주희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0: 야, 아하, 주희.
1: 네. 네.
0: 아, 우리 떨리는 마음도 다잡으면서 주희 파이팅. 주희 엄마 파이팅. 이거 한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1: 네. 네.
0: 자, 여러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나가면 문자로 샵 9330번으로 여러분들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주희 파이팅.
1: 주희 파이팅.
0: 주희 엄마 파이팅.
1: 주희 엄마 화이팅!
2: 화이팅!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문제 시작합니다.
2: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불순종해서. 2번, 키가 작아서.
1: 1번.
2: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다윗. 2번, 왕건.
1: 2번, 아, 1번, 다윗.
2: 다윗이 점령하여 수도로 삼은 성은 어디일까요? 1번, 워싱턴. 2번, 예루살렘.
1: 2번 예루살렘.
2: 다윗의 용사들이 목숨 걸고 길어온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2번 초정약수.
1: 1번.
2: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1번 청주살렘. 2번 예루살렘.
1: 2번이요.
2: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죽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우사. 2번 정비사.
1: 1번.
2: 언약궤는 잠시 누구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1번 우리 집. 2번 오베데돔의 집.
1: 2번.
2: 하나님은 성전 지을 사람이 누구라고 하셨을까요? 1번 김건축. 2번 솔로몬.
1: 2번.
2: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계속 패배했다. 2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1: 2번.
2: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충동한 존재는.
0: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지나도 됐고. 아, 네. 총 9문제. 그 중간중간.
2: 아, 네. 네.
0: 중간중간 피식 웃은 웃음들을.
1: 아, 네.
0: 네. 뭐 저희가 그냥 아름답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1: 네.
0: 아, 저희는
1: 흥미해지네요. 네.
0: 그러니까, 아, 저희 되게 긴장하고 이게 문제를 그러니까요. 듣고 있었는데
2: 그러니까요.
0: 보기에 피식피식 무너지는 거예요.
1: 아, 네. 네.
0: 아, 근데 저는 두 번째 문제의 정답 얘기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왕건을 네. 고르셔서.
2: 네, 그러니까요. 골라고 네. 지금 놀르셔가지고
0: 그러니까.
2: 황급히
0: 네. 본인이 더 놀랐어요.
2: 그러니까요.
1: 아, 네, 네.
0: 그래요. 자, 그래서 총 9문제 중에서
2: 9개 맞추셨습니다.
0: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이제 선물 고르셔야 되는데 선물 한번 알려주세요. 혹시.
2: 네, 치킨과 곱창과 육수와 커피가 있습니다.
1: 치킨 하겠습니다.
0: 치킨 그래요. 치킨 저희가
2: 치킨 축하드립니다.
0: 방송 후에 이 치킨은 누가 좋아합니까?
1: 우리 아이들 첫째 둘째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0: 아, 주위만 있는 게 아니구나.
1: 아, 네.
0: 저희 둘 다 아이가 둘밖에 없어서 되게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2: 애국자이십니다.
0: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충북 청주 개신동에서 하시는 주희 어머니.
2: 네. 네.
0: 아이고, 이 아이를 셋이나 키우면서
2: 그러니까요.
0: 목소리에는 평안이 있어요.
2: 그러니까요.
0: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2: 믿음의 힘이죠.
0: 그러니까요. 보통은 목이 한 반 쉬어 있어야.
2: 그러니까요.
0: 그렇죠. 자, 이런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문제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이제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다윗의 인구조사 후 하나님

0: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무엇일까요? 1번 3일 동안 전염병, 2번 엉덩이 맴매 30대.
1: 어허, 어려워요. 네. 자,
0: 이건 둘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아, 그러니까요. 예. 자, 내리신 벌 이거 아유 엉덩이 맞아도 많이 아프겠네요.
0: 그렇죠. 네. 아프죠.
1: 3일 동안 전염병이 맞을지.
0: 네.
1: 보기가 다 기억이 안 나시니까 그냥 숫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0: 네.
1: 1이든 2든. 자, 문제를 한 번 더 드릴게요.
0: 다윗의 인구조사 후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무엇일까요? 1번 3일 동안 전염병, 2번 엉덩이 매매 30대.
1: 최근에 뭐 누굴 이렇게 때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0: 없습니다.
1: 뭐 사심에 나오는 문제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0: 아, 좀 아들 키우면 좀 때리고 그렇죠. 싶은데.
1: 그렇죠.
0: 예. 네.
1: 요즘은 또 그러지는 못해요.
0: 제가 문제에다가 이걸 담아버렸네요.
1: 자, 다윗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께서 내린 벌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자,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0: 샵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자, 그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 어떤 예. 선물들이 있다 했죠?
0: 치킨과 곱창과 육수와 커피가 있습니다.
1: 자, 이 선물들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우물정
0: 9330으로 보내주십시오.
1: 단문은
0: 50원,
1: 장문은
0: 100원입니다.

0: 네, 찬양을 듣고 왔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무엔의 목소리로. 제가 알기로 이 나무엔 사역자가 세종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저희 오셔가지고 라이브 찬양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다는 생뚱맞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자, 찬양 듣고 온 시간이 2시 37분이고 문제 하나 드렸는데 혹시 뭐 중간에 라디오를 켜신 분들은 이거 뭐 하는 시간인가 모르실 것 같아서 목사님과 저의 텐션으로 봤을 때 이걸 홈쇼핑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1: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0: 2시의 기쁨이란 프로그램, 극동방송의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 뭐 밥상 고민하시잖아요. 그 해결을 해드리려고 시간 마련하고 있고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을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1: 다윗의 인구조사 후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무엇일까요? 1번 3일 동안 전염병, 2번 엉덩이 맴매 30대.
0: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주셨어요. 1715번. 저는 도저히 이 문자를 소개할 수 없어요. 소개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1: 당첨 안 시켜주시고.

0: 그러면 궁디 팡팡 할 거예요.
1: 아, 참. 아. 자, 그리고 극동방송을 또 장 보러 가는 길에 계신 네. 3194번입니다.
0: 네. 마트 가는 길에 극동방송 듣습니다. 네. 치킨 먹고 싶어요 하고 내셨네요.
1: 그러면 마트에서 사오시죠, 치킨을. 그렇죠.
0: 아, 이거 뽑아드려야 되나?
1: 그래요. 자, 2784번이. 네.
0: 항상 웃음을 안겨주시는 두 분의 유머에 하루가 행복합니다. 방송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더위도 물러갈 비트 방송 파이팅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자, 그리고 7658번님. 네.
0: 꽃을 꽂으면서 극동방송 애청하고 있는 권사입니다.
1: 이야. 얼마나 참. 그러니까. 고마운 분이세요.
0: 그러니까요.
1: 꽃을 꺾을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0: 그렇죠. 네,
1: 근데 꽃을 꽂으면서
0: 아름답게.
1: 하면서. 그렇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한 분 더 만나봐야 되는데 저희 찬양 하나만 더 듣고 와서 연결할 테니까 이 문제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틀으신 분들은 이 문제의 정답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0: 다윗의 인구조사 후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무엇일까요? 1번 3일 동안 전염병. 2번 엉덩이 맴매 30대 샵 933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사이에 저희는 찬양 듣고 올게요. 아, 우리가 참 옛날에 율동하면서 많이 불렀던 해 뜨는 데부터 손을 높이를 봐.

0: 목사님 옛날에 이 찬양들 부르면서 율동했다 안 했다?
1: 제가 몸치라서 열심히 따라하긴 했습니다.
0: 목사님 제가 요청드릴까봐 일부러 좀 빼시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뭐 네. 라디오라서 뭐 안 보여서 뭐.

0: 괜찮긴 한데.
1: 자, 9362번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0: 문스타 목사님 최고입니다. 언제나
1: 네.
0: 우상이신 문상일 목사님 찬양도 그림도 목회도 화이팅입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이게 목소리 들으면
0: 예.
1: 그 사람 얼굴이 상상이 되잖아요.
0: 아, 네.
1: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목사님 얼굴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0: 아, 예.
1: 그래요. 딱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딱그 모습입니다.
0: 좋게 상상해 주십시오.
1: 아, 그럼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 얼마나 칭찬이에요.
0: 감사합니다.
1: 자, 9459번님도 문자 주셨는데.
0: 네. 2시에 나른할 시간인데 두 분이 웃음을 주시네요. 행복한 방송, 웃음 주는 방송,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저희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해요.
0: 네.
1: 이 2시에 들을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데.
0: 그러니까요.
1: 타사의 컬투쇼도
0: 네.
1: 있고. 근데 이 극동방송 또 함께 하시면서.
0: 그러니까요.
1: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1069번님.
0: 네. 아, 네, 읽겠습니다. 안
1: 네.
0: 뽑아주시면 꿀밤 30회입니다. 지치기 쉬운 날씨인데 두 분의 유쾌한 진행에 잠시 웃고 갑니다.
1: 네.
0: 활기찬 오후 되세요.
1: 그래요. 이분은 안 만나야 되겠네요.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1: 자, 이렇게 많이들 연락 주셨는데 네. 일단은 문제 정답 알려드리고 저희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다윗의 인구조사 후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3일 동안 전염병입니다.
1: 3일 동안 전염병.
0: 네, 엉덩이 몇몇 30대 아니었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자, 한 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분이 전화 연결 될까요? 저희가 여기 방송사 전화를 드리니까 043이란 번호가 떠요.
0: 아, 네, 그렇죠.
1: 네, 그런데 이게 보통 이제 스팸 전화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0: 자, 이 시간은
1: 네.
0: 043 받으셔야 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전화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0: 예.
1: 자, 이분이 전화를 받으실지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시골에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으로 계시다고 하는데 신호는 갑니다. 받으시면 연결을 하고 이분이 안 받으시면 여러분들께 기회가 돌아가고
2: 네,
1: 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아, 지금 라디오가 켜져 있죠?
2: 예.
1: 라디오는 잠시 네, 꺼주셔도 됩니다.
2: 여보세요?
1: 네네 들리세요?
2: 예.
1: 아, 반갑습니다. 저희는 극동방송 2시의 기쁨 저는 최정민이고요.
0: 반갑습니다. 문스타 문상일 목사입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통화 괜찮으신 거죠?
2: 예.
1: 아하. 지금 당황을 하셔서 그러시는 거죠?
2: 예.
1: 아이고. 아, 제가 문자 보니까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섬기고 있다 하셨는데.
2: 예.
1: 어느 시골에, 어느 교회신지?
2: 충북성당의 미연이라는 작은 시골마을의 엘링교회 섬기는 사모입니다.
1: 아. 성주 미원면.
0: 미원.
1: 미원에서 저희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러니까요.
2: 예.
1: 아이고, 교회 이게 항상 극동방송이 틀어져 있나요?
2: 예. 아니, 교회는 아니고 사택에서 계속 듣고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2: 예.
1: 저희가 왜 최근에 이제 청주에 생기면서 104.7이라는 주파수가 새로 생겼잖아요.
0: 그쵸.
2: 예.
1: 그걸로 듣고 계신가요?
2: 저희는 93.7로 듣고 있고, 4주 듣고 있습니다.
1: 두 군데 다
2: 듣고
1: 아, 예. 기존에는 이제 93.3이 이제 대전 비롯해서 중부권에 들리고
0: 예.
1: 청주는 104.7로 들을 수 있을 수가 있고 똑같은 라디오
2: 예.
1: 방송.
2: 예.
1: 아, 우리 극동방송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사모님?
2: 예?
1: 네. 원자르신 건 아니시죠?
2: 아니요.
1: 아유, 사모님, 저희가 이제 예? 퀴즈를 풀 건데요.
2: 예.
1: 이 퀴즈를 맞히면 선물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0: 네.
2: 예.
0: 치킨과 곱창과 예. 육수와 커피가 예. 있습니다.
2: 예.
1: 이 중에서 사모님이 고르신다면 사모님은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2: 치킨이 좋을 것 같은데요.
1: 치킨은 누가 좋아해요?
2: 예.
1: 치킨은 누가 좋아해요?
2: 저희 아들이 좋아하거든요. 아들이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아들은 양념을 좋아해요? 후라이드를 좋아해요?
2: 둘 다 다 좋아해요.
1: 아. 반반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반반이 나온 게
0: 네, 아닙니다. 그럼요. 그렇죠? 반반 있습니다.
1: 자, 사모님.
2: 예.
1: 저희가 성경 퀴즈를 드릴 텐데.
2: 예.
1: 혹시 어떻게 드리죠?
0: 네. 열 문제를 드리는데 1분 안에 7개 이상 맞춰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2: 예.
1: 자, 하실 수 있으시죠, 사모님?
2: 예.
1: 네. 지금은 성경을 펴시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0: 예. 네.
1: 사모님.

0: 그 문제 잘 들으시면 보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나갑니다.
1: 네.
0: 그걸 듣고 맞히시면 네. 되겠습니다.
1: 정답 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준비해 볼까요? 네. 네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지금

0: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1번 뺏었다. 2번 값을 치르고 샀다.
1: 2번.
0: 다윗은 성전을 지을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었을까요? 1번 건축 재료. 2번 포크레인.
1: 1번.
0: 다윗은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은 몇 세부터 계수했을까요? 1번 20세. 2번 99세.
1: 1번.
0: 다윗은 나라를 이어받을 왕을 누구로 세웠을까요? 1번 손흥민. 2번 솔로몬.
1: 2번.
0: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권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을 힘써 섬겨라. 2번 왕궁을 크게 지어라.
1: 1번.
0: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다윗에게 알려줬을까요? 1번 하나님. 2번 AI.
1: 1번.
0: 다윗은 모든 풍성한 자원이 누구에게서 왔다고 고백했을까요? 1번 하나님. 2번 은행.
1: 1번.
0: 다윗은 모두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1번 100년. 2번 40년.
1: 1번.
2: 여기까지입니다. 네. 딱 1분이 끝났고요. 아홉 네. 문제 푸셨어요.
0: 네.
2: 자, 사모님.
1: 예?
2: 아홉 개 중에서 사모님은 몇 개 맞췄다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1: 잘 모르겠는데.
2: 아, 잘 모르겠다고요?
1: 아홉 개 정도?
2: 아홉 개 정도? 겸손하게 나는 다 맞췄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자, 정답을 네. 알려드릴게요. 몇 개 맞히셨냐면.
1: 네.
2: 정답은?
0: 여덟 개 맞히셨어요.
2: 정답이 아니고 여덟 개 맞히셨어요. 제가 헷갈리고 있네요. 자, 여덟 개 맞히셨어요. 문제는 한 문제 잠깐 네. 틀리신 게 어느 부분이죠? 네.
0: 다윗은 모두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아하. 40년이었습니다.
2: 40년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아홉 개 중에 여덟 개 맞히셔서 통과는 했다, 안 했다?
0: 했습니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2: 네, 사모님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저희가 반반의 치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방송 맞추기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목회하시다 보면 사모님도 힘드시고 또 목사님도 힘드신데 그렇죠. 또 목사님들이 사모님이 해주시는 얘기로 좀 힘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 힘내세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1: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시세요.
2: 네. 짧지만 굵게. 그래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요. 이 더운 날씨에 그렇죠.
0: 네.
2: 네. 엘림교회를 하셨죠?
1: 네.
2: 네. 혹시 지금 청주 미원면에 사시거나 네. 혹은 또 그 주변에 지인이 있는 분들은 네. 교회를 아직 안 나가고 계신다면 미원면에 있는 엘림교회, 엘림교회 네. 꼭 가시면 은혜의 그 예배와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미원면 네. 엘림교회. 사모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아이고, 이렇게 해서 두 분께 오늘 치킨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0: 예.
2: 지금 치킨 앞에 지금 다양한 분들의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5588번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0: 네. 치킨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네요.
2: 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0: 있었냐. 믿지 않는 동생에게 정답 보내라니 누나나 당첨되라 하며 당첨되면 나도 주는 거지.
2: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만 하면 당첨될 확률이 그쵸, 그쵸. 낮을 수 있으니
0: 같이 보내자.
2: 같이 보내자. 그러니까 이제 동생의 얘기는
0: 당첨되면 나도 주는 거지.
2: 그래 나도 주는 거지. 그래요. 치킨 앞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 드리지 못했지만 매주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니까
0: 예.
2: 또 다음 주에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2: 아우 참 시간이 이렇게 벌써 다 갔어요.
0: 너무 금방 갑니다.
2: 그러니까요.
0: 네.
2: 웃다 끝나는 방송.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밥상 고민을 해결해 주는 그 방송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옵니다.
0: 네.
2: 아, 특별히 이제 더운 날 모두 다 이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 퀴즈를 내드리는 이유는 이걸 기회로 해서 그 성경을 좀 읽어보셨으면 해요. 오늘 어디에서 문제를 내셨죠?
0: 네, 오늘 역대상이었습니다.
2: 그렇죠. 역대상을 꼭 그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면 예. 길지 않잖아요. 이제.
0: 그럼요. 네. 다음 주는 역대하에서 문제가 나오니까요.
2: 네.
0: 미리 읽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와, 놀랍네요.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올 줄 알았는데 역대상 뒤에는 역대하가 나온다.
0: 그럼요. 제가 이렇게 시험 범위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2: 그래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자, 문상일 목사님, 문수다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예.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자, 그리고 0318번님이 서울에서 듣던 목소리라 반갑다고. 맞아요. 제가 올 1월까지는 서울에서 방송을 했었고 이제는 우리 자랑스러운 저의 고향 충청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끝곡을 들려드리면

순서 인사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끝곡은 주님 한 분만이라는 찬양인데 주리 사역자의 음성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자로 참여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문자 갑니다. 그 선물 받으실 분들은 문자가 개별적으로 가니까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시의 기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계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예배 지금 못 드리는 분들, 안 드리는 분들,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께서 이 라디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라디오 예배. 내 아는 예배자입니다. 자,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라디오 여러분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일터, 또 산책하는, 운동하는 곳. 자, 어디십니까? 버스 안이 될 수도 있고 전철 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장소를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소리 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시면서 기도도 되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문자로 보내십시오. 샵 1069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무료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샵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상황, 기도 제목, 신청곡들 남겨주시면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이 찬양이 참 입에서 계속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런 곡도 좋고요. 옛날에 내가 이 곡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었다, 그런 사연과 함께 그 곡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도 좋고

0: 후에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우리 익숙한 곡 같이 소리내서 저희는 이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은 계시는 곳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또 잘 보내셨죠?
1: 네.
0: 한 주가 그냥 지나가죠? 그렇죠?
1: 네, 시간이 너무 빠르게.
0: 그러면 이제 7월이 왔습니다. 7월이. 네. 7월이 오니까 이제 아직은 못 느끼겠는데 이제 더 더워지겠죠?
1: 네.
0: 우리 이제 영육간에 건강 잘 여러분께서 주의하시고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받는 은혜들 나눠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1: 아멘.
0: 혹시 교회를 내가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교회 방학 그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세희 권사님.
1: 네.
0: 오늘 첫 곡 어떤 곡 부를까요?
1: 네,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0: 어떻게 이게 고르게 됐어요?
1: 이번 주에 네. 이 곡을 굉장히 많이 부르고 들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조금 은혜가 스스로 좀 은혜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새끼라에 가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눠야겠다, 같이 불러야겠다는 네, 네, 생각이 네. 들어서 선곡했습니다.
0: 네, 아까 이제 방송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이 참 그 요즘 곡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까?
0: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1: 네.
0: 교회에서 이런 곡들을 진짜 많이 부르시나 봐요.
1: 아, 예, 뭐 그 동기들이랑도 많이 부르고 저희 예. 찬양팀에서도 많이
0: 그렇구나.
1: 불렀던 찬양입니다.
0: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곡인데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런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또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보시면서 라디오 앱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라디오 앱에 시작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1: 아멘.
0: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의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신실하신 주님 내 삶 속에 항상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 주님을 내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1: 아멘.
0: 특별히 지금 잠깐 교회를 방학하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아멘.
1: 아멘. 자,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 찬양한 주님의 선하심 첫 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로 이렇게 건반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도 소리내서 같이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시작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오고 계시는데요. 구미에서, 양평에서, 대구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출첵하신다고 1484번님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또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듣고 있는 의정부의 8008번님도 있고요. 인천 남동구, 파주에서 포크레인 작업하면서 출석 체크하셨어요. 5969번님 고맙습니다. 서천에서 또 듣고 계시고 자, 이분도 의정부에서 한 주 기다리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유, 남편의 부도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일어서려고 애쓰고 계시는 4446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네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꼭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371번님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고 보고 있나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가 김세희 권사님이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첫 곡 아닌가요?
0: 네, 맞습니다.
1: 맞죠? 준비해야겠는데요. 네. 8371번님의 신청곡. 7512번님도 오셨네요. 논산입니다. 조금 전에 아들이 훈련소 입소했어요. 모든 훈련병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호야 화이팅! 하고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신 7512번님 우리 재호 형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길 소망해 봅니다. 부산에서 청취하면서 또 0720번님도 계시고 익산에서 출석 체크 사무실에서 속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8066번님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2640번님 2640번.
0: 예, 안녕하세요. 새끼라 시간이 될 때 즐겁게 잘 듣고 있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킨 지 거의 5년이 되었어요. 삶의 현장이 바뀌다 보니 마음을 다시 먹는 게 너무 어렵네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도 늘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감사드리며 유튜브 찬양과 설교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아멘.
1: 5년 지금

0: 아, 계시구나. 2640번님. 삶의 현장이 바뀌다 보니까 어렵다. 꼭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서 교제도 하고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2640번님. 자, 이 시간에 우리 건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 지난주에도 이제 선곡했고 짧게 또 멘트 했었잖아요. 그쵸?
1: 네, 맞아요. 네,
0: 자, 오늘 어떤 곡 가지고 왔는지.
1: 예. 오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가지고 왔는데요.
0: 네네.
1: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 찬양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새끼라에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0: 네, 참 이 좋으신 하나님, 저는 이런 찬양이 참 좋아요. 짧고 이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부를 수 있는.
2: 예.
0: 예. 옛날 사람인가
2: 봐.
0: 옛날 사람인가 봐.
2: 아닙니다.
0: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방송 직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극동방송 13개 지사가 있는데 저희가 항상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직원 예배. 예배를 끝낼 때 저희가 항상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God is so good. 영어로 찬양합니다. 엄청 쉽거든요.
2: 아.
0: 네, God is so good.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진아 집사님이 신청한 곡입니다. 뭐 짧은 고백이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기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좋은 거 주시려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죠.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7월 둘째 날 목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요즘 남편이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오고 가며 감사를 드려요. 함께 듣고 있는 극동방송 남편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7435번님의 가정 화이팅 응원합니다. 우리 김세희 권사님 찬양 들으니까 내 마음 온통 흔들어 놓으시네요. 아 라고 이렇게 8533번님 오셨고요. 대전에서 작년에 요양병원에서 전도 요청하신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케어하고 모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뒤에 요즘은 직장일로 오래간만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군요. 잘 오셨습니다. 전주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하면서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고 있다고 우리 1276번님 띄엄띄엄 나빠요 나빠 예. 한결같이 쭉쭉 이렇게 다시 오십시오. 2607번님 코로나 터지기 전에 수요예배 찬양인도위에서 교회 걸어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친다고 느껴지던 그때 이어폰에서 들려오던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참 평안해지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라고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도 한번 준비하도록 할게요. 놀이터에서 듣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서 찬양 따라 부르고 있다고 초등학교 1학년 딸과 함께 있는데요 딸이 일찍 마쳐서 놀이터 세 곳에 투어하고 지금 마지막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0: 함께 소리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예배예요. 저희만 찬양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1대1로 만나고요. 이 시간에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선물도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앞에서 신청하신 분이 계시죠? 처음에 우리 권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1: 네,
0: 떨리는 목소리로, 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듯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0: 아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처음으로 우리 김세희 권사님 떨리는 목소리로 찬양을 그때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1: 네.
0: 그때 이제 말씀 앞에서 이 곡을 탁 부를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1: 왜요?
0: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시는데 찬양에 힘이 있어가지고요. 이분하고 앞으로 라디오 앱에 계속 쭉쭉 하면 될 것 같다.
1: 아유, 좋게
0: 생각을 했었는데.
1: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말씀 앞에서. 우리 김진아 집사님이 일 모르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잘 이렇게 또 건반을 쳐주셔가지고 너무 또 감사합니다. 기도로 라디오 예배를 시작하는 게 너무 좋다고 시흥에서 또 3560번님 또 함께하고 계시네요. 논산에서도 드디어 이번 주부터 교회 가기로 했다고.
1: 와.
0: 2년 방학을 끝내신다고.
1: 축하드립니다.
0: 지난 4월에 저하고 통화했던 분인데 드디어 이제 가십니다.
1: 세상에. 할렐루야.
0: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세종에서 듣고 계시면서 찬양 너무 좋다고. 요즘 친정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요. 가사 찬송가를 신청해 주셨군요. 수원에서 7395번님 이렇게 또 신청을 해 주셨고요.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라디오 예배 시간에 이 곡 신청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울산에서 찬양 예배 함께 하고 계시고 항상 운전 중에 문자를 못 보내고 있다가 오늘 사무실에서 듣고 계시면서 은혜로운 찬양과 따뜻한 위로로 함께하고 계신 0691번님도 오셨고요. 김세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사 주셔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은혜의 찬양 너무나도 감사하고 눈물 난다고. 남양주에서 듣고 계신다고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아는 분도요 김세희 권사님하고 같이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난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1: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나
0: 그러니까요.
1: 봅니다.
0: 그 목소리도 참 신기해요. 네. 똑같은 목소리가 없어요. 달라요 이렇게. 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힘들고 지치고 막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일어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힘내시고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시 35분 지나고 있어요. 참 라디오 앱에 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시더라고요.
1: 네.
0: 그렇죠. 사연 많죠.
1: 네.
0: 신청곡도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주님의 선하심 찬양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했다고 5035번님 오늘 첫 곡 권사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같이 찬양하셨네요. 말씀 앞에서 멜로디와 가사 너무 은혜예요. 창원에서 구미로 퇴근하면서 라디오 앱에 드리고 계십니다. 1484번이 오셨네요.
2: 저는 오늘 이 하루도 찬양 들으면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광명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직장 이직하면서 전주로 와 있습니다. 직업이 고속버스 승무원이라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주 주일 쉬는 날이어서 누나가 다니고 있는 익산에 있는 교회 나가려 합니다. 이제 곧 대구에서 전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면서 가겠습니다. 아멘.
0: 오, 그렇군요. 요약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악보 찾느라고.
2: 네. 원래 광명에 있는 교회에 다니셨다가 전주로 예. 지금 와 계시는데 고속버스 승무원이시래요. 예.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가 힘든데 이번 주 주일에 쉬는 날이셔서 남자분이신가 봐요. 누나가 다니고 있는 익산에 있는 교회에 나가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0: 그래요. 예.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꼭 예배 끊이지 않고 잘 들이시는 우리 1484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받은 은혜 신청곡들 받고 있는데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까 찾았는데 제가 좀 놓쳤네요. 0803번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 정리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남편의 재취업 사춘기와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겼을까 싶을 때 어김없이 고난은 다가오죠. 하나님이 놀라운 또 계획을 믿는다고
2: 아멘.
0: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 꼭 구원받길 기도한다고 이렇게 또 보내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7010번님 마산에서 듣고 계시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직업 7010번님 새로운 환경 덕분에 미리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를 맞이하는 습관 가지게 됐다고요. 그렇구나. 자, 이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2: 아멘.
0: 같이 고백하시죠. 목포에서도 듣고 계시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죠.

0: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막 바라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꿈하고 내 비전이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1: 아멘.
0: 하나님이 얼마나 밀어주시겠어요. 네.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너는 꿈이 뭐야 하면 애들이 이제 없을 경우가 많은데 네. 꿈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 꿈과 비전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1: 아멘.
0: 참 귀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 아멘.
0: 동탄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5376번님 아유 우리 대전 김밥집 우리 사장님 오셨네요. 아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시구나. 아이고 힘든 일이 있어요? 아 그래서 또 이 곡을 아까 누가 신청하셨나 보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주시는 분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곡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7897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네요.
1: 오늘 처음 보내는 문자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교사인 엄마는 오늘로 6개월이 된 딸아이와 함께 퇴근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감사함을 기도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박미선 감사가 흘러나와 신청하면 들어주실까요?
0: 박미선 그 박미선 이 박미선인지 모르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 이 곡은 한번 보고 다음번에 저희가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문제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날 위해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방 한 칸을 내어드릴 수 있음을 기도로 그렇게 기도가 변했어요. 주님을 이렇게 주님은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네요라고 8417번이 모셨어요.
1: 아멘.
0: 외근 갔다가 회사 복귀하는 길에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듣고 펑펑 울었었어요. 7391번님 또 출근 시간 바뀌어서 퇴근하고 집안일 하면서 오후에 찬양 너무 좋습니다. 5060번님 몸 아파서 27년째 누워 있습니다. 극동방송 그래도 듣고 우리 0786번님 네 자 이 곡 우리 함께 부르면서 다시 일어나시죠.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청주 가경동에서 듣고 계시네요. 남편 택배도 오면서 새끼아라를 듣는데요. 어느 회사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에 저희 라디오를 크게 볼륨을 올려서 듣게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듣는 찬양이겠지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0: 이야,
1: 고맙습니다. 요즘 청주, 충주, 이 충북 지역의 극동방송 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남동생 혈액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오늘 찬양 눈물 나고 마음 아파요. 예, 231번님 꼭 힘내십시오. 자, 많은 분들 신청곡들 주시는데요. 우리 신청곡을 다 소화하기는 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오늘 초반에 신청한 곡인데요. 가장 우리 삶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꼭 느끼면서 오늘 힘들고 어렵고 잠깐 떠나 있는 분들 이 하나님 사랑 꼭 깨닫고 느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오늘 라디오 앱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또 안산교회

0: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 숲학교 권호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아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아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복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7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4차 청년대학생 지저싸미를 진행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길튼교회 최성열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스더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t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송촌장로교회 한태균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얼마를 빚지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얼마를 빚지고 사십니까?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첫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여러 가지 계산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빚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차를 사면 자동차 할부금이 있고 또 카드를 쓰면 카드 할부가 나오고 우리 자녀들 열심히 청년들 공부하고 나면 학자금 대출만 남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저런 빚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빚의 특징들을 보면요, 이 빚은 어떤 거냐, 내가 빌린 거죠. 내가 빌리고 내가 필요할 때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월급날만 되면은 분명히 월급이 들어왔는데 통장 보면 없잖아요, 그죠? 월급은 들어왔다 얘기하고 통장을 살펴보면 돈은 없고 어디로 간 겁니까? 환승해서 갈 데로 간 겁니다. 이런 슬픈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단순히 우리가 인생의 채무, 이 인생의 물질의 빚에 대한 얘기보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은 좀 상식을 뒤엎는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빌린 것에 대한 빚이라기보단 전혀 다른 의미의 빚을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 아멘.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로마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들과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무언가를 빌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내가 너희에게 빚진 자다, 너희 모두에게 빚진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또 반대 입장은 더 당황이 되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보따리 내놓으라고. 내가 당신한테 빌려준 거 빨리 갚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빌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바울이 우리한테 무엇을 빚졌단 말일까? 어떤 것을 빚을 졌길래 우리한테 다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빚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제 발음이 이 빚과 빚이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들으시고, 바울은 왜 자기를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빚이 생기는 경우는 아까 처음에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빌렸을 때 빚이 생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보증 썼을 때, 뭐 아니면은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때,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빌려서 빚이 생기는 거고, 또 다른 경우는요, 제3자인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좀 저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저분에게 드리기 전까지는 나는 저분에게 이제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뭘 빌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가 지고 있는 빚은 후자의 빚일 겁니다. 누군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좀 갖다 줘라. 이거 좀 전해줘라.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빚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빚이 어떤 빚일까? 우리 바울이 어떤 빚을 지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1: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뭘 빚졌다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빚졌다라고 얘기해요. 사람한테 빚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빚진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울이 빚을 줘서 너 이거 내가 너한테 주었으니 너도 가서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빚에 얼마나 다양한 채권자들이 있는지요. 깜짝 놀랄 겁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받아야 될 채권자들 명단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아이고 주여, 빚이 너무 많아요. 갚아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헬라어를 쓰지 않는 이방인들, 지혜 있는 자들, 아니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채권자 명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때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때로는 우리 민족의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아, 네가 가서 그 빚을 좀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복음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값이 있다고 들었습니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배웠습니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우, 있어 보여요. 보고 하나님께서 뭔가 채무를 지고 너희 책임지고 이거 갚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걸 억지로 했을까? 가기 싫은데 하나님 채권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이 빚을 갚으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 아멘.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우리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죠. 예배한다 얘기만 들려지면요, 어디로든 가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증인으로 자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을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피값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옷을 받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잘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 자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잡아 옥에 가두려고 가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법원에 고소를 쓰고 잘못된 소문을 내고 교회 악법들을 만들고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 좀 하나님이 안 데려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저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줘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바울에게 막 하나님이 호통을 치고 너는 오늘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마음이 좀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아우, 저 나쁜 바울이 드디어 죄값을 치르는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쓸 거야. 내가 너의 나의 그릇으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이러 가던 사람이 사명을 받아버렸어요.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변합니다. 그 사랑에 미친 자가 되고요,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이렇게

0: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0: 아멘. 처음에는요, 이 은혜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지 몰라요. 눈이 떴을 때 아나니아를 만나고 복음을 증가하며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구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도로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구나. 이런 바울이 억지로 이해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채권자가 많습니까?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렇게 일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아우,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 가야 합니까? 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하노라 라는 말을 보면요, 사모함으로 내가 너무너무도 갈망하는 단어가 여기 적혀 있는 거죠. 하고 싶고 바라고 기쁜 마음으로 나 그 복음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진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나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나중에 내가 이제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안 갚으면 이건 내 건데 이런 마음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내 그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푼 그에게 기쁨으로 가서 그때 당신이 나를 살려줬고 이제 내가 당신을 이렇게 도울 수 있으니 너무 기쁩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에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마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갚아서, 내가 당신에게 이걸 할 수 있어서, 내가 당신에게 이 헌신과 희생을 더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억울했겠다, 아우 바울 힘들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너무 커서 열정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고백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내가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다 빚진 자다. 이 말이 아우, 헬라인도 가야 되고 아유 내가 이방인도 가야 되고 아유 저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은 좀 통할 텐데 저 어리석은 사람은 도무지 말기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기쁨으로 썼을 겁니다. 야, 헬라인에게도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저 야만인들에게도 내가 가서 저들의 언어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바울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빚이 너무 컸어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큰 빚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말해준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교회에 저는 누구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교회에 오기까지 기도하던 누군가가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어렸을 적이라도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뭔가 이거 뭔가 공부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부모님이 계셨을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도 절망의 상태에 있는데 내 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옆에 있는 지체일 수도 있어요. 아우 맞아, 나 저 권사님이 나 그렇게 섬겨주셨어. 아우 맞아, 나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셨어.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이 장결자 신방을 하고 문거리 신방을 하며 또 그렇게 만난 영혼들이 이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마 인생에 어마어마한 신앙의 간증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복음에 빚진 자구나. 이 땅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포탄이 떨어

떨어지는 고지로 뛰어올라갔던 그 당시의 병사들 나이가 보통 19세 아니면 학도병 나이로 보면요, 16세에서 18세라고 얘기하죠. 젊은 청년들, 그리고 이제 갓 결혼했던 사람들이 징병되어서 이 나라를 지킨 겁니다.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북한군으로부터 지켜서 우리가 뭘할수 있느냐? 지금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역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도 안될 겁니다. 그들이 피 흘려서 지킨 게 뭡니까? 이 땅이고, 우리가 그 땅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북녘 땅은 어떻습니까? 지금도요, 성경책 한권 마음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들고 가면 잡혀갑니다. 찬양 부르면 잡혀갑니다. 모여서 예배하다가 예수 이름 말하면요, 고발당해서 붙잡혀가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땅에 태어났는데 한쪽은 그 피를 흘리며 공산주의를 맞지 못했고 우리는 그것을 막아줬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역사의 빚진 자, 우리의 선조들에게 빚진 자,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절대로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될 빛이 우리에게 있더라, 이 고백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100년 전 우리 조선은요,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가난한 나라, 노예들이 많은 나라, 종들이 많은 나라, 노비들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 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름들을 기억할 겁니다. 제가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관에 자기 짐을 넣었대요. 오늘날은 우리 캐리어에 이렇게 내 짐을 들고 오잖아요. 그때 관짝을 만들어서 관에 짐을 넣고 바다를 건너 우리 조선으로 들어왔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죽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 나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서 돌아가지 않고 죽겠습니다. 그 각오로 조선 땅으로 들어온 거죠. 실제로 우리 양화진에 가면요, 그 선교사들의 죽은 무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이들 무덤이 있어요. 아이들 무덤. 이 선교사님 자녀들 와서 2살, 3살 이 작은 아이들이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장티푸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꽃도 피워보지 못한 목숨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요. 자녀가 죽었음에도 여전히 나는 조선을 사랑함으로 예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더 많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면서 늘 복음의 빚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의 근원, 복음의 빚진 자, 우리가 갚아야 될 근원이신 사랑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그 사랑이 정말 고백되어지십니까? 아직까지 그 사랑이 잘 안 와닿는다면요, 오늘 이 만달란트 비유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만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1일 품삯이다. 근데 이 만달란트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16만 년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160년도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고 내 아들, 내 손자, 후손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 아담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갚아도요, 못 갚았어요. 그 정도의 빛이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아담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이 나와서 우리까지 왔는데도 아직까지 못 갚았다니까요. 지금도 열심히, 우리 어디 가야 돼요? 공장 가서 열심히 나사를 쪼고 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못 갚아요. 더 많은 시대를 해도 사실은 못 갚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왕이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너는 옥에 갇혀서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 빛을 긍휼한 마음으로 탕감해 주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다시 갚을, 우리가 빚을 진다라는 것은요, 만달란트를 갚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빚을 진다라는 것은요,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 그 왕의 복음을 내가 함께 전달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바 빚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요, 빚진 자라면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어떻게 갚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빚진 자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신앙 지키기에 급급해서 무엇을 할까, 얼마를 할까, 얼마를 빚졌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혹시

0: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 질문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를 빚지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빚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나 무엇을 빚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를 빚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10만 원 빌렸으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이자 빼고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10만 원 갚아야 됩니다. 100만 원 빌리면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100만 원 갚아야 돼요. 1000만 원 빌렸으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이자 좀 더해서 1010만 원 정도는 줘야 우리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빌렸다고요? 예수를 빚졌습니다. 무엇으로 갚아야 합니까? 예수를 빚졌으면요,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빚진 자들은요, 예수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0: 아멘. 바울이 처음에 빚진 자라라는 것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빚진 자, 헬라인,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 근데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빚을 졌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요.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죠. 이 그러므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아직 빚진 것을 모르거나 빚진 것을 알면서도 그만큼은 아니겠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일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복음의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서울역에 가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막 스피커로 얘기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처음에 그거 들으면서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얘기하면 복음이 전해지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불편한 거 아니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가 크면 저거 외치지 않을 수 없어서 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냐?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복음에 대한 오해이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까? 이 땅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기로 작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건 안 믿건 우리는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이미 지옥행 급행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자라고 이 땅에서 삶을 살고 결혼하고 장가 들고 아이를 놓고 마지막 인생의 끝에 갈 길이 어디라고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지옥행 급행 열차에 누구를 보내시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기차 앞에서 그것을 막고 계실 때 사람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복음을 긴급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빚진 자인데 나에게 로마 같은 곳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보내야 될그 로마 같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였다면 저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으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우리 자녀들이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얼마나 담겨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분별하지 못하는 영상들과 이야기들이, 매체들이, 이단의 영상들이 버젓이 올라오는데요, 이것을 분별해주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조들은 총칼을 들고 북한군을 막았어요. 공산주의를 막았습니다. 이념을 막았어요. 악한 사상을 막았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총칼로 싸움하진 않아요. 그러나 더 많은 사단의 공격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0: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가정의 파수꾼으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인사하고 함께 교제하지만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지 않으면요, 지옥행 열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급행 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체면을 차려야 되고, 아유 아직까지 좀 힘들고 이 종교적 얘기하면 싫어하고. 근데 여러분, 옆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불이 났는데 아유 내가 또 체면도 있고 오늘 밤도 늦었고 내일 아침에 얘기해 주지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급하니까 불이야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 어떻게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을 우리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복음에 빚진 자인데 저 영혼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복음에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좀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를 빚졌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우리 얼마를 빚진 분들입니까? 무엇을 빚진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빚진 사람들, 예수의 채무자, 복음의 채무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복음의 빚쟁이가 됩니다. 누가 재촉하지 않아요. 누가 막 독촉하지 않아요.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기도해라 라고 누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재촉하지 않지만요, 괜히 제 우리의 마음이 열정으로 불타는 거죠. 아유 우리 친척 예수님 몸 안 믿고 이대로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사망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겨우 나 한 명 천국 가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다. 너 바울아, 너 이제부터 천국 가야 되니까 네 인생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부르신 많은 사람들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이런 성경 하나도 없습니다.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복음을 주신 것은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쓰임받는 자로 이제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되냐?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15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나에게 선택했던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16만 년을 일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생명을 빚졌으니 그러므로 내게 맡겨준 자녀,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선조들이 피값을 흘려가며 순교하며 복음을 우리에게 흘려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누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교사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부모요, 영적인 교사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고 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유아, 유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복음을 놓치면요,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해요. 오히려 멀리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타고 가는 겁니까? 지옥행 급행열차로 간다면 지금 이 수련회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맡겨진 로마와 영혼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송촌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637-5004번 송촌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4화 교회의

0: 주님, 이 청년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무너진 저의 마음 속에, 죄로 더러워진 제 삶 속에 주님이 절 찾아오셨듯이 덕수의 마음에도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 안에 심어지고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보다 용서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셔서 언젠가 덕수도 다른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그날 밤 처음 본 청년이었지만 승근은 알고 있었다. 그 또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이다. 주먹을 꽉 쥐던 그 손은 기도의 손으로 감싸졌고 싸늘하게 웃던 아가씨 또한 마음 깊숙한 곳에 사랑받고 싶은 그늘이 있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며칠 후 변화가 시작됐다.

0: 이름이 지경터 교회라던데 여기 맞나? 덕수야 가서 만나 좀 보고 오너라.
1: 맞아. 여기 예전에 와본 적 있어.
0: 응? 언제?
1: 교회 건축할 때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임보로 왔었어.
2: 이야, 이건 또 무슨 인연이래? 그럼 그때 교회도 다녔어? 막 찬송가도 부르고?
1: 다니긴! 일하러 왔다니까.
2: 오, 우리 덕수 오빠 알고 보니 착한 사람이었네?
1: 여긴 안 오고 싶었는데. 조용히 따라오긴 해.
3: 아이고야, 이게 누구야? 덕수 아니야? 아이고, 진짜 오랜만이다.
1: 아, 아주머니. 잘 지내셨죠?
3: 아유, 이게 얼마만이요. 아니, 안 그래도 윤 씨한테 미리 얘기는 들렀어. 아이고, 참 신기하네. 아니, 이렇게 다시 볼 줄 누가 알았겠어?
1: 다른 분들도 잘 계시죠? 하지 선교사님도요?
2: 우와, 모르는 사람이 없네?
1: 그때 이 마을에서 먹고 자면서 일했으니까 선교사님도 자주 받고.
3: 오늘 온다고 해서 특별히 맛있는 것도 해놨어. 아, 얼른 들어와요. 어머니도 들어오시고. 이쁜 아가씨도 들어오고.
2: 이쁜 아가씨? 이런 대접부터 처음 받아보네.
4: 지경터 교회는 하디 목사의 회개 설교 이후 점점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덕수에게는 과거의 장소였고 엄마와 아가씨에겐 처음 느끼는 포근한 곳이었다. 어색한 미소 속에 대화가 오고 간다.
5: 덕수 아빠라,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 네 이야기 하니까 교회 분들이 다 아시더라.
1: 그때도 많이 챙겨주셨었죠.
3: 어머니 교회 처음 오시죠? 어떠세요?
0: 아이고, 그냥 좋죠.
3: 아들이랑 며느님이랑 이렇게 다 같이 오니까 좋으시죠?
2: 어머, 저 며느리 아니에요.
3: 아, 그래요? 아니,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려서 내가 또 착각했네.
0: 그냥 이제 교회당 오는 내내 눈물 참느라고 혼났어요. 예, 우리 윤 씨한테 내가 참 고마워. 내가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5: 에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0: 세상에.

0: 오래 살아야 돼. 그래야 이런 일도 일어나지. 이 양반 덕분에 나도 예수 믿기로 했다네.
1: 아이고 잘하셨어요.
2: 아차차차 다음 주 중에 사경회가 열리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다 같이 오세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3: 1903년 9월에 원산 사경회, 부흥운동이 시작된 곳에 윤순근과 덕수, 그의 어머니와 여자친구 모두가 참석한다. 부흥은 눈물로 시작됐지만 그 눈물이 가슴에만 머물진 않았다. 회개한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껏 숨겨온 것들, 지금껏 외면했던 진실을 하나씩 세상 앞으로 가져오기 시작했다.
4: 하지성 교사님, 저 덕수입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5: 아, 덕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4: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예전 교회 짓던 때 선교사님 주머니에서 가져간 7달러. 사실 여기 돌아오는 순간부터 내내 생각났었어요. 근데 이번 사경회 때 결심했습니다. 지은 죄를 말로만 회개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5: 이런, 난 전혀 몰랐어요.
4: 죄송합니다. 그때는 돈이 너무 필요했었어요.
5: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을 겁니다.
6: 계십니까? 여기 여기 근처에 주전수가 있지 않았나요?
2: 아, 주전수는 이미 오래전에 문 닫았지.
6: 아, 그래요? 아, 이를 어쩐다.
2: 주전수는 왜요?
6: 빚을 갚아야 해요. 20년 전쯤에 여기서 일했었는데 그때 정해진 돈보다 많이 받았어요. 계산해보니 20원쯤 되는 것 같은데 문을 닫았다면 이를 어쩌지?
2: 참나. 아니, 나라 돈이니 거저먹으면 땡 잡은 거지.
6: 지금껏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에 회개를 결심했거든요.
2: 딱 보니 예수교인이구먼. 신기하단 말이야. 몇 년 전도 아니고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겠다고 오다니. 아유. 전 그러면 저기 탁지부에 가서 얘기해봐요.
6: 아, 그래요? 아, 탁지부에 되면 되겠네요.
2: 아니, 갚을 명목도 없을 텐데 뭐라고 하실 거요?
6: 아이, 양심전을 내려왔다고 해야죠.
7: 예전에 시어머님이 찾으셨던 금가락지예요. 그땐 어차피 나한테 주실 거니까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숨겼어요. 그때 돌려드렸어야 했는데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미 주인은 세상을 떠나셨으니 이건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세요. 제 안에 남은 욕심도 미움도 이 금과 함께 다 떠나게 해주세요.
3: 다시 돌려받은 딸, 다시 돌아온 양심, 다시 찾아온 봉투.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 위에 새로운 삶의 길을 그려가고 계셨다.

0: 아이 목사님 계란 한 개 드릴까요?
1: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입에서 닭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0: 에이 저만큼은 드셔야죠. 아직 더 드셔야 돼.
1: 아이 그만 이제 그만.
0: 아 요새 작은 믿음이들이 어찌나 많아졌는지 열심히 장터에다 내다 파는데도 남아 돌아요.
1: 하나의 믿음의 씨앗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안 그래요?
0: 회개운동 말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게 이 믿음알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1: 예 맞아요. 이제 보니 이게 부흥의 씨앗이었군요.
0: 뭐 그땐 그냥 울고 있는 목사님이 걱정돼갖고 그래가지고 드린 건 그긴 한데
1: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신묘해요. 그때 전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떠나려고 했었어요. 이 조선 땅에서 하나님은 날 쓰시지 않는구나 하고.
0: 그런데 지금요?
1: 그 실패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붙들었을까 싶어요. 아, 자, 이거 받아요.
0: 웬 봉투입니까?
1: 계란값입니다. 에? 맨날 그냥 주시잖아요. 오늘엔 값을 주고 사 먹으려고요.
0: 이건 달러 아니에요.
1: 오늘 덕수가 와서 주고 갔어요. 저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네요. 저 대신에 좋은 곳에 써주세요. 너무 값진 돈이거든요.
0: 아이 그럼 뭐 아이 그럼요. 우리 믿음이들 간식들 사줘야 되겠네요.
2: 은혜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 곧장 삶의 자리로 돌아가 숨겼던 것들을 드러내고 빚졌던 것을 갚고 깨진 관계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은 이들이 믿는 예수는 뭔가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렇게 교회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4화 교회의 불빛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잠시 교회를 소홀히 하고 세상적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제가 싫었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저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들리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은 때때로 눈물 흘리게 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만들고 또 내가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림을 발견할 때는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기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교회와 좋은 공동체를 주셨고 지금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도록 저를 돌아보며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극동방송은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도 누군가는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나는 다시 복음을 붙들겠노라 말하는 이 형제의 고백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이 방송을 듣고 회복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먼저 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한데요. 극동방송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늘 말씀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공동체를 위해 주신 위로의 서신입니다. 그 위로는 단지 힘을 내라, 잘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격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어떤 비극, 어떤 재앙으로도 방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것이니 모든 고난에 담대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긴 것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패, 가난, 질병, 배신, 버려짐, 외로움까지.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님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이 되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몰라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심초 설도의 시에 김성태가 곡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소프라노 홍혜경의 음성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이 함께하는 이 시간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가곡 동심초는 1946년에 작곡되었습니다. 가사는 7세기 중국 당나라 때의 여류 시인이었던 설도의 작품을 김한서가 번역한 것입니다. 동심초는 실제로 존재하는 풀이나 꽃이 아니라 연설을 말합니다. 연애편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인이 붙이지 못한, 붙이지 않은 연애편지입니다. 당나라 최고 여류 시인이었던 설도는 원진이라는 사람을 사랑했는데요. 신분 차이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자 그 마음을 전하고자 이 동심초에 시를 썼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라 함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처지가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신분 차이일 겁니다.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작곡가 김현준의 작품 세 곡 만나보겠습니다. 비가, 사랑하는 임이여, 청산에 살리라 세 곡 함께 할게요.

작곡가 김현준의 작품 만나보셨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셨던 곡은 비가 신동춘 시를 가사로 했고요. 테너 김태현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으셨던 곡이 사랑하는 임이여 박남수 시를 가사로 했고 테너 엄정행이 노래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청산의 살리라 김현준이 작사 작곡했고요. 베이스 영광철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김현준은 1914년도 함경북도 명천군에서 태어나 2008년도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김현준은 한양대학교의 설립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5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늘 히브리서 2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셨으니 겁먹지 말고 피해 다니지 말고 자유하라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죽는 것도 두려움이지만 어떠한 실패로 인한 좌절도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모든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까지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 더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꽃피는 봄날 박수진 씨의 김혜경 곡이었고요. 소프라노 김순영이었습니다. 앞에 곡은 별 이병기 씨의 윤학준 곡으로 바리톤 유영광이 노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수인의 별이 잘 알려져 있지만 오늘은 마중을 작곡했던 윤학준의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5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면 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니 두려움 없이 우린 배운 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위로하시고 없애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항상 기도 위에 말씀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산들바람 정인섭 씨의 현재명 곡으로 테너 팽재유가 함께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는 과거에서 오늘을 향해 보내는 편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달력처럼 교회 달력도 있습니다. 교회력이라 그러죠. 교회의 절기를 쓴 교회 달력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1년의 마지막이 11월 마지막 주고요. 12월 첫째 주가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대강절 때부터 뭐 그런 교회 달력이 있는데 이 교회력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절기가 4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태어나신 성탄절이죠. 12월에 있고요. 그 다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다 뭐냐?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그 중에 맥주감사절이죠. 옛날 의미로 치면 보리 농사한 다음에 감사하는 거지만 요즘은 누가 농사를 지어요? 한 해의 절반을 살고 그 절반의 애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로 드리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절기 네 번 중에 두 번을 감사절기로 삼았을까? 아니 감사절기가 한 번이면 되고 다른 날은 다른 절기로 삼아도 되는데 왜 교회 전통 가운데 중요한 네 절기 가운데 성탄절, 부활절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머지 둘은 다 감사절이잖아요. 도대체 감사절을 중요한 절기로 삼은 이유가 뭘까? 정답은요, 너무 간단해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감사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해서 절기의 절반을 삼을 만큼 중요할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비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갖고 있는 신비로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감사는 사실 과거지향적입니다. 감사한다 그럴 때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일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는 내 과거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무엇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과거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어떤 고백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과거의 그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는 순간 그 감사는 더 이상 과거로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와 내일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키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이게 감사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이에요. 왜 감사가 중요하냐면 과거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더 이상 과거의 사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내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있어서 이 감사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시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문에 들어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감사의 신비로움은 과거를 고백하면서 고백한 고백이지만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내일의 내 삶 가운데 아름답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145편 말씀이에요. 시편 145편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지은 찬송시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노래였어요. 어떤 노래인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시로 지었고 시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린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

된다고 우리가 요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노래를 찬양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노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다윗이 쓴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의 인생 마지막 때, 인생의 이제 노년에 있어서 마지막 때 쓴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시의 구조, 시를 담고 있는 이 꼴을 좀 잘 봐야 돼요. 시의 구조를 보면 시의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시편 145편은 성서학적으로 답관체의 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답관체라는 것은 뭐냐면요, 145편 1절은요 그들이 쓰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로 시작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글자로 시작되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 글자로 시작되고, 맨 마지막에는 그들의 알파벳의 마지막 그 알파벳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3절은 디귿으로, 그리고 마지막 절은 뭘로? 히읗으로 끝나는 게 이 시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아주 위대한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시를 짓는 것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시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시 지으라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시를 짓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좀 쉽게 짓지 않아요? 뭐 본인들은 삶을 막 그냥 짜낸다고 그러지 모르지만 뭐 좀 쉽게 짓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시를 많이 쓴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쓰여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시편 145편은 알파벳으로 1절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랬다는 것은 쉽게 쓴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오랫동안 성찰하고 자기 인생을 아주 깊게 묵상한 다음에 그래서 쓴 시일 거예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쓴 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으로 알파벳의 기역부터 히읗까지 썼다는 이야기는 이 시편 145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은 그거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 인생의 기역부터 히읗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시편 145편에 담겨있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기의 삶의 과거를 기억하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읽는 사람들마다 현재와 미래의 삶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쓴 시, 또 솔로몬이 쓴 시, 다양한 사람들이 쓴 시들 150편이 모아져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쓴 시 모든 게 시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백하고 부르었던 그 시편들 수없이 많은 것 중에 이 150편을 모아서 그들의 경전으로 삼은 것이 시편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포로로 끌려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70년이라는 것은 끌려온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의 자녀들, 그의 손자들, 뭐 그 다음 세대들, 4세대들이 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자기들 끌어왔던 나라가 망하고 새로 그 나라를 점령한 사람들이 너희든 자유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 근데 그 나라가 오늘 우리로 치면 이미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또 많은 사람들은 옆 나라들의 발전된 도시로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황폐해졌어요. 무너졌어요.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도 힘들 만큼 어려운 자기들의 고향 땅. 그러나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지켰던 믿음의 유산을 좀 지키자, 무너졌던 그들의 성전을 좀 재건하자는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를 갖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 오늘 우리 치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만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자기들의 신앙의 유산도, 무너졌던 그 믿음의 그 기초도 다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가까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가까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시편 150편의 말씀이에요. 그중에 145편은 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놀래 불렀던 그 말씀이었어요. 왜 이 말씀을 그들이 했는가?
선한 동기로 좋은 동기로 고향에 돌아왔어요. 자기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현실은 너무 팍팍해요. 생존이 어려워요. 낮에 죽도록 일해야지 겨우 먹고 사는데 일할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서 옆에 무기를 들고 농사를 지어요. 잠에 편히 잘 수 없어요.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보초를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동기가 선하다고 늘 결과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동기가 선하고 좋다고 해서 그 과정이 늘 좋은 게 아니잖아요. 동기가 선하고 순수한데 우리의 그 과정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그건 거예요. 남들처럼 편히 그 나라에 남을 수도 있고 좋은 도시에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좋은 믿음의 동기 때문에 그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들에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시편 145편이에요.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지없대, 끝이 없대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위대하시대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었으면 좋겠대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다윗이 자기의 지난 삶을 감사해서 고백했던 이 감사의 고백이 이들이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지켜나가는 능력이고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갖고 있는 신비로움이 그거예요. 과거에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영향력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지금과 내일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좋은 영향력으로 자리 잡게 돼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다윗이 그 전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수백 년 그 후손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렵고 힘든 삶의 여건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었고 이들의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 되었잖아요. 감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을 열심히 하러 갈 때 앞만 보지 않습니다. 가끔씩 백미러를 봅니다. 가끔씩 백미러를 볼 때는 뒤로 가려고 보는 게 아니라 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잘 가기 위해서 백미러를 봐요. 감사가 그거예요. 가끔씩 백미러로 내 지난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내일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가끔씩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가 갖고 있는 능력이지요. 저는 이런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6년 절반을 우리가 살았어요. 이 마지막 때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은 지난 6개월 달 삶의 과거로 우리 인생을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남은 절반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난 삶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과거에 대한 감사는 오늘 우리의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기게 만든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감사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과 내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감사 갖고 있는 신비로움이 있는데 내가 감사했는데 그 감사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시편 145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려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하면 내가 고백한 이 감사가 나로만 끝나는 것이냐, 내 지금과 미래만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더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만 잘하는 인생을 살아가도 그것이 우리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들이
이

시편 145편을 더 많이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145편이 1절은 우리로 치면 기억, 2절은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 노래, 이렇게 된 시는 주로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다가 이 시편 145편이 그렇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저한테 딱 떠오른 노래가 있었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도레미송이에요. 도는 하얀 도화지, 레는 둥근 레코드, 미는 파란 미나리, 그다음 뭐예요? 파는 착한 파랑새, 뭐 이런 거죠. 주로 어디에서 이 노래를 불러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처음 알파벳을 배우는 아이들한테 알파벳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알파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이거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너무 좋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45편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알려주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다음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전수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수하는,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사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다. 이게 감사 갖고 있는 신비로움이에요. 감사는 누가 하는데? 내가 하는데. 이 효과는 누가 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 사람들, 내 자녀들이.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희 스태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잠재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불신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언젠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근데 그 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그들의 마음을 감독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질 때 이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떤 때 하나님이 제일 잘 전해졌냐면 하나님을 미리 믿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 초기에 한국 사회가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늘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또 그때 한국 문화 가운데는 일부 일처제 같은 게 없으니까 가정도 엉망이고 그럴 때 처음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했느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마약을 끊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그때 보편적인 문화 가운데는 독특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그 돈을 아껴서 나라빚을 갚고요. 독립운동에 자금을 보내고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느끼고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된 굉장히 좋은 통로가 되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술을 멀리하고 그리고 담배를 멀리하는 이것이요 어떤 도덕적인 결단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습관처럼 사람들이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선한 영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떤 것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전하는 통로가 될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의 가치일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되는 기독교 본질 있잖아요. 기독교 복음이 가리키는 그 본질이 드러날 때 예를 들면 사랑, 기쁨, 희망, 나눔, 감사, 절제, 포용, 어떤 정직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선한 영향력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너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선한 영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로, 효과적인 통로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은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삶의 흔적, 태도가 드러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요. 오늘 하루 맡겨진 내

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게 다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거든요.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전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신 절제할 수 있었어?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과거의 내 삶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일지 모르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과 미래의 내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갖고 있는 신비예요. 그러니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감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편 145편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14절입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주시며 진둘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45편을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2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그냥 물씬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는 다윗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 나라에 대한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의 특성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14절 말씀해 보니까 넘어진 사람을 다시 붙들어주시고 짓눌린 사람을 일으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20절에는 무엇보다도 악한 사람을 멸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 그분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게 바로 12절하고 13절하고 연결된 고리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풍성히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을 때?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을 때. 왜 내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아는 줄 아세요? 감사의 고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다. 감사의 고백이 그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는다.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다.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갔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요.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지금의 내 모습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알 때 우리는 감사가 고백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는 존재하면 우리 가운데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돼요. 어느 순간 나에게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요, 다시 나아가셔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맛보는 증거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감사는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과거 지향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0: 신비로움인데 감사는 내 삶 가운데 과거에 있던 것 때문에 고마움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주는 순간 감사의 영향력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내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 돼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들을 전파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감사가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감사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6개월 한 해 반을 살아간 이때 나에게 지금 감사가 살아있는지, 감사가 충분한지, 요즘 내가 감사하고 사는지 점검하는 시기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신비한 선물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과거 것이 아니라 지금과 내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 감사하는 삶으로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85-8111번 산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원아, 숙모가 이렇게 음성으로 편지를 보내는 건 처음이네. 미국에서 생활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항상 꿋꿋하게 잘 지내줘서 너무 기쁘고 정말 대견하게 생각해. 영어 공부도 쉽지 않았어.

있을 텐데 영어로 수업하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멋졌어. 벌써 2년 넘게 얼굴도 못 봤는데 다음 주에 한국에서 드디어 만난다고 생각하니 숙모는 벌써부터 너무 설레고 기대돼. 정말 많이 보고 싶었거든. 다음 주에 만나면 한국에서 먹고 싶었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는 추억도 많이 만들자. 우리 예원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2년 넘게 못 본 사람을 이제 곧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설렘이 편지에 그대로 묻어나네요. 여러분도 혹시 그리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는 먼 타국에 있는 조카를 향한 숙모의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메신저로 안부만 주고받으면서 지낸 시간. 그 사이에 조카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로 수업을 들으면서 친구를 사귀면서 버텨왔을 겁니다. 숙모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마다 조카가 너무 멋졌대요. 가족이 그렇죠. 큰일이 아니더라도 일거수일투족에 몰입하게 됩니다. 보지 않아도 마음을 쏟게 되고요. 오늘 이 퇴근길에 방송을 들으니 여러분도 그리운 누군가가 생각나십니까? 어쩌면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휴가일만 기다리는 부모님일 수도 있겠고, 또 이 땅에서는 다시 보지 못할 가족이 떠오른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리움이라는 건요, 그 사람이 내 삶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딱히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그랬지 않으니까요. 또 쉽게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염려는 날이 갈수록 어찌나 큰지, 그게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생각나요. 우리의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않는다. 다만 오늘의 힘을 빼앗아갈 뿐이다 라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이 그리운 마음을 붙들고 염려로 가득 채우기보다 그 그리움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오늘 하루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계시니까요. 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오늘 7월 2일 목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저질라 오늘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릴게요.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의 오늘 하루 어땠는지 다양한 사연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행저질라 잘 듣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발자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 오늘도 활짝 열어놨고요.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7월의 둘째 날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 기도문 이미지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예쁜 이미지에 오늘의 저녁 기도문 적혀 있습니다.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분명 나의 하루가 어떠했든지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 하루 종일 없었던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겁니다.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이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기도문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선선해진 것 같더니 또 비가 오면서 굉장히 습해졌죠.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날씨이긴 하지만 날씨에 따라서 사람의 기분 또한 달라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4263번님은 퇴근 시간마다 듣는 행저질라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반갑습니다. 4263번님 오늘 하루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5137번님은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이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문자를 통해서 봐도 굉장히 경쾌해 보여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5976번님은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날마다 저녁 기도문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5976번님 같은 우리 청취자분들 덕분에 더 많은 영혼들이 날이 갈수록 주님 앞에 하루를 맡겨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합니다. 5976번님. 3013번님, 2026년 상반기를 보내며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 하나님, 연단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후회되는 일만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뭔가 도전의식이 생기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3013번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하든지 일단 감사한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복이었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정말 저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3013번님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반기도 화이팅입니다. 7502번님 반년맞이 특별 저녁기도회에 참석하러 가고 있어요. 반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7502번님 응답이 있는 저녁기도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기도문 챙겨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사연까지 인사 나눠주고 계시는데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은 행저전라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 전까지 꼭 기도문 신청하셔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 적혀 있어요.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혹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을 통해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를 저희에게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또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고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8867번님, 선교 모임 가는 중이시라고요.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모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0103번님, 안녕하세요. 기도문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출석 체크와 함께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0292번님은 보은에서 듣고 계신다고요. 속리산 자락 IC 입구 은봉교회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긴 머리를 꽁지머리로 자르니 가볍고 시원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기분 전환하는데 또 머리에 변화를 주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죠. 긴 머리를 짧게 자르신 0292번님,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가볍고 시원한 건 당연한 거지만 본인한테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0292번님, 자른 머리만큼 시원한 그런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1234번님, 행사가 많았던 지난 6월도 감사하고 이번 7월도 평범하지만 주 안에서 감사한 일상을 살아내길 기대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6월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 바쁘셨죠. 7월도 주 안에서 바쁘고 하지만 즐겁게 하지만 평범하게 특별한 일 없이 네, 그렇게 주 안에서 감사한 일상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1234번님 이렇게 또 일상을 나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5290번님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기도문을 받고 있는 청취자예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됐는데 직접 참여하니까 더욱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기도문 부탁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은 여러분 이제는 다들 아시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담당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오직 대전극동방송 행저질라 청취자분들만 신청하시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쓰신 그런 저녁 기도문이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7시 전까지 보내주셔야 누락이 없이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안에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일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오늘 허락된 주님의 시간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가장 자유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지혜와 명철, 능력 또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내 마음에 오직 예수님으로 채웁니다. 아침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을 마무리할 때까지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나의 일보다 주님의 일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주어진 일은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수고하고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으로 채워주시고 육체는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이미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7월 2일 목요일자 저녁 기도문입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9330번이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9673번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최PD님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지치기 쉬운 여름철이지만 날마다 영혼의 생수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7월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저녁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어요. 반갑습니다. 9673번님, 비록 날씨는 습하고 더울지라도 주 안에서 행복한 그리고 시원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1440번님, 7월이네요. 26년 상반기 행저질라와 함께해서 행복했고 하반기도 행저질라와 함께할 시간들이 기대가 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440번님, 상반기에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2026년 하반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101번님, 6월을 보내고 7월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 평안을 주심에 감사. 무조건.

감사하시면서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5101번님,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더 감사하는 5101번님의 삶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0360번님은 남편과 함께 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이시라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녁 든든하게 또 맛있게 드시고 쉼이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2607번님, 오늘도 저녁 기도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이미 받아보셨죠? 2607번님. 주님과 함께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6800번님도 기도문 챙겨가시면서요. 새로운 날, 새 생명, 새 결심, 감사한 마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약간의 암호 같기도 한 그런 사연이지만 어찌됐든 주 안에 계신 우리 6800번님 감사로 이렇게도 마무리하셔서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6802번님은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교회 갈 생각하니 행복하시다고요. 토스트빵 사서 갑니다. 교회 가서 식구들과 토스트해서 먹으려고요 하셨어요. 이렇게 정말 빈손으로 어딜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배워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별거 아니지만 빵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비밀이 있죠. 우리 6802번님은 그 비밀을 아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6801번님 교회 식구분들 모이면 6802번님의 섬김 때문에 아주 웃음꽃이 활짝 필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1967번님, 오늘 제가 조금 늦었어요. 빨리빨리 기도문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미 잘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축복해요. 1967번님. 4695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큰아이와 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0576번님, 세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작하는 한 달,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 믿어요. 기도문 들으면서 찬양으로 위로받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새로운 이 한 달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해요, 0576번님. 자, 그 외에도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기도문 챙겨가고 계시고 또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네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자, 행저질라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행저질라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죠. 7시 전까지는 꼭 신청해 주셔야 누락 없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모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관심 받으며 살아가신 복받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자유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힘든데.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디딤돌교회 임성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을 믿는 자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16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설교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는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그 내용만 좀 살펴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새로운 안식의 날이요, 새로운 거룩한 주님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부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영광스럽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그날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자, 이 여인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온 힘을 다해 그들의 그 소유를 팔아서라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고 봉사했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그 향품을 사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절 끝에 그랬죠.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날, 주일이죠. 예, 오늘 아침이죠. 이렇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어요. 자, 여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심히 고민하시고 심히 슬퍼하시고 심히 고통하시는 그 표현이 아주 너무 반복적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오늘 여기도 한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한결같이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하면 그 사랑하는 주님께 달려간 거죠. 뭐 하려고요? 죽으신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 큰 돌,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돌을 굴려주지? 그래서 이제 3절 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줄까?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어요. 벌써 무덤이 열려 있어요. 벌써 가로막혔던 그 돌이 누군가가 굴려놓았어요. 여러분, 그 무덤은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이요. 그 무덤은 큰 돌로 가로막힌 무덤이요. 힘 있는 남자 장정들 여럿이 달라붙어야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돌이 가로막고 있는 그 무덤인데, 그 무덤을 누군가가 돌을 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뭐래요? 심히 크더라. 심히 크더라. 큰 돌을 누군가가 굴려놓았어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아니 돌이 안 굴려져 있어도, 돌이 막혀 있어도 얼마든지 사랑하신 예수님 돌 따위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쏙 나오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굳이 돌이 굴려져야 했을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 안 열려 있어도 얼마든지 나오실 수 있고 얼마든지 원하시는 곳에 가실 수 있지만 굳이 무덤을 여신 이유는 부활을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군인들에게도 여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이 사건을 목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죠. 살아났다! 죽음을 이겼다! 이 엄청난 선언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저 돌이 굴려져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0: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열려 있으니까 이제 무덤에 들어갔죠. 무덤에 들어갔는데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천사겠죠, 오른편에 앉아서, 오른편에 앉아서, 이제 나중에 마가복음 끝자락에 가면 19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 오른편은 가장 권능의 자리, 그리고 가장 인정하는 자리,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오른쪽에 앉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라는 말 속에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죽으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거죠. 그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고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쓴 그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이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러 그 무덤에 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딱 떠올랐어야 됐을까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3, 3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 34.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여러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사역들을 하실 때 마가복음 10장 33,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라, 집중해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겠고, 그 다음은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거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여러분 10장에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그리고 당연히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나 살로메나 이 여인들이 듣는 데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이 나를 넘겨줄 거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거고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나는 죽게 될 거고 그러나 내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만약에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갔어요.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아직 이 여자들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청년인 줄 알아요. 근데 독자들은 우리는 알아요. 천사구나. 근데 그 천사가 이렇게 들려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죽은 예수를 여기서 찾는구나. 근데 그분 살아나셨어. 더 이상 죽은 예수는 무덤 속에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의 장소에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살아나셨으니까. 이 여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들은 아직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이 생각나지가 않아. 아직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 여인들이 아직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자, 그 천사는 계속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로 10장 33, 34절이에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1: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0: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 반복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강조했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았고, 조금 전에 이 여자들이 아침에 일찍 해가 막 떠오를 때

안식구 첫날이 시작되자마자 반복적으로 그 시점을 묘사함으로 이 여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애타게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럼 8절도 한번 그런 방법으로 한번 이 본문을 보시자고요. 거기 보면 여러분 볼펜들로 동그라미 치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떨며. 또요. 그 다음에 무덤에서 나와서 뭐 했어요? 도망하고. 또요. 무서워하여. 그 다음에는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 반복적인 어법은 아직 이 여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는데 그 처참히 죽으신 모습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리던 것까지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리고 무덤에 그 모셔놓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이 살아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보다 그들 마음에 지난 3, 4일 정도 예수님의 고난, 채찍에 맞으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슬픈 사건이 그들 가슴에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죠. 8절. 그 여자들, 그들의 심리 상태, 그들의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에요? 몹시 놀라고 떨고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8절을 묵상하면서요,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임 목사, 저 자신에게 너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냐? 당연히 그 두 경우를 다 믿죠. 왜냐하면 죽으심이 있으니까 내 죄가 용서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너 믿냐? 그걸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장차 나도 그 부활과 연합되어 있는 나도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너 믿니?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고 있다면 이거는요, 지난 16장까지 오면서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렸던 것보다, 그리고 그 침상을 들고 스스로 걸어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그 부활을 믿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마가복음을 하면서 계속 그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게요,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구나. 근데 이 여자들 보세요. 내가 죽을 건데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던 이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이 여자들, 그런데 아직도 빈무덤을 보았으면서도 아직도 여러분 그들이, 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나셨구나 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8절까지 없어요. 그들이 막 행복해하고, 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약속하신 말씀대로구나,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몹시 놀라고 몹시 떨고 막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물론 곧 그 사실이 믿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지금 요 시점까지, 8절까지는 이들조차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만 믿지 못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1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을까요? 믿지 못했다. 13절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주님이 부활하셨어.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 그런데 13절은요 뭐래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여러분 14절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친히 오셔서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를 내어 보이시고 여러분 그래도 이들은 지금 이게 뭐 너무 놀라서 그랬겠죠.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기적이 아니 불치병자가 치료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을 한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그 복음의 시작이니까 여기 지금 16장은 복음의 결론이겠죠. 그죠? 그럼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일까?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복음을 믿는 사람일까? 복음을 믿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 지금까지 1절부터 장황하게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여자들이 곧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보았더니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제서야 이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도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가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죽음을 이기셨다고. 여러분 이들이 가서 외칠 때 이들도 믿어졌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도 믿어졌고 여러분 그러면 누가 복음을 깨달은 자냐, 누가 복음을 사는 자냐, 누가 복음을 믿는 자냐?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음을 믿는 자예요.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음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없어지신 죽음 안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넉넉히 왕으로 통치해 주실 수 있는 귀한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그 삶을 사는 게 복음을 사는 거죠. 자, 두 번째 누가 복음을 진짜 믿는 거냐. 이제 우리 14절 그 후에 열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저는 이 부분도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맡기셨을까? 그죠? 근데 갑자기 아직 믿지 못함일러라 했는데 15절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16절에서 답을 얻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구원받아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믿고 또 하나가 나와요. 뭘까요?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뭐가 된대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근데 여러분 믿고는 이해가 됐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물에 잠기는 침례식, 침례의식 그것을 행한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그럼 침례를 우리가 소홀히 제가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침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침례가 의식으로서 물속에 들어가는 그 침례를 의미할까? 자, 여러분, 그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뭐하고요?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침례는 밥티조라고 헬라어로 돼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침례를 받는 침례 의식, 그거보다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합하여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거기 다시 한번 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뭐에서요?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뭐와 합하여졌을까요? 죽으심과 합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우리도 죗값을 치렀다고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우리가 있었으니까, 연합되어 있었으니까, 합하여져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때 2000년 전에 거기 없었지만 믿음으로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는 죄값을 치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한번 보시죠. 자,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에서요? 합하여. 계속 지금 로마서 6장은 뭐라고 반복하고 있냐면 합하여,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러니까 장사된 것도 예수님과 합하여진 거예요. 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엔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합해졌대요,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론으로 난 믿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연합되는 게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은 이 침례라고 하는 말이 의식으로서의 침례라기보다는 연합으로서의, 합하여, 합하여, 연합하여, 연합하여,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 16장을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다시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믿고, 여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피조라는 말이 의식으로서의 침례도 의미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잠겼다는 뜻이라고요. 그분께 깊이 연합되었다는 뜻이라고요. 그분께 깊이 담궈졌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잠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연합돼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6장 이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여기 침례는 의식으로서의 침례라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의 침례를, 바피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한 거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마가복음 1장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연합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어요.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러 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기, 불안, 걱정, 염려, 탐욕, 모든 형태의 죄가 떠올라요. 그때 선언하십시오. 나는 그때 예수님과 연합될 때 십자가에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어, 죽었어. 그러면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의 최종 결론,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려지사, 수동태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올리신 거죠. 근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치 예수님이 스스로 앉으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의 자리, 그 권세의 자리, 그 능력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왕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우리와 연합되신 분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에 넉넉한

0: 주신 분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사는 사람,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왕된 사람, 주님의 통치를 여러분 신실하게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누가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이냐? 첫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복음을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의 통치, 하나님이 친히 그를 올리시고 앉히신 그 놀라운, 에베소서에는 선명하게 수동태 형태로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앉히시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의 왕의 보좌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디딤돌 교회 임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디딤돌 교회 042-488-778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담장 밑 채송화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들에 핀 수선화는 진달래 벚꽃의 화려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느라 내 몫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몫의 소중함을 모르면 끌려다니기 일쑤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은 무엇보다 값진 것입니다. 오늘은 내게 주어진 내 몫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내십시오. 조금 힘들어도 내 몫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내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는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되면 견딜 수 없다며 두려워합니다. 성경의 가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게 되자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징계가 임하자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고 또 살리기 위한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곡으로 아름다운 하모니와 감동적인 곡이었습니다. 게이더 보컬 밴드의 곡으로 When I Cry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 하나님께서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전해주는 정말 감동적인 곡이었습니다. 아, 죄는 순간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정말 오래 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아올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멋진 화음이었죠. 아카펠라 프레이즈의 곡으로 Why So Downcast를 들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우울하느냐.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곡입니다. 그리고 그 전 곡은 말할때 싱어즈의 곡으로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그리고 Psalm 5 시편 5편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찬송가 두 곡이 이어집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바드 밀라드의 곡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There is a power in the blood 그리고 면류관 가지고 바피츠와 인더리티 뮤직의 곡으로 Crown him with many crown을 보내드립니다.

아주 흥겹게 편곡한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찬송가 멸류관 가지고 바비츠와 이드로티 뮤직의 곡으로 Crown Him With My Crown을 들으셨고요. 그 전곡은 바트밀라드의 곡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There is a Power in the Blood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믿음으로 붙드는 복된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빈야드 뮤직으로 골라봤습니다. Winds of Worship 1집 중에서 You Are My King을 보내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찬양한 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두려운 밤이 지나고 아침을 알리는 동이 터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낙담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버티기 어려운 다리에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닐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절망의 늪에 빠져 한탄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쉼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도 출발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절망 앞에 설 때 우리는 대부분 당황하는데요. 어느 철학자는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규정했는데요. 이 절망적인 상태보다도 더 절망적인 것은 바로 절망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만 않으면 여전히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시는 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의 밤에도 노래할 수 있죠.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 들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영육 간에 치료도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회복하고 계시는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신청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또 아름다운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신은미가 찬양합니다.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영어 찬송 메들리 깔멘의 음반에 실린 찬양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요. 엠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아이의 목소리로 흥겹게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아침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내영혼의 은총이바와 조수아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으시면서 절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계속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 머물길 원하면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는데요.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362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6학년 성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요즘 새벽 기도회를 오기도 하고 자주 교회 가는데 너무 교회가 좋습니다. 하시면서 임재 찬양도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5297번님께서는 선한 능력으로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0069번님께서

저는 요즘 병원에서 일하느라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찬양을 잘 듣지 못하셨다고요. 또 제가 라이브로 부른 은혜 찬양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찬양한 은혜 이 곡을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8845번님께서도 은혜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곳곳에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은혜 찬양 이어서 또 선한 능력으로 또 다양한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위로의 찬양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으면 이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에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대가 힘이 닿는 모든 방법으로 모든 노력 속에 그대가 차지하는 모든 장소에서 낼 수 있는 모든 시간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의 생명이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시오.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처럼 진짜 위대한 선은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내 곁에 이웃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과 노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속 주인 역시 종의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적은 일에 보인 충성을 보며 최고의 칭찬을 건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그리고 묵묵히 지켜낸 성실함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김도현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와 소프라노 김성혜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리고 광민희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피아노 연주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 오늘 오프닝에서 나눴죠. 이 명언처럼 우리가 매일 머무는 모든 장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낼 수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작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 순간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머문 자리에서 건넨 따스한 말과 눈빛들, 그리고 묵묵히 일과 가정의 자리를 지켜낸

성실함 같은 그런 작은 일에 보인 충성과 최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든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밤에 그 모든 힘듦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깊고 편안한 쉼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은 곳에서 행한 여러분의 작은 선과 또 그 충성됨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3곡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강병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포레스트의 참 아름다워라 영어 찬양과 조범진의 다 찬양하여라까지 띄워드리겠습니다.

마음 묵상.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사야 64장 5절 말씀. 아멘. 이사야의 이 기도는 깊은 회개의 고백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 주를 기억하는 자를 기쁘게 선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범죄하여 진노를 샀고 그것이 이미 오래됐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탄식은 절망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죄의 습관이나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신은영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키모키모킴의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리고 홍민희의 오 신실하신 주 트럼펫 연주 찬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7577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아산에 살고 있는 육송이에요. 기도 제목은 지금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끊기지 않고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신청곡은 다 표현 못해도 입니다. 은혜로운 찬송이 있는 이 방송 감사해요 라고 찾아와 주셨네요. 아산에서 듣고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육송이님. 계시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가 맞겠죠? 현재 가정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분명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예배가 쭉 이어지길 바랄게요. 신청해주신 찬양은 하늘 편지 끝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6.

너의 응답을 초조히 기다리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네가 간절히 나를 부를 때마다 나는 언제나 너의 곁에 있었단다. 너의 입술로 나를 향해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할 때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단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나를 외면하려 했던 순간도 있었지. 그럼에도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란다. 나의 사랑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인자함은 영원하며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단다. 그러니 나의 응답을 조급해하지 말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나의 신실함을 믿거라. 미리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다려보거라. 하루하루 더욱 나를 가까이 하거라. 내가 바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려는 너의 몸부림과 오직 나 하나만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이란다. 나의 사랑아,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거라.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고 있는 하늘 아버지가

7577번님의 신청곡 그 사랑 얼마나 프로비던스 워십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홍서연 한승유 어린이의 예수께서 오실 때라는 찬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성경에서 배우는 사명의 기초 다섯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사명을 성취할 때 우리는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사명은 발현된다. 사명을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비처럼 하나님을 만난 바울, 또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요셉, 모두 같은 사명자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이고 그 사명을 지켜나가고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명자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의 찬송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무엇인지 깨닫고 충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론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 보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꿀이 달다고 설명해봤자 한번 맛보는 것만도 못합니다. 오늘 밤 그 선하심을 맛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브루클리엇 우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Honey in the Rock 들으셨습니다. 맛보다라는 표현이 참 감각적이죠.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음미하는 겁니다. 천천히 제대로 느끼면서 먹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압니다. 그분이 선하신다는 것도 알고 신실하시다는 것도 압니다. 교회에서도 배웠고 성경에서도 읽었고 근데 아는 것과 맛보는 건 전혀 다릅니다. 맛본다는 거는 직접 경험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제로 어떤 건지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맛보아 알라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즉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한 입 먹어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맛본 사람은 압니다. 그 맛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선을 행하면서, 윌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플랜팅 월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시 볼드윈의 Thank You Jesus, 코디 카른스의 From Foundation, 그리고 체리티 게일의 Cleanse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어쩌면 맛을 본다는 건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처음 먹어보는 음식 앞에서 누구나 조심스럽기 마련입니다. 이게 정말 맛있을까? 아니면 나한테 맞을까? 망설이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기대해도 될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한번 실망했거나 아팠던 기억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확신합니다. 맛보아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마 이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의 확신이 아닐까. 그는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그분께 피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맛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선하심을 정말 맛봤으면 좋겠다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들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empty, and she could barely lift her head.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느 날 매우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왕은 큰 상을 주려고 요리사를 불러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요리사는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따라 유독 재료가 싱싱했습니다. 저보단 식료품점 주인에게 더 큰 공이 있습니다. 주방장의 말을 들은 왕은 식료품점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도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걸 정 가져다만 팔았는 걸요. 진짜 공은 농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번에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농부마저도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저 땅에 씨앗을 심고 거두기만 하는 농부입니다. 주 하나님이 좋은 햇볕을 주시고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서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빌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일을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감사의 제목은 넘쳐납니다. 누구보다 헌신했음에도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 사도바울처럼 우리도 이루는 모든 일은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온신실하신 주 인천시립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박주옥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은 왕이 상을 주려고 요리사를 불렀고 근데 서로의 공이 안 오고 결론적으로는 주 하나님이 좋은 햇볕을 주시고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농부의 믿음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얼마 전에 입사한 지 몇 주년 되는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저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몇십 년 그 똥방송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고요. 또 나와 함께했던 동역자가 있었기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더라고요. 뭐 기도해주고 또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었던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말씀도 헌심탄회하게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눴던 동역자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좀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소소하게 제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았고요. 또 그 감사의 표현을 받았던 동역자들도 참 기뻐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앞으로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의 부흥사고요. 유명한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해 이런 말씀하셨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내가 주변에 있는 소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여러분과 나눴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하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감사 제목 또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이 찬양 저희가 빼놓을 수 없죠.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 들썩.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모두 함께 따라 부르셨죠.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다시 한번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실 감사 10계명을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10계명입니다.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에 빛을 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것에 작은 것부터 내 주변에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주님은 우리가 작은 제목의 것을 감사드릴 때 감사의 큰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이 사역의 기회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일상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똥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이곳이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산골짜기이든 강가든 바위 틈 사이든 자갈밭이든 그곳이 어디든 꽃은 뿌리를 내리고 활짝 피어납니다.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강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강요하거나 드러내지는 않지만 고통을 딛고 아름답게 피어나 향기를 전해주기에 꽃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겠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 또한 이러한 꽃을 닮은 듯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순종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예수로 달빛과 스펠 오늘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Above All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영주의 예수 사랑하심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다윗의 노래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선의 소풍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원드 패밀리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빛 마을의 예수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문소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범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정혜산 천민찬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TG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디머 프레이즈의 두려워 말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탈북한 가족들과의 연락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남아있는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한 가족들에게 심각한 통제와 또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여 탈북한 가족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가차없이 또 비난을 하거나 행여 서로가 다칠까봐 매몰차게 또 거절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민족이 가진 이 아픔들 언제쯤 치유할 수 있을까요? 새롭게 태어난 이런 이산가족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한국 출신의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국군포로나 납북자 가족들도 생사 여부조차 알 수가 없어서 오늘도 눈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또 그들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의 이야기 전해드릴 거예요. 잊혀져가는 이름들 오늘 2부 만나보실 텐데요. 김국기, 김정욱, 최춘길 선교사님 그리고 또 억류되어 있는 탈북민 출신 우리 국민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오고 또 가족의 그 아픔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0: 극동방송 북한인권 특집 다큐멘터리 잊혀져가는 이름들 2부 잊지 않고 기다립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태어난 순간부터 자유의 공기를 마시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그런 이들에게 자유의 호흡을 불어넣고자 본인의 자유마저 한순간에 박탈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한국 선교사 3명,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한국 국적 취득 탈북민 3명,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 당신에게 편지를 쓰려니 눈물만 납니다. 당신 소식이 끊긴 지 8년이라는 시간이 됐네요.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당신 7순인데 뭐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0: 올해 3월 김국기 목사의 부인 김희순 사모는 살아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김국기 목사는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다 2014년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다음에 북한은 간첩죄와 국가전복 음모죄 등을 적용해 김 목사에게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합니다. 북한의 최장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김 선교사 역시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돌보다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이듬해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의 혐의를 뒤집어 씌운 북한 당국에 의해 무기노동교화형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가를 포함한 여느 국가를 떠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가진다. 유엔총회 채택 세계인권선언 제13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상실한 채 그곳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억류자라 부릅니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여전히 김정욱 선교사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동생이 억류된 지 올해가 10년째입니다.
3: 지금 제일 듣고 싶은 것은 건강하게 일단 살아있다는 생사 확인의 문제죠. 생사 확인과 이런 이제 소식들을 들으려고 여러 다방면으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편지도 쓰고 또 유엔 인권 북한 거기 삶을 보고하는데도 편지도 전하고 또 오늘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일단은 닫혀 있으니까 생사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게 되고 그 힘이 실리는 부분들이 미약하게 나타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 김정욱 선교사가 억류됐던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강대강 대치 속에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과 대북 통지문을

0: 통해 북한에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실무자 접촉 제의도 거부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남북관계에 냉전시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 냉전시대 때는 싸워서 이기겠다는 논리가 있는 반면에 탈냉전시대에는 서로가 대화, 교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이다 말이다.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대립대결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적대관계의 최정점에 우뚝 서 있단 말입니다. 대북 간, 대남 간이 변화되지 않는 한 풀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0: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기대 또한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북회담에서 억류자 문제는 끝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동생을 기다려온 김정삼 씨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를 가장 실망스러웠던 때로 꼽습니다.
2: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그 역사적인 일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도 많은 기대를 하고 이분에 대해서 동생이 석방되는 그러한 놀라운 또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 기대했던 부분이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으로 무너져버렸고.
0: 대화 국면이 조성됐던 2018년 6월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억류 문제를 제기했고 북한은 검토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북한은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 김상덕 교수, 김학송 선교사를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맞춰 억류자 석방이라는 선물을 안겼던 셈입니다.
3: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하여 우리나라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을 석방.
0: 미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사실을 이용해 북한은 억류자 석방을 조건으로 정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왔습니다. 북한에 1년여 억류됐다 극적으로 송환된 김학성 선교사도 북한의 이런 속사정을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4: 북한에서는 체포한 이유는 인질로 잡은 거죠. 인질로 잡고 조사하다 보니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안 받았다고 저는 추리한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북한 헌법에도 그렇고 북한 체포당 중에서는 외국인은 다 재판받았습니다. 유독 저하고 김상도 교수가 재판 안 받았거든요. 근데 처벌 안 받고 이렇게 석방됐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1차 회담의 어떤 인질로밖에 추리할 수가 없습니다.
0: 이는 이른바 인질 외교로 불리는 전술이라고 전원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박사는 말합니다.
5: 인질 외교를 하게 되면은 상대 국가가 어떻게든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자국민이 억류가 되면은 이제 그 나라와 외교 관계 없더라도 관계가 나쁘더라도 어떻게든 교섭에 응하게 되는데 북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그런 이제 대화라든가 교섭을 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사실은 수관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그 미국인 인질 사건이 발생했던 거고.
0: 자국민 송환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어 전 대통령이 포함된 방북 특사를 파견하거나 대북 경제 지원을 제한하며 북한 억류 국민을 석방시킨 미국 정부의 전례는 더 있습니다. 2010년 8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방북해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와 함께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2009년 8월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두 여기자 로라린과 유나리를

0: 자신의 전 세계에 태워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세 가지 석방 조건을 제시했다고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전합니다.
1: 북한 당국이 유나리 로라링 두 기자를 석방해 주는 조건으로는 북한의 적대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admit, 그리고 공식 사과라는 apology, 그리고 사면을 부탁하라는 amnesty, 그래서 이 3A 조건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이 배경에는 또 가족들이 석방을 위한 노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밑 접촉을 했었던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고위급을 파견하는 임무를 북한의 그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지목해서 보냈는데요. 바로 당시 클린턴 국무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죠. 이런 모든 조건이 맞아서 석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 교수는 동상이몽으로 남아 북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2: 북한과의 어떤 외교 의전에서 격식이나 맞지 않지만 자국민을 보호하고 성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를 굽히고 직접 뭐 클린턴 대통령 등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자국민을 송환해온 관행을 만들었고 북한은 이제 그걸 통해서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했고 굽혔다라는 이제 선전을 하는 뭐 양측이 동상이몽이었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미국이 자국민의 인지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0: 한국계 미국인으로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 뒤 석방된 케네스 베 선교사의 경우 미국의 자국민 송환 우선 원칙을 북한이 인질 외교로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복 음모죄로 노동 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케네스 베 선교사입니다.
3: 저에게는 이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가장 높은 죄를 대명으로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고 특별히 미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교화소라는 데를 가게 됐고요. 교화소를 가게 되면서 한 2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저를 찾아와서 왜 미국 정부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빨리 데려가지 않느냐. 미국 정부가 움직였을 때 그것을 특별 사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장관급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와야 해결이 될 것 같다는 뉘앙스와 힌트를 많이 줬죠.
0: 북한이 그를 억류한 것은 그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케네스 베 선교사는 2010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세계 각국의 기독교인 관광객을 인솔해 북한을 방문해왔습니다. 그러다 18번째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세관에서 그를 체포한 것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그의 죄목은 국가 전복 음모죄였습니다. 북한은 그에게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라고 협박했습니다.
3: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이라도 데려 나가서 쏴 죽이겠다, 목을 잘라서 버리겠다, 뭐 여러 그런 협박을 통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어렵게 지낸 여기 있지도 못하고 아마 어디 교화소 같은 데 가서 더 힘든 환경에 놓아질 거니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냥 말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게 너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자백서를 써서 저한테 준 거를 제가 다시 써서 시인하는 걸로 그렇게 말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이죠.
0: 케네스 베 선교사는 2014년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한 뒤 735일 만에 북한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949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캐나다 국적의 선교사 임현수 목사도 캐나다의 총리가 보낸 14명의 특사 등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무사히 송환된 바 있습니다.

0: 억류된 자국민의 송환 협상에 여러 차례 성공한 미국과 캐나다. 이들 두 나라의 송환 작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국가 최고 책임자가 억류자 송환 문제에 적극 나서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 조찬 기도회 연설에서 북한의 장기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2: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메시지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이 포함됐을 가능성.
0: 남성욱 교수는 국가 최고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는 여부가 큰 차이를 만든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지 못했음에 아쉬움을 지적합니다.
3: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총리나 대통령이 자국민 보호에 나서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동안의 역대 지도자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선진국의 지도자에 비교하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0: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미수교국인 미국과 캐나다가 이익 대표국인 스웨덴을 적극 활용한 부분 또한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 해결의 큰 이점이었습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선임연구위원은 말합니다.
4: 미국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억류되어 있었을 때 제3국인 스웨덴이 가서 접견을 했거든요. 문제는 없냐, 건강은 어떠냐, 용사 접견이라고 하거든요. 북한하고 미국 간의 외교관계, 용사관계가 없다 보니까 제3국인 스웨덴이 대신 가서 이제 접견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석방을 할 때는 미국의 특사들이 가서 데리고 나왔지만
0: 케네스베 선교사의 경우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캠페인과 마라톤, 각종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억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억류자 송환 촉구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5: 사람들이 기도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서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서명을 해서 이번에는 그런 change.org라는 채널을 통해서 저를 구명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17만 7천 명이 이제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가면 백악관에서 어떤 식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된다는, 그래서 2014년도 제가 돌아왔던 그 해에 2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연설을 하실 때 케네스 베이는 풀려나야 되는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데리고 온다는 그런 발표를 당시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특사를 보내게 되는 계기가 되고.
0: 자국민 송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익 대표국의 노력, 그리고 자국민이 송환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국내 여론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과 캐나다인은 모두 고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캐나다인들과 비슷한 시기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은 아직 석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학송 선교사 역시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한에서 한국인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고 북한에서 먼저 나오게 된 것이 부끄럽다고까지 말합니다.
6: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살아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우리 김정구, 김국기, 최충길 장문서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자란 말입니다. 참 그 미안하고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는 왜 좀 살아나왔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북한 감옥에 경험해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단 말이에요. 힘든 거야. 감옥에 먹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쌀밥은 쌀밥인데 알아볼 정도 없이 까만까만 곰팡이나 남친하고 배속에 회충이 다 생기고 밤에는 그러니까 자지 못하게 24시간 불 켜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눈 잠 벌레들이 막 정말 머리로 여기 얼굴에 막 개 들어오고 막 귀구멍도 들어가고 정말 말이 아니죠. 그런 데서 1년 동안 있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요. 샤워를 안 시켜요. 모욕을. 그러니까 원병은 나올 때 이미 정신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감옥에 있어 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 속에서 정신 붕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그거 있는 것이 참 내가 도리어 마음이 아프고 살아나왔던 자체가 그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게 생각되더라고요.

0: 이런 열악한 북한 교화소에서 이미 순교한 한국인도 있습니다. 2000년 1월 16일 북한에 납치됐던 꽃제비들의 아버지로 불리던 김동식 목사. 본인도 장애인이던 김 목사는 중국에서 장애인들을 돕다가 탈북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듣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중국 영길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되었고 사상 전향을 거부해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배드로 목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1: 김동식 목사님은 납북이 됐을 당시에는 몸무게가 80kg이었을 정도로 건강하고 아주 우람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조사받는 기간 동안에 고문이나 취조 과정에서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고 처음에는 음식 드시기를 또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35kg까지 빠져서 굉장히 고통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김동식 목사님 외에도 수많은 몇백 명의 납치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강제 납치에 대한 언급이 매우 부족했죠. 체계적이지 못했고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북한 인권의 공정한 확실한 원칙을 지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0: 김동식 목사의 경우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북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진전된 소식은 없었습니다.
2: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3: 통일부가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를 다룰 장관직 속에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합니다. 통일부는 납북자 대책반 신설을
0: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해온 북한 억류자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희석 박사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4: 누차 이런 북한 인권 얘기를 하고 우리 관리들이 납북자나 이제 억류자 가족분들, 국군포로 가족분들이 계속 이제 면담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진전이고요. 가족들한테도 희망이랄까 우리 정부가 이분들이 잊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북한에게 보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처럼 이런 억류자 사건이라든가 다른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그냥 이제 묻고 가지 않겠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겠다.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낸 거기 때문에 의지를 표명하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진전이라 생각이 되고.
0: 억류자 송환과 남북관계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쉽지 않습니다.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필요한 건 해법 모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4: 국민이 관심이 없으면은 정부가 무시하도 그만이에요.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이 그런 식으로 여론이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은 그건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도 그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특히 지금 언론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직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래 어떻게든 이제 그 송환을 받아야 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은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는 희망이란 것이 없고 억압, 고통 이런 것만 남아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곳에 남겨져 있는 2,500만이 전부 다 억류자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출하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아직 붙잡혀 있다는 것은 전체 2,500만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그분들 생각하면 하루빨리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은 또 그분들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0: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시대가 가까워 왔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기만 한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평화롭고 함께 자유로운 세상을 누리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일이 전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명은 모두 동등하게 소중하며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억압의 고통의 멍에를 헐겁게 해주려는 꿈, 그리고 그 꿈이 처참히 짓밟힌 채 인권유린의 현장에 갇혀있는 한국인 억류자 6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이들을 기억하고 응원하며 기다리는 수많은 마음이 가닿는다면 그들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억눌린 그 땅에서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생명과 자유가 숨쉬는 땅으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해 보일지라도 우미 트고 새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1뉴스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기록을 세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메가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먼저 20기에 맞먹는 추가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은 종전 합의 후 60일 동안만 허용한다며 이후 새로운 통항 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공감대에 도달했다며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며 중국 가전업체들이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11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군인 가족들의 장마당 장사와 밀주 생산을 전면 단속하자 생계까지 막고 있다며 현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농촌에 심각한 생계난이 드러났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0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는데요.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199.5% 늘어난 448억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월 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컴퓨터 수출도 300% 이상 늘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이 증가

하며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고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도 나란히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상반기 누적 수출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쓰면서 올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와 연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완공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기존 계획보다 최대 7년에서 12년까지 앞당겨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오늘 2040년까지 원전 20기에 맞먹는 27.7기가와트 규모의 추가 전력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도 필요한 전력 15기가와트 가운데 12기가와트만 확보된 상태이며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약속했지만 발전시설과 송전망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장은 0.01초만 정전돼도 생산 공정 전체가 멈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AI 데이터 센터 역시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장 건물을 먼저 완공하더라도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 가동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발전시설과 송전망을 함께 확충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 각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은 60일 동안만 허용된다며 이후에는 새로운 통항 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번 조치는 전쟁 당시 해협 봉쇄로 발이 묶였던 선박들의 운항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인 만큼 통항 방식과 절차는 이란이 결정할 사안이며 해협에 대한 권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양해각서의 5가지 조건이 모두 이행될 때까지 미국과 추가 협상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도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종전 합의 위반으로 간주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 해제 이후 약 4천만 배럴의 원유를 판매했고 이란산 원유 가격도 상승하면서 수출 대금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공감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으며 양국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송환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추가 북한군 포로 존재설에 대해서는 현재 포로는 2명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비아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대신 미사일과 핵 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결코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물론 미래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에너지와 인프라, 운송, 첨단 제조, 건설, 디지털 기술,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국산 냉방 가전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랑스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43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프랑스의 냉매 규제와 독일의 소음 기준, 이탈리아의 역사적 건축물 외벽 훼손 규제 등으로 일반 에어컨 설치가 쉽지 않은 유럽에서는

설치가 간편한 이동식 에어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신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패러디 영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5월 중국의 대프랑스 에어컨 수출은 지난해보다 186% 증가했으며 네덜란드와 독일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메이디와 그리, TCL 등 중국 가전업체들은 유럽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부 이동식 에어컨 제품은 품절 사태를 빚었고 중고 가격이 신제품 가격을 웃도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뿐 아니라 스웨덴과 벨기에 등 북유럽 지역에서도 주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판매 호조를 계기로 중국의 과잉 생산이 아니라 유럽 시장의 실제 수요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서방의 과잉 생산론을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제안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기존처럼 시민권이 인정됩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우위로 평가되는 연방 대법원에서도 다수 의견으로 내려졌으며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출생 시민권 유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강경한 반이민 정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미국 사회 논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군인 가족들의 장마당 장사와 밀주 생산을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인 통제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군인 가족이 장마당에서 노점을 운영하거나 밀주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군의 정치적 순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전면 금지하고 이들을 가족 소대와 가족 지도 생활과의 관리 아래 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당사자는 물론 군관인 남편까지 정치적 책임을 물어 정치부 회의에 회부하거나 철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는 군관 아내들이 만든 밀주와 국가보급용 비누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물품과 현금을 모두 몰수하고 무상 거주지 추방 대상에 올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를 전략 물자를 장마당에 팔아넘긴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군인 가족들은 배급만으로는 식량과 생필품을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장사와 부업까지 막으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관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는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현지에서는 제대로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장사까지 막으면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4명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가족은 약 1년 전 비 때문에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네 아이들이 함께 놀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쓰러져 있는 가족들을 발견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연탄을 피운 흔적과 가스 냄새가 남아있었고 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농촌에서는 식량이 떨어져 산에서 풀을 뜯어 연명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농사를 지어도 가을에 받은 식량으로 빚을 갚고 나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채무 부담까지 커져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사건을 반동적인 행위로 취급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 집을 지어주는 것보다 국가가 걷어가는 식량 부담을 줄이고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3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 지역이 오전부터 흐리겠는데요. 오후에도 날씨가 흐리면서 약간 강한 바람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20도, 양덕 19도, 자성과 강계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진남포 28도, 강계 27도, 양덕과 자성이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시작되겠는데요. 개성에서는 비 소식이 없이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사리원 2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8도, 장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턴 북청과 고성,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0도, 고성 19도, 성진 18도, 무산 13도, 낮 최고기온은 고성 26도, 청진 24도, 북청 23도, 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역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보통 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5편 16절부터의 말씀, 이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시편 25편 22절까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와 간절함과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이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곤고 환난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박창일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두 곡의 연속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25편 16절부터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당신은 내게로 얼굴을 돌려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충을 덜어주시고 나를 곤경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을 굽어보시며 내 죄를 모두 사하소서. 나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소서. 그들이 극렬하게 나를 증오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당신께 피하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당신을 기다리니 온전함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굽어보시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단합으로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이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세 사람의 제자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어. 한 시간 후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그래, 한 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다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또 와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 대한민국이 살아야 이웃나라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뜯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앨런타에 가면 제일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 교육관을 짓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커다란 대지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건축회사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교인들 귀에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은 백방으로 이걸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으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뭐 티셔츠를 입고 뭐 악덕 뭐 물러가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천 명이 모여서 릴레이 기도를 매일 24시간씩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싸우지 말고 금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건축 반대 서명을 한 뒤에 금식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 시작한 지 일주일 후에 열린 토지 변경 공청회에서 놀랍게도 건설회사에서 타협을 하자고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이어서 모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했던 조지아주 대표적인 일간지 알란테 저널이 기자가 1천 명이 금식한다고 하는 내용을 머리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신문사 저널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 반대 표시하는 모자나 티셔츠를 입고 항의하거나 환경오염을 상징하는 죽은 물고기 그림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처럼 싸우지 않고 많은 사람이 조용히 금식기도로 대응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건축회사 측이 교회에 1,800평 40만 따 상당의 헌금을 무상으로 헌납했고 교회와 콘도의 경계 부분에 60피트의 녹지대를 남겨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발 규모 대폭 줄이게 되었고 상당한 수 없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기꺼운 마음으로 건축회사와 합의를 해줘가지고 아름다운 동산도 있고 건축도 했고 교회 교육관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신문과 텔레비전의 방송을 통해 미국 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고 영적으로 잠든 미국 교회에 도전을 주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국 기도가 우리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비극 전쟁이 생기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조국을 위해 금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분단 국가인 남과 북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눈물이 스며든 땅 한반도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역사의 한 장이 속히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릴 텐데요. 조금 전 올려드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찬양에 이어서 올려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의 진리등대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찬양의 한 소절 이어집니다.

0: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전에 주님을 비방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남은 인생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지금이 말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게 전도 복음을 많이 전하겠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살아계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있는 고백처럼요. 지극한 그 은혜가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주시리.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고향의 형제와 자매들도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송합니다.

조성문 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린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라는 찬송 합창단 버전의 찬양으로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의 그 고백들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비록 열매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과 충성의 이 모든 우리의 걸음들이 생명의 결실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이었어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굳센 믿음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남과 북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오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 드리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구하면서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과 그 눈물을 구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달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 저는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남편을 만나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40세, 남편이 아프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살아온 10년 기간, 제일 부러웠던 것은 먹을 것이 없더라도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 가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할 때 남편들이 손 달구지를 씽씽 끌고 지나갈 때면 내 팔자를 한탄하며 퍼질러 앉아 먼저 간 남편을 원망하며 한바탕 울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요만큼이라도 살게 해준 나라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라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평양에 군대 보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군대 나간 아들에게서 아프다는 전보와 편지를 받고 면회를 위해 떠났습니다. 한국의 거리로 본다면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갈 거리를 14일이라는 시간을 열차 안에서 보내면서 가진 고생 끝에 아들의 부대를 찾아가던 도중 길에서 군부대 대열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몰골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들의 키는 총대에 길만 하였고 못 먹어 삐죽 마른 얼굴과 작은 체구는 하나같이 영양실조에 걸린 동네 사람들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옷이 사람을 입었는지 사람이 옷을 입었는지 아버지 옷을 어린 아들에게 입혀놓은 것 같았습니다. 군인들의 얼굴은 40세나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군인들의 등에는 나무단과 삽, 곡괭이, 물통들이 지워져 있었고 한 군인이 여러 자리에 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대열은 나라의 안녕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의 모습은커녕 완연한 패잔병의 모습이고 농사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상태는 길에서 본 군인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싹 마른 몸은 머리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갈비뼈를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릎 아래쪽 다리는 모내기 동원 때 얻은 피부병을 치료하지 못하여 독이 오른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충성! 하면서 경례를 붙이며 웃고 있는 아들의 손을 확 부딪히고 그 꼴의 충성은 무슨 충성이냐? 나도 모르게 울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전보와 편지를 보낸 것은 아프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가져온 돈을 바람이었습니다. 군부대 생활의 훈련과 모든 어려움은

0: 견딜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받는 이중적 차별은 견디기가 힘들었답니다. 평양 방어사령부는 90%의 군인들이 부모나 친족의 백으로 온 군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제일 힘없는 과부의 자식이다 보니 뇌물을 상납하지 못하여 중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대한 일을 도맡아 하고 근무는 아들에게 집중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탈피하지 않은 밀이나 보리, 옥수수밥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여 알맹이 그대로 변으로 나온답니다. 그나마 여름에는 두어 번 고기를 먹는 행운이 있는데 더위에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썩어서 변한 처치 곤란한 고기를 내려보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전역을 휩쓸었던 홍역이 군부대에서도 퍼졌는데 우리 아들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찬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위가 헐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군 복무 기간에 얻은 위궤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 복무 기간에 겪은 아픔은 우리 아들 한 사람만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만의 남녀 젊은이들이 오늘도 이보다 더 열악한 대우를 받으며 18세부터 29세까지 10년간의 청춘 시절을 깡그리 조국에 바치고 몸에 기름기가 쑥 빠진 채 제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더 아픈 것은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우리 부모들 세대가 묵묵히 살았고 우리 세대도 우리 자식들도 대를 이어가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그토록 믿고 살아왔던 조국에 배신감이 들면서 원한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두 번째 이야기, 정명조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아픔이 서려 있는 곳, 저 메마른 땅, 북녘 땅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본문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삶에 참된 평화와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인데 시편 서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즉 행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믿음으로 전쟁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점령하면 나의 삶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도라 생각을 지켜야지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설명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나의 모든 것 대신다.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장로교 창의자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체 사원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self-denial, 십자가를 지는 것, bearing the cross,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핵심이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거 뛰어넘어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다는 걸 누가 압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로

물이 있는지 언제 먹어보면 아 물이구나 이처럼 진리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비극은 사람들이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절로 딱 우리가 정해서 고백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 일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었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은 당시 잘 나가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나라 국회 같은 기관에서 차세대 그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예수님 사람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괴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님 사람 잡아오려고 고문 들고 가다가 비틀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꾸꾸러졌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 일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 영광에 살다가 그는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AD 64년부터 67년 네로 황제가 모든 기독교인을 붙잡아 처형할 때 그때 붙잡혀서 목회당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은 너무나 고귀한 일생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 가까운 13권의 책을 남기고 온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혼을 나타냈던 교환적으로 쓰임받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받고 죽음에서 자유를 받아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가서 더 이상 우리는 고통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0: 위해 총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천국섬 주신 천국섬을 갖고 위로함을 가지고 위로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힘써 주님을 하다가 한나라서 많은 상급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인생인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는 자만 사람아 주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결박에서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결박에서, 저주의 결박에서, 질병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사오니 이제 나의 일생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본문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3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의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모두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서울, 대전과 광주, 목포, 제주가 21도, 평양과 개성, 강릉, 대구, 부산, 여수, 포항이 20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이 19도, 청진이 18도, 강계가 17도, 해산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포항이 30도, 함흥과 춘천이 29도, 평양과 개성, 강릉, 광주가 28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해산, 목포가 27도, 신의주와 부산, 여수가 26도, 제주가 25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에 모두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오늘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문 중 한 구절인데요. 남과 북의 각각의 성경으로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 가운데, 복음의 참 진리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정의하고 생각하는 자유의 그 이상의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성공의 소식이 아닌 십자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는 첫째, 사실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오늘 19절에 아이마하스가 요압에게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전쟁이 끝났으니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승전보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모습 자체는 참 귀합니다. 아이마하스에게는 열정이 있고 왕을 향한 충성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도 있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전쟁은 이겼으나 그 소식이 다윗에게는 마냥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반역은 끝났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원수는 패했지만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20절에 요압이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요압도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이기에 부담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승전보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 하며 정답부터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사람의 눈물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먼저 마음을 보는 거예요. 상대가 왜 힘든지, 무엇이 아픈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해요. 21절에 결국 요압은 구스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구스 사람은 이방 노예였기에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에 크게 얽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결국 이 본문 소식을 얼마나 빨리 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사실을 말하기에

급급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까?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 정답부터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는 둘째, 좋은 소식보다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니 아이마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라고 해요. 요압은 이미 이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아이마스는 계속 간청합니다. 결국 23절에서 요압이 허락하자 아이마스는 들길로 달려가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참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좋은 소식이라 여기며 열심을 냈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구원의 소식은 아니었어요. 24절부터 보면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 소식을 기다립니다.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살아있는지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전쟁의 책임이 결국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윗은 요압의 성격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명령을 지켰을지 혹시 압살롬을 죽이지는 않았을지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27절의 파수꾼이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다윗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지요. 참 아름다운 평가예요. 다윗은 아이마하스를 신뢰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했고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우리는 보통 취업 소식, 승진 소식, 결혼 소식, 합격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소식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 곧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실패 같고 손해 같고 눈물 나는 사건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면 그것은 곧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사건을 구속사 관점으로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계실까를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듣기 좋은 소식을 전합니까?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까? 내 열심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가요? 새로운 소식을 들을 때 말씀으로 먼저 해석하고 있습니까?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닌 구원의 소식이 진정 좋은 소식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아이마스처럼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서 상을 얻고자 한 저의 모습과 좋은 사람을 보며 좋은 소식을 기대한 마음이 제게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돼요.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 처음 교제하게 된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며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부탁드렸는데 감사하게도 허락을 받았죠. 저는 이를 좋은 소식이라 여기며 23절의 아이마스처럼 다름질하여 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후 전 남자친구는 수차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했고 결국 부모님의 권면으로 헤어졌습니다. 이는 불신결혼으로 나아가던 저를 막아주신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또한 결혼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며 분별 없이 관계에 임한 제 모습과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구별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알게 된 계기였죠. 최근에는 10여 년 전 알았던 집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소개팅을 제안하셨어요. 그분의 좋은 모습을 기억하는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좋은 소식을 기대했지요. 그러나 미처 알지 못한 그 이면의 어려움을 겪고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니 마음이 무거워지며 어느새 불공평하다고 외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제 안에 공평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좋은 소식은 공평한 소식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들려오는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제 감정

0: 땅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억울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될 때마다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입니다. 오늘 간증한 청년처럼 우리는 종종 듣고 싶은 소식만 좋은 소식이라 여기고 힘든 사건은 나쁜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실패와 거절과 아픔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마하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압살롬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소식은 십자가 복음과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의 기준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갔던 아이마하스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의 아픔보다 내 열심을 앞세우고 공감하기보다 정답을 말하려 하며 상대의 마음보다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을 전하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형통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소식은 십자가 복음과 구원의 소식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먼저 큐티책을 펴게 하시고 사건보다 말씀을 먼저 보게 하시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먼저 묻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압살롬의 구원을 바라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가족과 자녀와 공동체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4장 1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된 제1철학이다. 1철학이라고 해서만 되는데 그 다음에 신학을 또 철학 밑으로 놓은 거야. 학문으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 세계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존재를 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수님들일 때 많지만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이거를 안다고 하면요. 아 신학 나는 이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학문을 가지고 이것만이 가져만이 돼야 된다 하고 부르짖다가도 때에 따라서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게 세계적인 공부만이 한 신학자들이 그런 거 할수록 못 버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칼빈, 루터 얼마나 학문성이 있어요. 증인글이 영성국을 겸비해서 종교개혁을 한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칼빈 선생님도 제나바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이시오. 기도 많이 했어.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분들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개혁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종교개혁자들 뒤를 이은 요한 위슬레 선생, 에? 조나다 에드워즈, 또한 아브람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런 영적인 지도자, 학문과 영성을 겸비해서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울켜먹고 있어. 이런 신학자들을 위대한 기도했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이것만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이 신학자들을 받쳐주고 있어. 누가? 신학자 목사들이. 이 위대한 루터, 칼빈, 증인글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학문 그 지식을 교리적으로 그 경건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쳐줘서 하나님 말씀이 비춰져서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은 받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학문은. 그러니까 학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루터 증인글이 칼빈 선생님이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또한 바빙크 선생이나 아브람 카이퍼나 이 아브람 카이퍼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토마스 아퀴나스 얼마나 유명한 분이요. 그분도 그 학자도요. 책을 대사전을 쓰고 80권 이상을 책을 쓴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신학자들 잘 알아요. 아퀴나스 시대에서 잘 750년 전 얘기 학자예요.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김질하니까 아 내가 쓴 이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분이 누구의 말을 영향을 받았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어놓기로 오늘도 결단합니다.

예수의 전한 복음. 오늘 내용은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얼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의 내면의 얼굴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랜된 상처가 조용히 자라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폭력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밀어내는 작은 감정이 생깁니다. 그 감정은 반복되는 비교를 만나고 반복되는 해석을 만나고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었고 그 다음에는 미움이었고 마침내 상대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은 인간의 심리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놀라울 만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처음부터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같은 아버지 아래서 자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열등감은 오랜 시간 그들의 시선을 바꿔 놓았습니다. 어느 순간 요셉은 더 이상 사랑 하는 동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더라고 기록.

0: 갑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그들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혼자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생각을 공유했고 같은 감정을 키웠으며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집단으로 확산되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집단 극화라고 설명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처음보다 훨씬 더 강한 방향으로 의견이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올림픽 공원의 현상과도 같습니다. 혼자라면 망설였을 수도 있을 행동이지만 집단 안에서는 쉽게 정당화됩니다. 서로의 감정이 서로를 밀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었구나.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면 틀린 것이 아닐 거야. 이러한 확신은 어느새 양심보다는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궁중은 때로 개인보다 훨씬 잔인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봐 봅니다. 수많은 비극이 바로 이런 집단 심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한 사람을 공동체의 모든 불행을 떠넘기며 그를 제거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없앤다고 상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또 다른 희생양을 찾을 뿐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희생양 만들기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에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일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투사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기 힘든 분노, 불안감, 열등감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씌우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요셉만 없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던 마음도 오랫동안 쌓여온 비교의식도 자신을 향한 낮은 평가도 모두 형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상처까지 함께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종종 사람을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보다 더 깊은 곳에 아직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감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 모두가 동의한 일이다. 나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은 평범한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형들은 결국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은수무게를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한 사람에 대한 불만이 회의실과 휴게실을 오가며 확대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소문이 사실보다 먼저 퍼지고 교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관계를 흔들기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진실보다 분위기를 있고 사실보다 감정을 따르고 이해보다 편가르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지 못한 한 사람의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나고 그 감정이 집단의 공기가 될 때 비극은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아픔이 또 다른 가시가 다른 사람을 찔러대는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극복되리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으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함께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깨닫고요. 늘 주님께 묻고 늘 주님께 물으며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JT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마치셨습니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목청 높은 소리로 인사드리고 싶은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밤새 단잠을 재워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온종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해 보십시오. 너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한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3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의 외침을 담아 주님을 찬송함으로 예배 시작하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0: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시편 108편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결단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마음을 정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한 것은 사실 이게 편안할 때 정한 게 아닙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와 절망과 곤고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 57편에 처음 등장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는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만 여기서는 시편 57편에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두 번의 결단으로 강조를 말하죠. 시편 108편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렇게 이제 한 번으로 표현합니다. 자, 정했다라는 것은 굳게 세웠다라는 표현이고 아주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데, 자, 시편 57편은 언제 있었던 사건 이후에 쓴 시냐 하면 57편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교훈시라는 의미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하스엣에 맞춘 노래. 자, 알다하스엣은 연주하던 이 가락,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광기가 나서 죽이려고 막 이 창을 들고 쫓아왔을 그때에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어디에 숨었냐면 굴에 숨었죠. 그러면 아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내가 과연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혹시나 잡히면 어떻게 될까? 이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은혜 없으면 정말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나는 꼼짝달싹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려고만 하면 사방에 스파이를 보내서 동태를 파악하다가 아, 저기 다윗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숨쉴 수조차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죠.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7절

1절에 이 아주 간절한 아주 긴급하고 급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서 고백을 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과 핍박과 무서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굳게 결단하겠습니다. 굴 가운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벌벌벌 떨고 막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강력한 확신으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갔을 그때 이 경험을 갖고 시편 108편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때의 삶의 경험을 기초로 늘상 고백할 수 있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늘상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중심으로 고백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08편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시편 108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자,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이 굴에 숨었다가 건짐을 받은 그 경험을 보니 사울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여 나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놀라운 역설적인 결단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일단 나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벗어나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의 마음을 이 위기 가운데 감동을 주시자 이 두려움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벌벌벌 떨며 기도하던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니 여기에 벌벌벌 떨 게 아니라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 감동이 오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나를 뒤흔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했으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러죠. 비파, 수금은 찬양하는 악기들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건 새벽을 찬양으로 깨우리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를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곧 구원의 새 날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것들을 확증하며 확신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시편 57편에도 나오는 고백인데 이때는 사실 사울에게 쫓기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독에 든 생쥐와 같은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한다. 이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문 나라 중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당시에 다윗이 나라들을 막 피해서 모압도 도망가고 암몬도 도망가고 에돔도 도망가고 이랬었거든요.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자, 그 가운데 발견한 건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저 하늘 끝까지 닿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저 하늘 끝까지 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

들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충만합니다.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를 확 덮으니까 이게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제일 위기 가운데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깊은 위기 가운데 다윗의 가장 큰 열망은 내가 빨리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장 높이 들림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마음으로는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며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지금 나를 붙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강력한 능력으로 확신을 주실 때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리고 그분의 신실한 사랑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뒤흔들면서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뭘로 연결되냐면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의 상징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옵소서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성전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자, 여기 세겜은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서약을 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갱신했던 이곳이 이 세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되는 곳. 자, 숫꽃은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갓, 므낫세, 반,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죠. 그 요단 동편에 갓 지파의 중심지가 이제 숫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량하시리로다. 헤아리시리로다. 이런 말이죠. 8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을 말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 요단 동편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자, 여러분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이스라엘의 사자로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투구를 쓰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9절에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모압, 에돔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대적들이었죠.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자,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건 자기의 소유권을 확증하는 행동인데요. 모압,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혀도 그들 역시 나의 소유이고 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위에서 외친다는 건 블레셋을 복속시키고 외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모든 주변 민족과 나라 가운데 어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그러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시편 기자의 고민은 뭐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

이게 뭐냐? 현실입니다. 현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 대적들, 에돔, 모압, 블레셋,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은요. 시편 60편을 보시면 그대로 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만 2천명을 죽인 때에 사방의 대적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썼죠. 1절에는 뭐라 그러냐?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그러니까 앞에 내 마음을 정할 때는 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도망다니며 곤궁 가운데 있을 때였고 지금은 개인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 공동체 통치하는 나라가 사방의 대적으로 막 뿔뿔이 흩어질 정도의 이 공격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셔서. 자, 여러분, 이게 시편 108편 우리가 읽은 6절하고 똑같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8편은 뭐냐면 개인의 곤궁과 그 다음에 나라와 공동체의 곤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노래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 통치의 지팡이고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자, 다시 시편 108편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대적들의 공격과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확신하지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가고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막상 준비하고 나가려 보니까 하나님 막막합니다. 정말 저는 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현실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의 감동의 이 괴리 가운데 고민하며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마음이 충만한데 내 현실로 이것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충만한 은혜로 어떨 때는 쫙 나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여전히 두렵고 떨릴 때가 있죠. 자,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지금 막 밀리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자꾸 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12절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결국 이 씨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뭐냐? 하나님 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 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그거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신이로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마음에 벅찬 감동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부담되고 때로는 불가능처럼 느껴 보이는 그 현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이다. 자, 그래서 이런 구원의 요청을 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데 6절에도 요청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죠. 결국 이 기도대로 나중에 이제 이 그 다윗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아주 강력한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람을 치는 동시에 요압 장군이 밑에 가서 이 모압과 에돔을 복속시키고 돌아오게 되죠. 그 가운데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 전쟁

0: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 전략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군대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 가운데 오늘 말씀 1절의 고백과 같이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며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를 향하여 확정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현실과 또 신앙의 갈등과 괴리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를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과 간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오늘도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자주 부르던 시인의 찬송이 이 아침 절절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열방과 세상의 주인이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위기의 상황에서도 먼저 예배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성군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듯해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실 뿐 아니라 그 크심과 능하심으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잘 알고 고백한 이 지도자가 참 든든해 보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안다는 것은 훌륭한 것을 넘어 큰 행운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 시편의 사람, 택함을 받았을 때 극심한 고통도 오랜 시간 겪어야 했던 다윗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보는 아침, 7월 3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만나는 7월의 첫 주일 거룩한 예배 잘 들으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여러분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은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현대의학으로 얘기하면 마음은 아마 뇌에 있을 것도 같아요. 감정, 기억, 판단, 의지, 사랑, 분노 모두 다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뇌에 기반하고 있다. 현대의학은 그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마음의 근거지는 뇌보다는 심장 쪽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들이 참 많은데 마음으로 표현되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많은데 특별히 구약 성경들을 쭉 보면 히브리어의 레브라고 하는 표현을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그게 다 하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장기로 얘기했을 때 뇌 쪽보다는 심장 쪽에 가까운 표현이 레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하게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생기게 되면 때로는 심장이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빨리 뛰기도 하고 어떤 답답하고 근심된 일이 생길 때는 심장이 조여온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감정과 의지의 중심이 이 가슴 언저리에 있지 않는가, 심장에 다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고대인들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뇌냐 심장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마음에 대한 되게 좁은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 유추할 때는요, 마음은 이런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 모든 감정의 중심지가 마음이고요. 또 모든 사고나 판단의 중심이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움직이는 중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성경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묵직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하며,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과연 나는 어떠한가 성경이 묻는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십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곳이 깨끗하다, 이게 절대 쉽지 않은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깨끗함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에 물음표가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죄된 인간이 어찌 깨끗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과연 품을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를 원죄 하의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어떻게 보면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원죄를 신학 안에서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라고 표현해요. 사람은 희한하게 가만 두었을 때 의를 향해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향해 기울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모습같이 인간의 중심 자체가 비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0: 우리의 삶의 중심 자체가 비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준비 시작.
1: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0: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내 심장을 제대로 살펴보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우리 마음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할 때 스스로 내 모습을 삶의 거울에 비춰보며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태반일 거란 말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때로는 부패한 듯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이렇게 악한 것을 쏟아내는 어찌 보면 하수구통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 우리에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이야기하시는 걸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면 주님 말씀하지 않으실 텐데, 주님은 주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멀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만한 건요, 이 청결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의 순수한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았던 깨끗함을 카다로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카다로스는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상태 안에서의 깨끗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말씀에 주님께서 연단하시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빠진 상태, 그래서 아주 순수해진 그 청결함을 카다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한 번도 더러워지지 않은 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더러웠던 자다라고 하는 건 전제에 깔려 있는 거고, 이 더러웠던 자가 무엇을 받은 거예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 불순물이 뽑혀나가는 이런 일을 경험한 자로서의 깨끗함이 카다로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더러운 자인데 깨끗함을 입은 자가 누리는 복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원죄의 모습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더러워져서, 아니 내 마음 안에도 악한 생각이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살의가 내 안에 있고, 음란과 간음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게 애초에 아예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제거되어지는 청결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복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린 또 도전해야죠.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내 더러워진 마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건요, 산 위에서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산 밑에서도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걸 도덕으로 표현하며, 인격으로 표현하며, 밑에서도 꽤 가치 있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마음의 청결함을 무엇에 근거를 두려고 할까요? 그걸 아마 교육 혹은 수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교육하면 무엇 될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의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나라에서 때로는 의무 교육으로 일정 기간을 아이들은 반드시 교육

0: 과정을 거치게 하고 이런 의무교육에서 요즘 결국 끝나지 않죠. 더 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스승들을 쫓아다니며 때로는 사교육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뭐 수많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 안에 사람의 새로워짐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네, 여러분 진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전 교육을 성경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외면하고 모른 척했던 내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율법으로 사람의 정결함, 구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충분히 가면을 쓸 수 있는 존재예요. 자신을 위장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그 내면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절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온 악한 것들이 내 안에 기생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건가? 세상의 방식들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많이 보며 세상에서는 적당히 위장하고 살으라고, 아니 안 들키면 되는 거라고, 아니 사람들 앞에 적당히 가리며 그걸 인격으로, 교양으로 너의 모습을 감추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린 그게 진짜 참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볼 거예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준비 시작.
1: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0: 아멘. 여러분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니까요. 내 마음이 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찌 보면 헌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악한 마음이 순결한 마음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게서 나오는가?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주되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낼 수 있는 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희라고 표현하며 너희에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외부의 존재, 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 모든 일을 이끄시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주님이 바꿔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이다. 스스로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실 수 있다. 그 실제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환희적 복음이라고요. 아, 더럽기가 한량없는 내 마음이 이 마음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내 인생에 새겨지는 수많은 얼룩들이 도저히 세상의 방식으로 빠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피로써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위대한 선언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반드시 누려야만 합니다. 이 복음을 누려야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청결한 자가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진 이 복음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딱 하나예요. 그냥 나아가며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야에 물을 뜨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발을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깨끗이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에 대해서 내어놓아라. 내가 너희를 씻겨주겠다. 여러분 한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 어떻게 스승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러움을 간직하는 길이라니까요. 아무리,

0: 넌 너무 까맣고 너무 더러운데 어떻게 주님께 내밀어요? 그럼 그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이 변하지 않게 되는 완고한 완악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내어밀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조금 더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0: 인간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위장하고 가리며 아니 난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교양 있는 척하며 굉장히 고매한 인격을 가진 척하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 난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내 발은 깨끗하다고. 근데 여러분, 깨끗하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나를 속여 결국은 어디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더러움 안에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발의 더러움을 알아요. 스스로 인정하며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수 없기에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를 내어밀고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자백하는 자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대로 역사하셔서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저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명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라니까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하나 더 봅시다. 6장 5절에서 7절. 이사야의 경험입니다. 시작.
1: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0: 이사야가 고백했던 건 뭐밖에 없어요?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그냥 정직한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 설 만큼의 정결함이 내 안에 없다는 걸 인정하며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정한 자입니다. 그럼 그냥 이 고백했을 뿐인데 주님의 방식으로 무엇해요? 내 삶의 악을 제하시고 내 죄를 사하였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 가까워진 모습으로 누려지고 느껴졌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뭘 기뻐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진짜 기쁜 건 죄사함 받은 거예요. 진짜 기쁜 건내 마음이 예배드릴 때마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배할 수 있기에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애가 다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핏빛 사랑이 쫙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깨끗해지고 기도하며 깨끗해지고 찬양하며 내 영혼에 새로운 정결함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진단 말이죠.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행복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번도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 너희 악을 내가 제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그대로 내 삶에 다가와서 그 역사를 이루실 거니까요. 내 안에 있는 정말 어찌 보면 이 더러움들, 내 안에 있는 간음, 음란의 이런 모습들, 거짓 증언, 비방, 누군가에 대한 험담의 이런 모습들, 아주 작은 일에 마음 안에 살기가 올라오며 내가 어찌하리라라고 하는 이 더러운 마음, 어디 가서 깨끗하게 하냐고요. 세상엔 길이 없어요. 세상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우리 주님에겐 방법이 있다니까요.
2: 세상의 교도소, 교화소 교화 못합니다. 교도 못합니다.

0: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복음은 얼마든지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매일 부어지는 정결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끗해지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이걸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해질 사람이 아니라 이 청결함을 유지하는 자의 복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한 걸음만 더 나가보자고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성경이 주는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몇 구절을 발췌해서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0편 요한복음의 말씀을 발췌해서 한 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준비 시작.
1: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0: 아멘. 이미 깨끗해진 자도 계속 깨끗함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1년 전에 목욕탕 갔다 왔는데 그때 깨끗하게 정말 돈 내고 씻었는데 아이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깨끗함이 유지되려면 계속 씻음이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 무엇하여? 계속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항시적으로 베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온다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감격스러운 경험인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여러분이 놀이동산을 갈 수도 있고 진짜 좋은 뭐 그림 보는 뭐 그런 전시회를 갈 수도 있고 음악을 듣는 곳 갈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느껴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주어지는 감동과 희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난 예배와 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예배 자체에서 부어지는 이 영적인 좀 씻음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나로 하여금 복의 길로 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계속 주어진다면, 기도가 계속 주어진다면, 이게 여러분의 삶에 항시적으로 유지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항시적으로 무엇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누리며 청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녁마다 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서고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이벤트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쌓아가는 건 되게 어려운데 허무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기념비를 가지고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지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전 여러분이 수요일에 나오는 걸음에 대한 가치, 금요일에 나오는 걸음에 대한 가치, 때로는 심지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불안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나? 막 이게 막 불안하고 말씀을 안 읽었을 때 여러분 안에 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불안함.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잠을 안 자면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육체의 욕구를 느끼잖아요. 난 그게 영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안 먹으면 배고팠으면 좋겠어요. 맨날 밥만 갈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길 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나 기도하러 빨리 가. 나 자러 어디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되든 나 기도하러 어디 들어가야 돼? 주중에 예배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나 기도하러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제 목회의 목표는 딱 이래요. 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거는 밥과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이건 어제도 먹었던 말씀이고 한 달 전에도 먹었던 말씀이고 1년 전에도 먹었던 말씀이고 20년 전에도 먹었던 말씀이에요. 일주일 후에도 먹을 말씀이고 한 달 후에도 먹을 말씀이고 정말 1년, 10년 내 삶이 다 아는 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먹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고요. 이 깨끗한 자가

0: 적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요. 여러분, 마지막 고전 1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크게 준비 시작.
1: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0: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걸었었거든요. 걷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가 낮엔 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구름이 빼곡하게 끼면 분명히 낮인데 밤이 아니거든요. 낮인데 해가 안 보여요. 해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 밑에 짙은 구름이 그 해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못 느낄까? 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기를 가깝게 못 느끼고 그분의 그 선명한 임재를 못 느낄까? 왜 이렇게 늘 희미한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먹구름이 잔뜩 껴있으니까 그분이 늘 희미한 거 아닐까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선명하게 누리던데 누군가의 간증을 듣다 보면 너무 선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던데, 여러분, 그 차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느끼게 만드는 내 마음의 탁함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늘 누리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복,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하는 친밀함의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행복한 걸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이 땅에 에녹 같은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너무 선명하게 주님 손잡고 걷는 것 같은 귀한 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627-9182 042-627-9182번 주양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3: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7월 3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어떤 남편이요, 세상을 떠난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전에 해외 출장길에 큰 맘을 먹고 선물했던 고급 실크 스카프를 발견했다고 해요. 아내는 그 귀한 것을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는데요. 평소에 왜 안 하고 다니냐고 물을 때마다 아내는 아유, 이렇게 좋은 걸 아무 때나 하나, 정말 특별한 날 아껴뒀다고 해야지 하고는 배시시 웃곤 했답니다. 결국은 그 특별한 날은 영영 오지 못했고 남편은 아내의 묘소를 찾아가 눈물로 봉분을 스카프로 감싸 안으면서 뒤늦은 후회를 했다고 하네요. 바보같이 아껴두지 말걸. 우리가 살아서 함께 숨쉬는 오늘이 바로 가장 특별한 날이었는데 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참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늘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상황이 좀 괜찮아지며 하면서 소중한 마음을 표현하는 일을 아껴두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정말 안개와 같아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가장 미련한 사람은 행복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단 한 번뿐인 선물을 가장 특별하게 누릴 줄 아는 사람이겠죠. 거창한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우리의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죠. 나중에 다음에 라는 그런 서랍 속에 꽁꽁 감추어두었던 사랑과 감사의 표현들을 아낌없이 꺼내어주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쉬는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가장 눈부신 하루를 보내는 우리 조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좋은 아침 금요일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당신을 지으신 오늘 금요일 아침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좋은 아침 금요일 이 시간은 또 성경의 무림고수를 만나는 시간이죠. 오늘도 예, 어떤 분이 또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자 하는 강력한 도전을 주실지 기대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아, 마음이 그때뿐이고 또 돌아서면 또 성경을 읽어야 되는 마음이 약해지고 맨날 읽고 듣는 게 오히려 힘들다. 이런 분들 혹시 안 계신가요? 전 여러분들보다 되게 열심히 듣거든요. 왜냐면 편집을 하니까 우리 장대진 아나운서가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제가 이걸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편집하면서 저도 막 굉장히 지난주 개수기도 사고 뭐 열심히 하는데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또 자극받고 한 며칠이라도 또 하고 또 자극받고 또 며칠이라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우리 삶에도 좋은 습관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낙심하던 저에게 저는 그런 말을 해줬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성경의 무림고수 시간이 여러분께 귀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고요.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고 있어요. 듣고 싶은 찬양도 신청해 주시고 또 축하 사연도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고요. 무엇보다 오늘도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카드 만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자동 링크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가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또 방송사에선 제대로 갔는데 또 그 순간에 또 그 통신사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또 안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 제가 못 받았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막 업체랑 몇 번 이제 상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거 짧은 순간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안 오시면 한 번만 더 남겨주시고 아니 그래도 안 오시면 제가 또 수동으로 보내드려야죠. 그죠? 예, 많이들 받으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많이 또 선포하시고 많은 분들이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저희 서머 스페셜 진행하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 중에서도 만나 계속 나가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처럼 오늘 거 내일 하려 하지 말고 또한 너무 아낀다고 꼭꼭 쟁여두지도 말고 오늘 충실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014번님 맞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좋은 아침 상쾌함을 더해주는 은혜로운 하루를 주님 만나는 가운데 축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7902번님도 사연 주셨고요. 예, 모처럼 방학돼서 우리 온 가족들 모이신다 축복합니다. 3914번님 그리고 오늘도 깨어서 생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8932번님도 사연 주셨습니다. 비가 살짝 내리는 좋은 아침 친정엄마가 그동안 치료 잘 받고 퇴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친정엄마 만나주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 8055번님도 사연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많이 더울 것 같은데요. 일하러 나왔는데 무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작품 속 삶에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멘. 네, 4302번이 그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이어드리고요. 성경의 무림고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0: 성경에 무림 고수를 찾아서. 파도 파도 새로운 고수가 또 나옵니다. 네. 아, 수년간 매주 이렇게 성경의 무림 고수를 초청해서 방송을 진행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행복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모실 고수는 멀리 러시아에서 오신 분입니다. 러시아 30년 가까이 선교하고 계신 김차영 선교사님이고, 아, 작년 말까지는 러시아 전체 그 넓은 땅에 한인 선교사님들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후배에게 물려주시고 또 귀한 사역을 러시아에서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보시고, 성경은 이렇게 봤을 때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없어졌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서 선교사가 되신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심근경색과 몸의 모든 질병을 한 달 안에 완전히 치료해 주신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해보기 처음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선교사님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중에서도 시베리아라는 아주 극동지역이죠. 그곳에서 3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성김의 일로 섬기고 있는 김차영 선교사입니다.
0: 네. 걱정 어린 상담이 들어오면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1: 문제는 간단한데, 이 선교사님들이 현지가 어떠한 지역인가를 먼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좀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에 닥쳐오는 문제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
0: 아.
1: 그러나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있습니다.
0: 네.
1: 영적으로 보아야,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보입니다.
0: 아. 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1: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교지는 이미 어둠의 권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는 영적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생명의 강한 빛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0: 네.
1: 담의 세계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0: 주님으로부터 비쳤던 그 광채가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 선교사에게 있습니다. 그 빛으로 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그 어둠의 권세를 그 빛의 능력으로 제압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적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현상적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말고 본질적 반응으로 나가야 됩니다.
1: 네.
0: 그런 현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반응은 곧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간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로 향했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에 즉각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아멘.
0: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둠의 권세만이 볼 수 있는 무서운 생명의 광채가 나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일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1: 나만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선교사님이 그 동네에 이사를 딱 온 그 자체가 강력한 빛이 그냥 확 거기 떨어진
0: 그렇죠.
1: 거네요.
0: 그 빛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즉 어둠의 권세에서만 볼 수 있는 무서운 광채가 그 선교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악의 영들은 네. 선교사님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0: 그렇죠.
1: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덩어리가 떨어진 건데
0: 그렇죠.
1: 선교사님만 그걸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안타깝네요.
0: 그것이 안타깝 그러니까 일이 꼬이게 되고 거기에 눌려서 결국에는 선교사가 받는 스트레스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육신이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강력한 그 무엇인가 있는데 그 무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 아멘.
0: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1: 네.
0: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스스로 확증하라.
1: 네.
0: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고 아멘. 또한 권세며 능력입니다.
1: 네.
0: 그분이 나의 안에 계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가짜들입니다.
1: 아하.
0: 어둠의 권세를 할지라도 가짜입니다. 누구 앞에서 진짜 앞에서요. 내 안에는 진짜 곧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짜가 일하십니다.
1: 아멘.
0: 가짜는 진짜를 만나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부스러져 버립니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교지 현장에서 저는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1: 그 한국에서 연락 오시는 목사님들께는 어떻게 상담을 해드려요?
0: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오시는 그 전화 받는 그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1: 네.
0: 그 분모가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이 세상 것에 의해서 너무도 많은 영향을 받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느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느냐 그것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 일들, 상황들 또한 지식들 또한 자기의 스펙들이 자기의 영혼과 심령과 마음과 자기 삶에 가득 차 있습니다.
1: 아하.
0: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정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것이 여기서 반사가 돼서 나가버립니다.
1: 아하.
0: 즉 목회를 쉽고 아주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목사님은 주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 사실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1: 아, 그렇게 설명을 목사님들한테 해드리세요?
0: 해줍니다.
1: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0: 그러면 인정을 하죠. 그분들은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각 속에 너무도 많은 것이 가득 차 있다 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는. 그걸 다 비워야 됩니다.
1: 네.
0: 비우세요. 안 비워진다는 것이에요.
1: 나도 비우고 싶은데 안 네.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주세요?
0: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함.
1: 절박함.
0: 자기가 목회자로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내 자신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했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춰봤을 때 내
1: 네.
0: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1: 아하.

0: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1: 네.
0: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라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장되고 부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주님의 관심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1: 네.
0: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도 내 성도들 내 앞으로 모으라. 나의 성도들 내 앞으로 모으라. 저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겠습니다.
1: 아멘.
0: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종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부흥시켜주고 그렇지 않고 수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곧 목회자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 그거 준비만 되면 네. 문제들은 풀리고 네. 교회는 성장하고 네. 성도들은 건강해지고.
0: 그렇습니다.
1: 선교사님도 반드시 소리내어서 선포하듯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참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0: 네. 네.
1: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곧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은 세 가지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명령과 선포와 그리고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아, 성경 말씀의 모든 구절은 이 세 범주에 들어가네요. 명령, 네. 선포, 네. 그다음 기도.
0: 네.
1: 네.
0: 왜 그렇게 되냐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명령하고 명령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곧 내 것이 돼야 됩니다.
1: 아멘.
0: 나에게 된 것과 동시에 나로 말미암아 또 딴 사람에게 선포가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폭발적으로 힘이 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선포와 명령은 명령과 선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체가 됩니다.
1: 아멘.
0: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주체를 따라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할 때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일해 나가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1: 네.
0: 계속해서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거나 명령했을 때 그것이 실제의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상이 되게 하라 하신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 네.
0: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사건이 되고 실제가 되어집니다.
1: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소리내어 성경을 본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올리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되기도 하고
0: 네, 그렇죠.
1: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대신해서 나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하고
0: 네.
1: 정확하게 얘기한 건가요?
0: 네, 예, 예.
1: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세요.
0: 자, 일단은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을 때 막 큰 소리가 안 내도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선포고 선포면 명령입니다. 명령이면 선포이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환자를 만나거나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냥 그분에게 선포를 해줍니다. 명령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말씀은요. 선포가 되었든지 명령이 되었든지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사건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1: 아멘.
0: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1: 아멘.
0: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뜻까지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신다는 얘기죠. 파괴시킨다는 얘기죠.
1: 네.
0: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 다 무효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 내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걸 목도하게 해 주신 그 부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 그 현금 현장에서 뭐 상담도 하고 뭐 기도도 해드리지만 말씀 그 자체를 액면 그대로 선포했을 때
0: 네.
1: 역사를 네. 경험을 하시는군요.
0: 그렇죠.
1: 근데 우리는 소리내서 성경 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0: 네, 네.
1: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실제가 되면 이미 내 삶은 많이 변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 우리 주변에 왜 그런 일이 별로 없나.
0: 네.
1: 의아해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런 분들은

0: 이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1: 이유는 간단합니다.
0: 네.
1: 내 것이 너무도 많이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아, 아까 목사님들 상담해 주신 것처럼.
1: 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에 내가 가득 젖어 있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0: 네.
1: 이랬을 때는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0: 네.
1: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는데
0: 아멘.
1: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이가 가지었던 경험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트럴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을 가득 채워가지고 견고한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사돼서 나가버립니다.
0: 아.
1: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들을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하고 버렸던 그 의미가 바로 자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곧 주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주님에 의해서 살겠다고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0: 아멘.
1: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0: 네. 네. 성경의 무림 곳을 찾아서 오늘은 고급편입니다, 여러분. 조금 딱딱한 음식을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무림 곳을 오랫동안 함께 해오시면서 가지셨던 궁금증을 저희가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의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상담을 직접적으로 해주기도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컨설턴트가 되어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좀 깊이 있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무림고수 보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사후독을 했는데 나는 아무 일도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댓글로 남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찼고 내 지식, 내 경험이 차 있어서 성경 말씀이 들어온 걸 가로막는다. 이거잖아요.
1: 네.
0: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런데 거기에서
0: 네.
1: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0: 아, 실망하면 안 되고.
1: 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0: 네.
1: 성경이 읽는다는 것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0: 그렇죠.
1: 대사건입니다.
0: 네.
1: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는 그 대형 사건이 발생되는데 이 사건의 단초가 바로 성경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인데 이것이 더디 내게는 적용이 빨리 적용이 안 되고 더디 됩니다. 이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0: 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군요.
1: 예, 예. 100% 보고 계시는데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리라.
0: 아.
1: 예.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던 에스더처럼
0: 예.
1: 하세요. 이것이 바로 다음 기회에 다음에 성도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0: 아.
1: 하세요.
0: 방향은 틀림없이 네, 맞는 방향이니까
1: 네, 계속해서 읽으세요.
0: 네.
1: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0: 아멘.
1: 확실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근데 우리는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1: 네.
0: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시니까.
1: 네.
0: 그리고 앞서 우리 말씀하실 때 뭐 내 안에 내 생각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내 지식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가, 그걸 진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금석이 있다면서요.
1: 있죠.
0: 뭡니까?
1: 네. 바로 내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그 증거가
0: 네.
1: 어찌 보면 잘 확인이 안 될 수가 있는데
0: 네.
1: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0: 뭡니까?
1: 자,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서 발생되었을 때 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쁜 일, 때에 따라서는 화나는 일, 때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받는 일,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발생되는데
0: 네.
1: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0: 어허.
1: 내 안에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가
0: 네.
1: 내 안에 주님보다도 세상 것이 더 크게 들어있다면 그것이 짜증나는 일이면 짜증나는 일로 화나는 일이면 화가 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이 나쁩니다. 확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면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그러한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뒤집어 놓은 일이 바로 증거입니다.
0: 아, 이 방송 보는 분들이 오늘도 나 그랬는데

0: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도 때때로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1: 자연스럽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평안을 주셨습니다.
0: 아멘.
1: 예, 평안을, 참된 평안을 주셨는데
0: 네.
1: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0: 아멘.
1: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리라 했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충격은 옵니다.
0: 네.
1: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라집니다.
0: 아하.
1: 이것이 증거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받아진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 화 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 나쁠 수 있습니다.
0: 네.
1: 또한 마음이 속이 상해서 뒤틀릴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그것들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0: 아.
1: 왜냐하면 이 평강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와 표적이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을 수 있으나 그때뿐이고 결국은 다시 평안을 찾게 된다 이거군요.
1: 네. 자, 그런데
0: 네.
1: 그러면 그 평안이 나한테 정말로 좀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왜 없을까? 그 평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어떻게 받냐면 내가 사실 어떠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어떠한 절박함에 있었는가.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요. 주님이 그때 그 부분을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0: 네.
1: 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던 그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데요. 언제 주느냐? 내가 가장 낮아지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마음이 심령이 상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무릎 꿇고 심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평강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0: 그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유치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팍 났어요.
1: 네.
0: 깜짝 놀라고 또 내 잘못은 없는데 그냥 차가 많이 상하고 나도 몸도 다치고 그 상황에서 절박하게 기도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1: 바로 그러한 상황까지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 아멘.
1: 즉 이러한 모든 상황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컨트롤하고 계신데 그러면 나에게 본인이든 본인이 아니든 그런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0: 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1: 네, 인정하고 오히려 어떠한 크게 몸을 다쳤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이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0: 아하.
1: 주님 없이는 이루어진 일은 일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0: 네.
1: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없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큰 사건 사고가 발생됐을 때 나의 반응은
0: 네.
1: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반응이 중요한데요. 현상적 반응과 본질적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0: 자, 교통사고를 예로 들었지만 네. 교통사고든 질병이든 혹은 내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어떤 사람의 도발이든 이런 경우를 딱 만났을 때 내 반응이 첫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 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0: 네.
1: 그것을 바로 현상적 반응과 본질적 반응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상적 반응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는 사람을 구하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구하고 자기 머리를 쓰고 별의별 방법들을 다 찾아보지만은
0: 네.
1: 이것을 현상적 반응에 하고요.
0: 네.
1: 본질적 반응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나 여호와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0: 네.
1: 주님 그렇게 되면은 왜 그렇게 돌릴 수가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0: 아멘.
1: 그 말씀처럼 범사에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도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어둠도 짓고 평안 빛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했잖아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나 여호와라 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하신

0: 라는 그 자체가 오늘 나에게도 똑같은 상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죠.
1: 아하.
0: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이 주께로 향했기 때문에.
1: 네.
0: 이 반응은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다음 계획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야, 오늘 이거는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필기를 좀 해 주시면서 들으면 딱 좋을 만한 아주 심도 깊은 강의신데 네. 살면서 만나는 아주 어려운 고통의 일 또 예기치 않은 네. 아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인정해라.
0: 네.
1: 두 번째 내 입술에서 나오는 첫 반응을 아주 주의하라.
0: 네. 자, 그냥 자, 또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내 입술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내 입술에 권세를 주었습니다.
1: 아멘.
0: 즉 내 입술로 말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 네.
0: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1: 네.
0: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어,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 돼버립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여기서 방황하게 되면 그 방황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의 첫 반응이 주께로 향했을 때 주님 하고 불렀을 때 어떤 말씀이 바로 응하게 되어 있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바로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아, 네.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적용시켜서 일을 이루어가 버립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나 하는 이 말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났네라고 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위해서 이 일까지도 행하여서 주님이 내 일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오히려 나가면은요 주님은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개입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상황은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어려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의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의 말과 눈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듣는다는 얘기죠.
1: 아멘.
0: 그래서 주님은 바로 개입하시기도 하고 또한 스톱하기도 합니다.
1: 야.
0: 이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생각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1: 그러니까 예. 어려운 일에서의 첫 번째 반응이
0: 예.
1: 주님의 역사의 방향을 그냥 좌우하는
0: 예.
1: 첫 단추가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예.
1: 야.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성교사님 말씀하셨죠?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가시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0: 네.
1: 그리고 그 후에, 이후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0: 네.
1: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0: 네.
1: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0: 네.
1: 정리가 된 겁니까?
0: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지난번 성교사님 간증에 또 은혜를 받았던 거는 그 하루에 3시간씩 지금 성경을 본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0: 네.
1: 모르긴 몰라도 그 큰 사역지를 다 관리하고 하시려면 누구보다 바쁘실 텐데 어떻게 3시간씩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네, 식으로 읽어나가시나요?
0: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1: 네.
0: 사실 한 시간 내에 앉아서 3시간 동안 앉아서 성경을 읽기란 어렵죠.
1: 네.
0: 그런데 이것을 좀 지혜롭게 하면은 얼마인데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만 3시간 읽고 그러면 기도는 안 하냐? 하면 그 질문도 합니다.
1: 그렇죠.
0: 기도도 하죠. 자, 그러면 성경 읽는 부분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제 특히 이제 성도들보다도 사역자들에게 이건 해당하는 말인데요.
1: 네.
0: 그래도 좀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죠.
1: 네.
0: 그러면은 뭐 교회 가서 뭐 이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교지도 물론이고 있는데요. 첫 시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침 보통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 4시 정도면 일어나는데요.
1: 네.
0: 한 시간은 읽으면은 어느 정도 읽어지냐면요. 일반적으로 8장에서 10장이 읽어져요.
1: 그러면은 페이지를 한 20페이지 읽으시는 거네요.
0: 그죠?
1: 네.
0: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기도 시간 또 갖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좀 항상 좀 병행해 주는 게 나은데.

0: 기도 시간보다도 말씀 시간이 좀 더 길어요.
1: 네.
0: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꼭 말씀 한 시간 또 기도 한 시간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말씀을 한 시간 읽었으면 기도는 한 30분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읽는 자체가 기도이니까요.
1: 아멘.
0: 그러니까 말씀이 첫째는 명령이요 선포요 기도문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낮 시간대 얼마인데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낮 시간에도 한 시간요.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다른 지 어떤 뭐 요즘에 앱을 많이 보더라고요. 미디어를 많이 보는데
1: 영상 많이 보죠.
0: 네, 영상 많이 보는데
1: 네.
0: 영상 조금 보다 보면 한 시간 금세 지나가요.
1: 아 사실입니다.
0: 네. 네. 그런데 그 한 시간을 그냥 말씀 읽는 시간에다 투자해 보세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영상 한 시간 보면서 지냈던 그 한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시간 읽으면서 그 주어졌던 나에게 오는 축복은 비교할 수 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또 기도 마찬가지고요. 낮에는 기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1: 네.
0: 근데 기도는요.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하듯이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갈 길 주님 이 일 하면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길을 걸어나가라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어디 차를 타고 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생각 속에 늘 주님을 담고 있으면 주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기도입니다.
1: 네.
0: 이것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한 시간요 간단하게 읽어집니다.
1: 아,
0: 왜냐하면
1: 네.
0: 이것이 우리가 한 시간 아주 길게 느껴지면 어쩔 수 없지만은 사실 사역자들은요 이 한 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역자들에게 그 말씀 좀 한 시간 읽기 시작하면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한 거 봐도 빨리 시간이 또 가고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3시간 읽어지면 성경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럼 총 몇 장 읽어진 거 하니까 총 한 40장 정도가 읽어지더라고요.
1: 네.
0: 페이지로요.
1: 또 소리 내서 보시니까.
0: 네. 네.
1: 그럼 선교사님은 루틴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1시간씩 3시간씩 읽어나가는 루틴을 지금 아주 오랜 세월 해오셨는데 선교사님도 그 대기업 다니시면서 아주 힘든 평신도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근데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아, 선교사님 힘들어요. 어떻게 평신도가 3시간을 있습니까?
0: 당연하지 힘들죠.
1: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권면을 네. 주시겠어요?
0: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1: 네.
0: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이제 사역자들 특별한 사명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루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돼야 되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무엇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 아멘.
0: 자 그러나 우리 평신도들은 어렵죠.
1: 네.
0: 자 루틴 하나 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나를 아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했습니다.
1: 아,
0: 나를 아는 것.
1: 네.
0: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지? 여러분, 다른 말씀 보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1: 네.
0: 그 말씀만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세요.
1: 요한복음 1장 말씀을.
0: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 네. 시간이 정 없을 때는.
0: 네.
1: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네.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어라. 네.
0: 그냥 그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 부분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놨는데 그러면 이것만 읽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주님이 보시게요. 지금 나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아는 것을 지금 기뻐한다 했는데
1: 네.
0: 그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1: 아하.
0: 이때는요. 그 성도에게는 어마어마한 루틴이 될 것입니다.
1: 아.
0: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기를 아는 것을 기뻐한다 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했잖아요.
1: 아멘.
0: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부터
1: 아멘.
0: 시작해서
1: 네.
0: 18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만 읽으세요. 그것은 18절까지 읽는 그 시간은요. 5분 안 걸릴 것입니다.
1: 그렇죠.
0: 네, 5분이 안 걸릴 것입니다. 그것만 그냥 읽으세요.
1: 네.
0: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1: 야, 성경 읽는 목적 자체가
0: 네.
1: 우리는 너무 이제 복받은 사람들 간증을 많이 들으니까요. 나도 몇 떡을 하면 복을 받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라는 기본을 바로 또 세워야겠네요.
0: 네.
1: 이게 또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매주 방송을 보고 매주 도전을 받는

0: 있는데 매주 시도를 하고 매주 실패하는 분들이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나도 꾸준히 가고 싶은데 이 방송 보면 더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다 실패하고 하다 실패하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이 방송 듣고 보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권면을 주시겠어요?
1: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0: 네.
1: 이 속담도 있죠. 실패는
0: 성공의 어머니?
1: 어머니라.
0: 네.
1: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실패는요.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0: 네.
1: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요구했냐면 그래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계속하세요.
0: 아하.
1: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끈질김. 그것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0: 네.
1: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굳은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0: 아멘.
1: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했습니다.
0: 아멘, 아멘.
1: 심지가 견고한 자 했습니다. 즉,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는 또 일어서리. 또 이렇게 안 됐다 해도 나는 또 일어서리. 이 말씀을 붙잡고 이사야서 3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지가 굳은 견고한 사람임을 주님 앞에 보일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평강을 주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 했잖아요.
0: 네.
1: 평강하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와 동행하겠다.
0: 아멘.
1: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실상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0: 아멘.
1: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인하여 내 뜻을 이루시라
0: 아멘.
1: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다윗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실패해도 걔도 일어서리, 부족해도 일어서리, 나의 못남도 그래만해도 불구하고 일어서리라고 일어서세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0: 아멘.
1: 주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0: 아.
1: 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0: 아, 네. 또 읽다가 안 되면 자책하고 또 안 되면 자책하고 반복되다가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러고 아예 안 해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상황을 아뢰고 그래도 또 나갑니다.
1: 네.
0: 오늘 뭐 한 절을 보더라도 또 읽습니다.
1: 네.
0: 이런 자세로 나가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군요.
1: 그렇죠. 네. 심지가 견고한 자로 인정하죠.
0: 아, 그게 심지가 네. 견고한 거군요.
1: 네, 네.
0: 나가고 또 나가고.
1: 네,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아, 오늘 뭐 아주 깊이 있는 말씀들을 짧은 시간에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또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됐어요. 네. 선교사님.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1: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렵게 합니까? 쉽게 합니까?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신 분들은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저 어렵거니와 쉽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쉬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쉬운 것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워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시편 91편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너가 가는 그 모든 길에 천사를 명령하사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했고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은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려고 너에게 보내심이 아니냐 했던 것처럼
0: 아멘.
1: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한 그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즐기세요.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즐기는 것입니다.
0: 네.
1: 그래서 시편 5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0: 아멘.
1: 계시겠습니다.
0: 자, 신앙생활은 쉽고 기쁜 것이다. 성경 보는 것도 쉽고 기쁜 것이다. 네. 반복해서 나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견고한 심지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성교사님, 러시아에서 또

0: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시는데 이렇게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귀한 도전에 네,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김차용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성경의 무림고수. 예, 오늘도 참 많은 도전 받으셨죠. 오늘 방송된 김차용 러시아 선교사님 편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무림고수 뭐 이렇게 통독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만나도 필요하신 분들 샵 9330으로 만나 남겨주시면 예쁜 말씀 카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약속 노트는 시편 34편 18절 말씀이었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아멘. 한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던 그런 나의 과거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가까이 하시겠다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자, 좋은 아침.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다음 주 정말 좋은 찬양 열심히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삼성 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역대하 10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어떤 나라나 국가를 평가할 때 그 나라의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또 인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외형적인 조건만 가지고 그 나라의 능력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판단합니다. 국민성이죠. 어떤 국민성, 어떤 가치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대처하고 이기는 힘을 가지기도 하고 결속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분명한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대로 그 환경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의 역사를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연어는요, 2만 킬로가 넘는 긴 여행을 합니다. 긴 여정을 마친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찾아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곳까지 가기까지 폭포가 가로막고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럼에도 그샌 물결을 거스르고 장애물을 돌파해서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생명력이죠. 대단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생명력 있는 성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영적인 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풍조와 세상 유행을 따라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인생길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그 상황에 휩쓸려서 그냥 따라가는 삶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 유행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거스르는 생명력 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거룩한 영적인 의식을 잃어버리고 세상 풍조를 이기고 거스르기보다도 오히려 듣지 말아야 될 세상의 소리를 들음으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파멸로 이끈 비극적인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시킨 사람이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손자입니다. 바로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을 때 그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가 있었습니다. 이 기로에서

로보암은요, 마땅히 들어야 될 원로들의 충원을 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젊은 신하들의 유혹의 소리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하나였던 통일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둘로 쪼개지는 이런 아픔의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보암은 세상을 거슬러 이기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따르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로보암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보암이 왜 실패했을까요? 로보암의 실패의 원인 첫 번째는 편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로보암이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내면에 사로잡힌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잘못된 편견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로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 솔로몬의 아들이죠. 다윗의 손자죠. 로보암의 할아버지였던 다윗은 그가 인생을 마지막 마감하고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나라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위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갈 때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 왕위가 견고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솔로몬 역시 그 아들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신신당부합니다. 잠언 4장 말씀을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손자 또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전해준 지혜의 말씀은 귀로 듣기는 했습니다. 그는 귀로 듣기는 했지만 그의 삶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아버지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노년에 있었던 이중적이고 부피한 삶의 민낯을 자라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을 첩으로 맞이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길로 갔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로보암이 왜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이중적인 삶을 보면서 영적인 편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솔로몬 세상의 부귀의 왕을 누리며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충고하는 그 딱딱한 충고를 들으며 백성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겠다는 정욕적인 삶을 살겠다는 그 편견이 로보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탐욕을 자극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 이익에 부합된 소리를 무조건 따라가는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책망, 진심 어린 충고, 그 말들을 거절하는 잘못된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편견을 가져다주는 세상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보암은요,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비롯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살았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길에서 세상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로보암이 세상을 이기지 못했던, 실패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로보암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교만, 겸손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스스로 자기가 우월하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다른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로보암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이 원로들의 말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원로들의 진심원인 충원이 아니라 자기 귀에 좋은 말을 듣습니다. 원로들이 말합니다. 만일 왕이 이 백성들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진심어린 충원을 합니다. 그런데 로보암은 이 원로들의 충원이 아니라 이 원로들의 말을 자기들을 도전하는 말로 곡해하여 받아들입니다. 솔로몬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의 시간, 왕궁을 짓는데 13년의 시간, 그리고 많은 후처 처첩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일에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그들을 곤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 전부가 힘들고 지쳐있고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은 백성들의 형편을 말합니다.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좀 마음이 상한 것을 이해하고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옆에 있던 참모들은 원로들의 지혜가 아니라 그들의 입맛에 맞는 소리로 로보암을 위로하고 설득합니다. 함께 자라는 철없는 미숙한 참모들은 오히려 로보암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들과 함께 하느냐, 목사인 저는 어떤 성도와 함께 하느냐,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목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로보암 옆에는요, 경험 없고 미숙하고 사리 분별력 없는 편협하고 속이 아주 좁은 사람들이 그들 옆에 있었습니다. 왕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바른 조언을 해주지 못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제 노역과 과도한 세금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이 있었는데 그 고통과 눈물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로보암 옆에 있던 참모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왕의 교만함을 부추기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로보암의 참모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참모들의 말을 듣고 로보암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를 무거운 멍에로 매게 했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런 악독. 백성들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강하게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떠나버렸습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분열됩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되고 참혹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로보암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보암은 원로들의 제안을 받고 3일 후에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런 깊은 생각과 판단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 제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로보암은 왕이 되고 이런 문제가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로보암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젊은 참모들을 찾아다닙니다. 인간의 수단, 꾀를 짜내기에 분주했을 뿐입니다. 로보암에게 있었던 3일과 대조되는 성경에 3일의 시간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 왕후에게 있었던 3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만의 음모 때문에 죽임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자기의 지위와 이성적인 계산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삼촌인 모르드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 동안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스더에게 주어졌던 이 3일 생사의 갈림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에스더는, 그 시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위기를 이기고 은혜를 누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위기 앞에서 살아나는, 이스라엘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 죽는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로브함의 시간 3일, 에스더의 시간 3일, 똑같은 3일입니다. 그런데 로브함은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 앞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며 얄팍한 계산기를 두드렸던 것이 로브함의 3일입니다. 반면에 에스더의 3일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이 바로 에스더의 3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역사가 있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보암이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과 군중을 향해서 엄히 외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함께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귀 없는 분 있습니까? 듣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듣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집요하게 듣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책망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군중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방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 제자들과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우리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너보암의

0: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결국 여로보암의 삶이 실패자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길이 복 있는 길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조언하는 원로들의 말이 아니라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기의 이익만 주고 쾌락만 주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으려고 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6개월을 마감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움받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바르게 이끌고 지도해주고 충고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벽 제단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움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632-7771, 042-632-7771번 삼성선결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담장 밑 채송아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들의 빈수선화는 진달래 벚꽃의 화려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느라 내 몫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몫의 소중함을 모르면 끌려다니기 일쑤입니다. 내게 주어

0: 인생은 무엇보다 값진 것입니다. 오늘은 내게 주어진 내 몫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내십시오. 조금 힘들어도 내 몫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내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다가 헬리코박터균 의심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당장 큰 병에 걸리는 건 아닌지 가족에게 옮기지는 않을지 불안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위장 건강을 위협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막에 서식하며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이 단순히 위염에 그치지 않고 위 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의 주요 원인이 되며 장기간 감염 시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알려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균은 감염되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명치가 쓰리는 등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비슷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증상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진단법은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위 점막 상태를 직접 보면서 조직검사로 균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어 장점이 큽니다. 이 내시경이 부담스럽다면 요소호기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풍선 같은 주머니에 숨을 불어넣는 간편한 방식으로 이 진단 물론 치료 후 균이 잘 사라졌는지 확인할 때도 널리 쓰입니다. 이 최근 건강검진 혈액검사에 포함된 헬리코박터 항체검사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결과지에 양성이 나와 당장 제균약을 먹어야 하냐고 묻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혈액 항체검사 양성은 과거에 균을 알았거나 현재 균이 있다는 흔적일 뿐 지금 당장 균이 활발히 활동 중이라는 근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항체 양성이 나왔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여 내시경이나 요소호기검사로 현재 감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무조건 약물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 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경우 조기 위암 치료를 받으신 분, 위암의 직계 가족력이 있는 분들께 우선적으로 제균치료를 권합니다. 일반 위염이라도 내시경 소견과 증상에 따라 주치의 판단하에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치료를 결정하면 보통 위산 억제제와 항생제를 1주에서 2주가량 복용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약을 빠뜨리지 않고 끝까지 복용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중단하면 균이 죽지 않고 내성만 생겨 다음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료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소호기 검사를 통해 균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헬리코박터균은 흔하게 발견되지만 위 건강을 위해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질환입니다. 검사 결과에 너무 불안해하시기보다 전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세심하게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귀한 걸음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위장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건강백서. 지금까지 세종드림내과 윤범용 원장이었습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아주 작은 거, 아주 세밀한 거, 이런 것까지도 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 때는 그걸 생각을 못 했었어요.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언제나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저는 매 순간순간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저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김권사님을 만납니다.
1: 처음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실패를 했었어요. 그때는 안 믿을 때인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3대째 믿음 신앙생활을 하신 집안이어서 그때 제가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이들을 먼저 교회로 인도할 분이 저희 애기 아빠예요. 그리고 저를 이제 아이들도 교회 가고 하니까 같이 가보자고 해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2: 가장 힘겨웠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극동방송을 소개해준 고마운 분이죠.
1: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106.95라는 그 사이클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좀 힘들 때인데 그때 들으면서 제가 되게 많이 회복도 되고 또 힘들 때는 되게 많이 은혜도 되고 믿음적으로도 힘들 때 은혜 돼주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힘들 때도 저한테 많이 힘이 돼주시고 그리고 극동방송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더 듣게 돼요. 이제는 그냥 거의 차 타면 먼저 트는 게 극동방송이에요.
2: 내게 극동방송을 소개해준 그분. 그분을 다시 만난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1: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덕분에 제가 극동방송을 알아서 정말 뭐라 그러게 되나 정말 위안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믿음도 많이 자라났고 그 갈증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믿음이 떨어지고 그럴 때도 되게 많이 회복도 되고 그리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많이 저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 그분한테. 근데 그분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에요.
2: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전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1: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도 전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됐는데 항상 그 전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되게 그랬었는데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를 하면은 제가 작은 힘이지만은 아주 작은 힘이지만은 전파 선교사를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 예수님이 전해지고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 전해지고 하니까 조금이지만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0: 그냥 이제 결혼하자고 그냥 그 딸 이렇게 막 수식어를 붙여서 멋있게는 안 왔는데 제가 그때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는 나 아니면은 안 한다고 결혼을 안 한다고. 그렇죠. 일은 손발이 잘 맞아요. 각 부부가 같이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 싸울 때가 있죠.
1: 홀로 되어 두 아들을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힘겨운 상황.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김 권사님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 부군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음성편지로 담아봅니다.
0: 자기야, 이거 쑥스러워서 잘 말 못했었는데 자기를 만난 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거에 또 고맙고 감사하고 또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거는 정말 자기가 처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주신 모든 소명들 다 감당하고 자기하고 나하고 정말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 맞아주실 그 순간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남겨질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삽시다. 사랑해요.
1: 주 안에 이 행복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김 권사님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0: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은 큰아들은 이제 청년 때 아까 학생 때는 다니다가 지금 청년인데 잘 안 나가요. 교회를. 그리고 작은아들은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본인들이 앞으로 믿음의 배필도 만나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런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김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진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께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이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에 계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블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전으로 나간달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0: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2: 극동방송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 숲학교 권호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아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아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복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7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4차 청년 대학생 지저싸미를 진행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길튼교회 최성렬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스더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t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3: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미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